0: 반갑습니다. 따라만하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하세요. 본인 스텝업의 노래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고요. 독서의 자신감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책 자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은근히 있다는 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입니다. 구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이 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ing를 못 붙이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What are clouds made of?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기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어마어마한데 저게 왜 안 떨어지지? 라는 거. 혹은 저 구름은 뭐지 도대체? 맛은 어떨까? 라는 거. 아, 사실 저 엄청 많이 어릴 때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Clouds. 구름입니다.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White. 하얗고요. 흰색이고 fluffy라고 하면은 폭신폭신해 보이는 clouds, 구름들은 mean,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fair weather. fair이라는 것은 맑은, 좋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주 하얀 구름, 이렇게 뭔가 솜 같은 그런 구름이 하늘에 막 떠 있으면은 맑은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냐면 아주 크고 gray clouds, 큰 회색 clouds, 구름은 can bring,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냐면, 무엇을 가지고 올 수도 있냐면 비나 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Clouds come in many colors. 구름은 come in many colors. 많은 색깔이 있고요. And shapes, 그리고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all clouds form, 그러나 모든 구름들은 form. form이라는 것은 명사로서는 형태라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but all clouds라고 돼 있죠. 이게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form이 동사로서 쓰였네요. 그래서 동사로서는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색깔의 그런 구름이 있지만 모든 구름들은 form이 형성합니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동사, 이런 류의 동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Fun Reading Grammar,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입니다. 진행형이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것. 그게 예를 들자면 영어로서는 BING,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또 여러 가지 진행형 시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동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형 불가 동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안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s running in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reading a book. 그들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BING, BING 둘 다 현재 진행으로 쓰였고요.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왜 진행형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run이라는 거, read라는 거. run이나 read는 뭐냐 하면 그 동작, 일단은 움직임이 있고요. 동작을 나타내는데 동작을 하기 전과 하는 도중과 하고 난 그 후로 명확하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뛰기 전. 자, 아직 안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뜁니다. 자, 뛰기 전에 그 준비, 뛰기 전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달리는 그 도중이 있고요. 달리는 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뛰고 난 후에 힘들어. 물. 이렇게 뛰고 난 그 후의 상태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즉, 동작이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진행형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알다, 가지다, 의미하다. 이 진행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좋아하는 상태이고요. 싫어하는 상태이고요. 막 싫어해야지 싫어하는 동작 이렇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알고 있는 그 상태 뇌 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동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지라도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연기를 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는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의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맞죠?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진행형으로 만들어보면 I am knowing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중이야.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그냥 그 상태로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He likes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괜찮죠?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형으로 못 만듭니다. He is liking chocolate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제가 그 he라고 치면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이렇게 진행형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로 딱 끝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라고 하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서는 이게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이 마치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having a car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문장이 됩니다. 나는 차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니고요. 예외라기보다는 좀 주의사항인 거죠. 어떤 게 주의사항이냐면 hav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저는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have의 의미, 가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음식과 함께 쓰이게 되면 먹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요. 먹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햄버거가 있다고 칩시다. 햄버거가 있는데 제가 I am having a hamburger.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have는 상태동사, 가지다는 상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have가 먹다라는 의미라면은 진행형이 되지 않나? 먹기 전, 먹는 도중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난 후에 그 다 먹은 그 상태가 있다면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요? 딩동댕동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We are having lunch right now. 이렇게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이게 동작으로 바뀐다면 같은 have라는 동사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작을 나타낸다면 어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고 상태를

0: 나타내지 않고 동작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사들, 여기에 있는 이런 동사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be, ing, ing를 못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0: Chapter 2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목이 Water Vapor이 되겠습니다. Water Vapor이라고 하면 Vapor, 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Vapor,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의 증기입니다.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Out of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라는 것이죠. 뭐뭐 밖으로, 뭐 밖으로 만들어지냐면 물 증기 밖으로, 즉 수증기 밖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 증기가 여기 있으면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름은 만들어지죠. 어디로부터?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out of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햇볕이 heats. 열을 가합니다. heats 맞죠? 데운다라는 것이 되겠죠. 열을 가하게 됩니다. 어디에 열을 가하게 되냐면 water, 물에 열을 가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물에 열을 가하냐면 제 손에 있는 물통이 아니라 in lakes, 호수들이나 혹은 바다에 햇볕이 막 내려쬐면서 거기에 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우게 되겠죠.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그리고 나서 물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나 바다에 계속 햇볕이 내려쬐면은 더워지겠죠. 막 뜨거워지고 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evaporates 되겠죠. 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이 단어를 혹시나 모르더라도 이 뒤에 있는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The water, 물이 evaporates 하고요. and becomes gas. 기체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evaporates는 물인데 이게 기체로 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증발하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은 증발하고요. and becomes gas, 그리고 기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그리고 이 물증기,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수증기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rises, 올라갑니다. It cools down. 하늘로 올라가면 그 수증기들이 식습니다. cools down.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식습니다.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가 되어 있네요. 이 수증기들은 connects, 연결이 됩니다. 연결합니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dust는 먼지가 되겠죠. 그 다음, dirt는 흙이 됩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이나, 그 다음에 dirt, 흙이나 흙 입자들, 흙도 막 흙먼지 같은 이런 작은 입자들은 떠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흙이나, and other tiny particles, 그리고 다른 아주 작은, tiny, 아주 작은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입자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다른 먼지나 흙이나 다른 입자들과 결합한다가 되겠죠. The particles can include. 그리고 여기 나온 other tiny particles, 다른 작은 입자들은 여기에 나오죠. The particles. 그 입자들은 can include.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할 수가 있냐면, smoke, 연기라든가,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들 있잖아요. 매연일 수도 있고, 연기나, 혹은 sea salt, 바다 소금이나, and ash. ash는 뭐예요? 재가 되겠죠. 재나, or, and, pollutants. pollutants는 바로 오염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제가 적어두었죠. pollute이라고 하면 바로 오염시키다라는 것인데, ant가 붙으면서 오염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염 물질이 되겠죠. 이런 오염 물질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런 여러 가지들과 결합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런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입자들과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게 왠지 구름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0: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1: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2: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1: Fair. Fair. The weather today is fair and sunny. Form. Form.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Evaporate. Evaporate.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Particle. Particle. Dust particles floated in the sunlight. Pollutant. Pollutant.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2: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뭐냐면 바로 밖으로, out of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가장 앞에 E나 EX나 하여튼 유사한 E와 같은 그런 것들이 붙어있다면 밖을 의미하는 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E가 붙어있으면 아 왠지 바뀌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단어들, 오늘 책에 나온 단어를 포함해서 새로운 단어 한 가지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Evaporate이라고 있습니다. Evaporate은 뭐냐면 바뀌죠. 그럼 E가 바뀝니다. 그리고 vapor, 아까 나왔었죠. 증기입니다. 증기, 수증기가 되겠죠. Ate은 뭐냐면 먹었다. 이 eat의 과거형 아니고요. 뭐뭐로 만들다, 뭐뭐화하다, 뭐뭐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증기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언가를 증기화시켜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액체가 있는데 이거를 공기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생각보다 간단한 단어랍니다. 이제 보니까 evaporate, 그 안에 vapor이 들어간 것도 눈에 보이고요.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다, ate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익혀두시면 단어 암기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eject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eject, eject도 은근히 많이 접할 수가 있답니다. 일상에서도 쓰고, 스포츠에서도 쓰고, 과거에 어떤 기계들에서 뭔가를 빼낼 때도 eject라는 게 있었고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e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밖으로, 밖을 의미하죠. ject는 던지다를 의미합니다. 던지다, 무언가를 던지다. 그래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배출하다. 밖으로 던지는 거니까 뭔가를 배출하다 혹은 방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단어가 결합이 되고 그 결합되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이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의 종류는 논픽션 책입니다. 비문학 책이라고 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읽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구름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 안 떨어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름의 정체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pter 3, Condensation. 자, Condensation이라는 것은 응결입니다. 응결, 우리말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우리말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우연히 생각이 난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딱 찾으면 응결이라는 우리말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Condensation, 응결, 응결의 의미를 모르면서 이 응결이라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응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있던 것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이게 바로 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condense 혹은 condensation이 응결, 응결시키다 라는 의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물, 증기, vapor이라고 하면 증기죠. 그래서 수증기는 condenses. condense라는 것은 응결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around these particles. 주변에, 이 입자들 주변에,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입자들이 무엇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었죠? 흙이라든가 재라든가 연기라든가 바다소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물질들과 결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되는 거죠. 그 입자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막 이 수증기가 붙어서 물방울로 서서히 맺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mall drops form, 그래서 작은 drop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 바로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small drops가 되겠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small drops를 대신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물방울들은 freeze라는 것은 얼다라는 의미입니다. 꽁꽁 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꽁꽁 얼는 것이죠. 그들은 얼 수도 있습니다. 엉니다. If the air is cold enough.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물방울들 그 주변이 만약에 충분히 춥다면, 즉 얼기에 충분히 춥다면 아마 이 작은 drops, small drops들이 언다, freeze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그래서 많은 물방울들, 물의 물방울들이나 얼음 조각이나 얼음들이 join together, 함께 합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A cloud forms. 그렇게 해서 작은 물방울들이나 이런 작은 얼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a cloud forms. 이제 구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Clouds can be very heavy. 그러니까 이런 물방울들과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louds, 이런 구름은

0: can be very heavy.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무거울 수도 있겠죠. But they do not fall. 그런데 이 구름이 they do not fall.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Some clouds weigh is as much as 100 elephants라고 돼 있네요. 어떤 구름들은 weigh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 weigh는 WAY고요. 이 weigh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게가 얼마 얼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름들은 무게가 얼마 얼마만큼이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As much as 100 elephants. 코끼리 100마리만큼이나 무겁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있는데 저게 어떤 구름은 코끼리 100마리 무게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지? 곧 있으면 그 이유가 공개가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공개되기 전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as as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as as를 활용해서 응용된 표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 볼까요? as as 정리. 자,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as as인데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통해서 이걸 왜 쓰는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있는 긴 문장 말고요. 짧은 문장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크다라고 하는데, 키가 얼마나 크지? 몇 센치지?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만큼이나 크다. 누구보다 두배 크다. 아, 이렇게요. 누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 문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문장 she is tall이 있는데 거기에 as와 비교 대상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as와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튀어나온다가 되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she is tall이 있는데 이제 as를 집어넣어 봅시다. tall 주변에 as를 집어넣고 비교 대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키가 크다. 얼마나 큰데? as her brother,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 she와 her brother이 유사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she is tall인데 거기에서 as를 넣어서 비교 대상을 좀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이 중간에 tall 쓰는 거 맞나? as 사이에요. 그러면 as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as와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은 she is tall이 되겠죠. 원래 문장 맞네. she is tall. 이게 원래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as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s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뒤에 거, 두 번째 as 다음 거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녀는 뒤에 거만큼,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 tall 한, 키가 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nished the test as quickly as he could.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끝냈다. As quickly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것이죠. 원래 문장은 아래 문장입니다. 그러면 as와 he could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시험을 빠르게 끝냈다인데, 그럼 어떻게 끝냈냐?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as he could를 넣어준 것이죠.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아, 요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다음 이제 서서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장 이제 보이십니까? He has many books가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he가 가진 책의 권수랑 내, 나, I가 가진 권수랑 책의 권수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중간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이런 형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큼이나 그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as 앞에 조금 다른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This test, 이 시험은 is nearly 거의 as difficult as the last one. 어려웠다. 거의 어려웠다. 뭐만큼이나 어려웠냐 하면 as the last one.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렇죠. 거의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nearly가 없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거의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nearly를 집어넣은 것이랍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부정어를 집어넣는 건데 이 부정어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은 재밌다. 그런데 반대로 This book is not interesting인데 거기에 as를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저 책, that one. 저것만큼이나 이 책은 재미가 없다. 가 되겠죠. 그래서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만약에 not이 없다면 이 책은 저 책만큼이나 재밌다. 저 책도 재밌는데 이 책도 그만큼이나 재밌다. 그런데 not이 되면 저 책만큼이나 재미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as 앞에다가 어떤 배수를 넣어주면서 비교를 하긴 하는데 몇배더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he has twice as many books as I do. 그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I do, 내가 가진 책보다 두배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as many books 앞에, as many books as 앞에다가 twice, 두 배의 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as를 활용해서 앞에 뭔가를 좀 넣음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문장은 three times, 세 배를 넣어두었습니다. He has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몇 배나 더 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면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내가 가진 연필들보다 세 배나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s에 대해서 기본 의미나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응용되고 원래는 형용사 부사가 오는데 거기에 as many books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0: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구름의 weight, weight라는 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구름의 무게는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 쫙 퍼져 있냐면 많은 물방울들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자체의 무게는 엄청 무거울지라도 이게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자, 여기에 나오네요.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the drops. 이 물방울들이 are not heavy enough. 충분히 무겁지 않답니다. 뭐 하기에? 떨어지기에는 충분히 무겁지 않다. 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게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작은 한 곳에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하늘에 보면 쫙 퍼져 있잖아요. 엄청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이렇게 막확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무겁지 않아서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그리고 바람이 pushes up against them. 그들을 반대하여, 그 만약에 물 입자들이나 그런 얼음이나 물 입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바람이 밀어 올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그래서 구름은 mostly, mostly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대개 공기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새로운 단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into droplets. Freeze. Freeze.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weigh. Weigh. Some clouds weigh.

0: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Wait. Wait.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Mostly. Mostly.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문해력이 길러지고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CON,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N이 들어간 단어를 두 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책에 나왔던 조금 어려웠던 단어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condense라는 거 있고요. condense 조금 어려웠죠? 두 번째는 constru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ON부터 보도록 할까요? CON, 함께입니다. 그리고 dense라는 의미가 빽빽한, 밀집한, 뭔가가 옹기종기 붙어있는 그런 게 바로 dense를 의미하거든요. 빽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계속해서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수증기들이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는 거죠. 응결되다, 농축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con과 dense, dense는 은근히 좀 많이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친구들도 한두 번은 접해봤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con이 붙은 거네. con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게 함께 빽빽해지고 밀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함께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겠네. 응결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struct. con은 함께라는 의미고요. struct는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고, 아 이게 세우다가 안 되니까 너도 좀 도와줘, 함께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세우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건설하다, 구성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외우다 보면 아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everyone! This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을 영어를 통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과연 어떤 스포츠를 만나보게 될까요? I'm so curious. Let's find out! 함께 가시죠! Let's go! 자, 오늘의 스포츠는 과연 뭘까요? 와우, 그림을 보니까요. 경기장이 있고요. 라켓이 있고요. 오, 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테니스! 빠밤! 좋습니다. 오늘 테니스와 관련된 정보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경기장 중앙에 네트를 설치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펼치는 이 경기 테니스. 테니스의 유래는 명확하진 않지만요. 귀족들과 성직자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한 라뽐무라는 경기를 시초로 보고 있답니다. 테니스는요,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경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먼저 4포인트를 따낸 사람은 한 게임을 얻게 되고요. 6게임을 얻은 사람은 바로 세트를 얻게 됩니다. 테니스의 용어, 매치는요, 최종적으로 완결된 형태라는 뜻인데요. 즉, 포인트, 게임, 세트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기를 뜻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오늘 배워볼 표현 넘어가 볼까요? Let's go!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Serve, 제공하다, serve. Serve, 제공하다, serve. Send, 보내다, 전하다. Send, 보내다, 전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문장 함께 볼게요. We a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우리는 모든 참가자들과 겨룰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해볼까요? We a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너무 완벽한데요? 잘했어요. 두 번째 표현, serve, 제공하다, serve, 문장 볼게요. His form in serving at tennis is very good. 그가 테니스 칠 때 서브하는 방식이 아주 좋다. 따라볼까요? His form in serving at tennis is very good. 완벽했어요. Perfect. 자, 이 마지막으로 send, 보내다, 전하다. 문장 볼게요.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그들은 네트 너머로 공을 보내고 받는다.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아주 잘했어요. 자,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볼까요? Let's go!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Serve. 제공하다, serve. Serve. 제공하다, serve. Send. 보내다, 전하다. Send, 보내다, 전하다. 좋습니다. 오늘 배워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문제 드릴게요. We're ready to blank with all comers. 자,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Compete! 아주 잘했습니다. We'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참가자들과 겨룰 준비가 되어 있다. We'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They blank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자, 네트 너머로 공을 주고 받다. 주고, 주고. 3, 2, 1. 정답은 send. 오, 완벽했어요,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해볼까요? 너무 잘하신다. 아주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is form in blank at tennis is very good. S로 시작하는 네, 시작할 때는 바로 3, 2, 1. 정답은 serving. 그렇죠. serve. His form in serving at tennis is very good. 그가 테니스를 칠 때 서브하는 방식이 아주 좋다였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Okay. 자,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et's go!
1: A sports game in which players compete as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installed in the center using rackets. A tennis match begins with a serve, and players must hit the ball inside the baseline, sideline, and center mark. The golden rule in tennis is to keep your eye on the ball. In tennis, 0 points are called love.
0: A sports game in which players compete as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installed in the center using rackets. 라켓을 사용하여 중앙에 설치된 네트를 통해 공을 주고받으며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A tennis match begins with the serve and players must hit the ball inside the baseline, sideline, and center mark. 테니스 경기는 서브로 시작되며 선수들은 베이스라인, 사이드라인, 센터마크 안에서 공을 쳐야 합니다. The golden rule in tennis is to keep your eye on the ball. 테니스의 황금 룰은 눈을 공에서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In tennis, 0 points are called love. 테니스에서 0점은 love,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Sports English 재밌으셨나요? Me too.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난 주미 나라에서 온 종이 여자 리소예요. 그리고 이쪽은 토끼라고요. 토끼 인사해야지. I'm so full. I'm so full. 너무 배불러 토끼.

0: 점심을 많이 먹었구나. 하지만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 알지? 오늘의 디저트로 난 my favorite fruit 준비했다고.
1: What is it? What is it?
0: 그게 뭐냐면 힌트를 줄게. 잘 익었을 때 손으로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는 과일이라고.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watermelon 접어볼 거예요. 여름에 먹으면 정말 달콤하고 시원하잖아요.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use red and green paper. 빨간색과 초록색이 함께 있는 색종이 사용할 건데요. 만약에 if you don't have it, 집에 없으시다면 just use red and white. Start with red side facing up. 빨간색을 위로 시작합니다. Fold in half. 반으로 잡아줄게요. Fold at an angle.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접어줄 거예요. This is the flesh of the watermelon. 여기가 과일, 과육 부분이 되겠죠? 그럼 fold the bottom part up, 위로 올려주세요. 우와, 껍질 부분인 거 보이나요? 한 번 더. 여기에 일정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지 않게 뒤로 접어서 숨겨줄 거예요. Now you see these two corners? 왼쪽, 오른쪽 모퉁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뒤로 접을 거예요. 뒤집어서 접으면 편하겠죠? Turn over, fold a little bit. 다시 turn over, 뒤집은 다음 중앙선을 따라 산접기 할 거예요. Mountain fold, 이렇게 접어주시면 Wow! The watermelon folding part is over. 접는 부분은 끝났는데요. We're not done yet. 왜냐하면 씨를 그려줄 거거든요. Draw some seeds. 차라! Your delicious watermelon is complete. 그럼 이제 이 수박을 먹으러 한번 떠나가 볼까요? Wow! Where are we? We're in the woods. 우리 숲속에 있는 것 같네요. It's sunny. 날씨도 좋은 것 같은데요. 어?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Who is this?
1: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0: It's the daddy ant. 아빠 개미네요.
1: 먹을 거 없나? 우리 아기들 배고플 텐데. 아, 오래 걸었더니 날씨도 덥고 목이 마르네. 아이, 목 말라.
0: 아, 나는 너무 목이 말라. I'm so thirsty. 나는 너무 목이 말라. I'm so thirsty.
1: 좀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것은 무엇이지? 동그랗고 줄무늬가 있는 것은 수박? 수박인데? 이게 왜 굴러오지?
0: 수박이 굴러와요.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수박이 굴러와요.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1: 우와, 개미 살려! 피해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수박이 깨졌잖아. The watermelon broke. 오,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하하. My babies, come here. 아기들아, 어서 와.
0: Daddy, Daddy. Wow, watermelon.
1: 오, 얘들아, 이쪽에 와서 한 입씩 먹어보렴.
0: Have a bite.
1: 하하하, 맛있니?
0: 개미들이 한 입씩 수박을 먹어요. The ants have a bite. 개미들이 한 입씩 베어 먹어요. The ants have a bite.
1: 오호호, 아빠도 좀 먹어볼까? 우와, 정말 맛있다.
0: 수박은 정말 맛있어요. 최고의 과일이야. 왜냐하면 수박

0: 달콤하고 즙이 많잖아.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아요.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아요.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우와, 너무 맛있다.
1: 많이 먹어라. 하하, 아빠는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하하하.
2: 여러분, 개미들의 수박잔치 잘 보셨나요?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 번 더 표현을 들어보자고요.
3: I'm so thirsty.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The ants have a bite.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2: 우와, 개미들이 수박을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도 먹어볼까요? 얼른 먹고 싶어. 아, 잠깐. 하지만 우리 퀴즈 풀고 가야죠. 따라오세요. 난 너무 목이 말라요.
0: I'm so thirsty.
2: 수박이 굴러와요.
0: A watermelon comes rolling down.
2: 개미들이 한 입씩 먹어요.
0: The ants have a bite.
2: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잖아요.
0: That's right. Watermelons are sweet and juicy.
2: Fantastic, everyone.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겠다. 수박 먹으러 갈까요? 나 목마르다고. I'm thirsty.

0: 놀랐어요.
1: 네. 이게 네, 다 뭐예요?
0: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1: 아, 그래서
0: 식사는 너무 간단하긴 하죠.
1: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0: 짬밥 예. 좋아해요?
1: 어, 네, 너무 좋아해요.
0: 아, 다행이다.
1: 네. 하지만
0: 그래요.
1: 제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놓고도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살 빼는 중이거든요.

0: 근데 지영 학생 혹시 냄새 너무 좋은데? 자, 지영 학생 근데 살을 빼다
1: 네.
0: 영어로 혹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1: I 다이어트?
0: 아,
1: 네.
0: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떠올렸네요. 다이어트라는 말은 아, 맞아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사실은 식단을 조절하다, 식단 조절의 의미가 좀 있어요.
1: 그러면 살을 빼다랑 다이어트랑 약간 별개의 뜻인 거죠?
0: 별개라기보다는 살을 빼는 한 가지 방법이 다이어트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고 흔히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살을 뺄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그 영어 단어의 실제의 그 고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뜻은 식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한다, 뭐 혹은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가지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면 식단 조절을 한다, 식단 조절을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죠. 뭐 운동과 다이어트, 식이요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Exercise or die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운동을 하냐? 다이어트를 하냐?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으냐? 뭐 이렇게 고를 때 찾아보시면 그렇게 두 개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살을 how to lose my
1: 네.
0: weight. 그러니까 내 살을 어떻게 뺄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라고 나와요. Exercise 운동
1: 네.
0: or diet 식단 조절 이렇게 나와요.
1: 아.
0: 그래서 그 체중을 줄이는
1: 네.
0: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영 학생 혹시 들어봤어요?
1: 운동해서 막 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먹는 걸 조절할 수도 있죠.
0: 정확해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면
1: 네.
0: 살을 뺄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딱두개 얘기해요.
1: 아,
0: 어떻게
1: 진짜요?
0: 나오냐면 exercise 운동 or diet 식이요법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표현은 실은 이렇게 식단을 조절해서 살을 빼는 뭐 이렇게 꼭 살을 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는 뭐 하나의 살을 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1: 그러면
0: 같아요.
1: 나는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 하게 되면 다이어트보다도 운동할 수도 있으니까 살을 뺀다가 더 정확하네요.
0: 맞아요. 살을 뺀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냐면,

0: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무게를 딱 재려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영어로 무게라는 말이 weight예요.
1: 네네네.
0: 그런데 그 weight, 내가 나가는 그 몸무게를 잃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1: Lose
0: lose my weight, 이렇게 얘기해요.
1: weight. Lose my weight.
0: lose 누구의 weight, 이렇게 얘기하면, 몸무게를 줄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나는 내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요.
1: I lose my weight.
0: 근데 하고 싶어요를 한번 넣어볼까요?
1: I won't lose my weight.
0: 네, I want to lose my weight 이라고 얘기하면, 나살좀 빼고 싶어요, 몸무게 좀 줄이고 싶어요, 이런 뜻이 돼요.
1: I won't lose my weight.
0: 저 이때 한 가지 표현 더 알려줄게요. 단순히 몸무게를 빼는 것 말고,
1: 네.
0: 우리가 원하는 건 아름다운 바디, 그죠? 네. 그래서
1: 섹시.
0: 이때 이제 몸을 가녀리게 만들다, 조금 가늘게 만들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네. 네.
0: slim down이라는 표현을 써요.
1: 네네네.
0: 그래서 I want to slim down 이라고 얘기하면 좀 날씬해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1: 예쁜
0: 돼요.
1: 몸매를 원해요.
0: 네. 한번 해볼래요? I
1: I
0: want
1: want
0: to
1: slim
0: slim
1: down.
0: down. 네. 그래서 I want to slim down. 좀 날씬해지고 싶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그럼 빵을 먹기가
0: 왜요? 이따가 우리 즐겁게 먹어요.
1: 네. 뭐 다이어트 뭐 살을 빼는 건 그거고 먹어야죠.
0: 그럼요. 다이어트를 사용하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알려줄게요.
1: 네.
0: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이두 가지 표현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나는 이제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려면
1: 네.
0: go on a diet이라고 얘기해요.
1: I

0: go on a diet.
1: 그래서 I will go on a diet 이라고 얘기하면,
0: I will go on a diet.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 이제부터 식단 조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돼. I will go on a diet.
0: 그러면 운동할 거야 하게 되면 I'll go on a exercise.
1: I will go on a exercise. I will exercise more.
0: I will exercise more.
1: 그렇게 얘기하면 운동을 좀더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돼. 혹은 I will work out more.
0: I'll work out more.
1: Workout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운동을
0: 네.
1: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will work out more. 좀더 운동을 하려고 라는 말이 돼요.

0: go on a diet이라는 말하고 네. on a diet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에 차이가 좀 있어요.
1: 뭔데요?
0: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식이요법을 안 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할 거예요. 상태가 변할 거예요.
1: 미래에.
0: 네. 그럴 때는 go on a diet을 써요. I will go on a diet. 근데 I am on a diet 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식이요법을 하는 중이어서 이런 거 좀 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so I'm on a diet now. 나 지금 식이요법을 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I will 미래에 할 거다 하는 거는 I will go on a diet.
0: 네. 혹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려면
1: I have to go on a diet.
0: 그러면 나 그거 식이 조절해야 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뜻이 돼요.

0: 있어. 예를 들어, this food, 이 food는, 이 음식은, this food, this food, 어떤 상태다?
1: is high calorie.
0: This food is high calorie, but this food, this bread is low calorie. 아, 그것도 괜찮네. This food is high calorie, but it's very delicious. 라고 얘기하면, 아, 칼로리는 높은데 너무 맛있는데? 라는 뜻이죠.
1: 맞아.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맛있죠.
0: 맞아. 이상하게 그래. 아, 그래서 막, 칼로리가 높은 음식, 방금 얘기한 그거를 high calorie food라고 얘기하는데.
1: High calorie food.
0: High calorie food.

0: 드디어 찜질방에 왔어요.
1: 아, 어, 찜질방 너무 더 쳤세.
2: 너무 행복해 보여요?
1: 아, 근데 쌤, 찜질방에 오게 되면 꼭 체험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2: 뭔데요?
1: 구운 계란이란, 구운 계란이랑,
2: 식혜. 식혜. 맞아요. 네. 구운 계란이랑 식혜. 저 많이 들어봤어요.

0: 좋아요. 그러면 찜질을 하기 전에 배를 든든히 하고 가면 좋으니까 네 한번 먹어볼까요? 아,
1: 그러면 주문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쵸?
0: 그렇죠? 주문을 해야겠죠?

0: 주문하니까 떠오른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뭔데요? Order? 맞아요. Order이란 단어를 쓰면 주문하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오, 나는 뭐 구운 계란 얘기했으니까 구운 계란을 주문하고 싶다를 한번 문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1: 쌤, 근데 그럼 구운 계란은 영어로 뭐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0: 자, 계란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이거.
0: Egg, 그쵸? Egg. 네, 네, 여러 개 있으면 eggs라고 하겠죠? 네. Eggs. 그런데 구운이라고 하려고 하면 구운을 영어로 make라는 말을 써요.
1: Make eggs.
0: 그런데 얘네는 달걀은 달걀인데 네. 지가 구운 건 아니고 자기들이 구워지는 걸 당했겠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럴 때는 baked eggs라고 얘기해요.
1: Baked eggs.
0: 네. Baked eggs.
1: Baked eggs.
0: 자, 그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1: 네.
0: 나는 뭐뭐 하고 싶다.
1: I want to order.
0: I want to order. 좋아요. I want to order. 그 다음에 뭘 주문하고 싶은지를 붙이면 되겠죠?
1: The baked eggs.
0: Baked eggs. 자, I want to order baked eggs.
1: 아, 더 없이 그냥 baked eggs만 붙여도 되는 거예요?
0: 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더를 붙이게 되면 네. 좀 더 강조하거나 네. 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1: 그거?
0: 될 거예요.
1: 이렇게.
0: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네. 편안하게 그냥 구운 달걀을 주문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굳이 더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0: I want to order
1: baked eggs.
0: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I want to order baked eggs.
1: 고향에서는 안 사용했죠. 아예. 왜냐면 왜 영어를 사용할 데가 없어요. 고인. 저희 지역은 외국인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어려서부터. 그 영어를 사용 안 해도 굳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다니면서 뭐 order 해야 되고 웨이팅 해야 되고 많잖아요. 되게 외래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0: 식혜는 그냥 에그즈 자리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넣으면 돼요. 식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혹은 네. 아, 식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테니까
1: 영어로 뭐죠?
0: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은 없을 것 같고 네. 바꾸자면 rice drink?
1: rice drink?
0: 응, rice drink? 아... rice 하는 게 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쌀로 만든 음료? 아... 그래서 rice drink? 근데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 네. Korean 정도로 붙여줄까요?
1: Korean rice drink?
0: drink? Korean rice drink?
1: Korean rice drink?
0: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한국에서 먹는 쌀로 만든 음료 정도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운 계란을 주문하고 싶어.
1: I want to order baked eggs.
0: 그렇죠. I want to order baked eggs. 잘했어요.
1: 근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0: 아, 근데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1: 아, 진짜요?
0: Yes.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1: Baked
0: eggs.
1: Eggs.
0: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구운 계란이에요. 구운 계란. 아. 자,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문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괜찮지만 난 주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1: 할 거야?
0: 할 거야. 하겠어. Will?
1: I will.
0: I will.
1: Order?
0: Order? 뭐를?
1: Baked eggs.
0: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뭉쳐서 한번 해볼까요?
1: I will order baked eggs.
0: Good job. 잘했어요. I will order baked eggs 이렇게 얘기하면 오, 나 구운 계란 주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쉬운 말이 되죠.
1: will은 나중에 할 거다라는 미래를 가르치니까
0: 맞아요. 네.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will을 쓰니까 이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네. 싶은 표현이 있어요.
1: 뭔데요?
0: 이렇게 baked eggs 이 말이 네. 조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운 계란 말고도 익힌 계란을 얘기하는 다른 말이 있어요.
1: 삶은 계란?
0: 어, 맞아요. 정확해요. 자, 삶은 계란을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네. Eggs, 달걀은 달걀인데 네. 삶...

0: 영어로 혹시 알아요?
1: 삼다. 라이스?
0: 오, 삼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삼다.
1: 삼다? 네. 잘 모르겠네.
0: 이때 보일이라는 말을 써요.
1: 보일?
0: 보일.
1: 보일 꿀이다 아니에요?
0: 맞아요. 그 꿀이다라는 말을 삼다라고도 같은 표현이라고 아~ 생각하면 돼요. 어, 약간 보글보글보글보글 네. 하면 보일보일보일보일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1: 그죠? 비슷하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비슷해요. 네.
0: 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막 이상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1: 아, 진짜요?
0: 자, 보일보일보일. 자, 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가 삶는 건 아니죠. 삶은 걸 당했어요.
1: Works. Boiled eggs.
0: Boiled
1: eggs.
0: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Boiled eggs라고.
1: Boiled eggs.
0: 그렇게 얘기하면 삶은 계란이란 뜻이 돼요. Boiled eggs 이렇게.
1: Boiled eggs.
0: 굿 job.

0: 그런데 이때 우리도 막 그런 거 구분하죠. 완숙. 반숙.
1: 네, 반숙, 완숙.
0: 이때는 이런 말을 써요. 딱딱하다, 부드럽다로 구분해요.
1: Soft
0: boiled eggs. 이렇게 얘기하면 반숙이에요. Soft boiled eggs. 이렇게 얘기하면 반숙이에요. 자, 그러면 완숙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soft의 반대말, 딱딱한.
1: Hard?
0: 에, 맞아요, hard예요. 그러면?
1: 네. I will order hard.
0: 삶은?
1: Boiled eggs.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딱딱한 계란, 그러니까 삶은 완숙 계란을 주문할 거예요란 말이에요. Hard boiled eggs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완숙 계란을 얘기해요. 쉽죠?
1: 네.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것 같아요.
0: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0: Bingo jumped up onto a stool and looked through the telescope at Sirius. Woof! He barked, wagging his tail. Buzz saw something flash across the sky.
1: Oh, that must be a shooting star, Bingo, he said. I wonder where it's going.
0: Whoa! Something thumped to the ground outside and made the house shake. Buzz jumped and Bingo fell off the stool.
1: Whatever can that be? Said Buzz. Well, I don't think shooting stars land on Earth.
2: Okay, 친구들. 네, 우리 그 Buzz가 아주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Right? He's looking at the telescope. 망원경을 보고 있고 많은 별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Ryan도 있고 Great Bear 있는데
1: 옆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uzz가 That must be a shooting star, Bingo.
2: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친구들, shooting star. 네, star는 별이죠. So a shooting star is what you can see in the sky. 샥 할 때 그게 바로 유성이에요. All right? 근데 유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 그림 보면은 쾅 해가지고 뭐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Buzz가 shooting star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0: Buzz opened the front door and went outside.
1: Ooh, Bingo!
0: He cried. A small spaceship had landed in the front yard. A door beeped open and a little green face peered out.
3: Greetings, people, said a squeaky, shaky voice. Can you tell me, please, what planet I am on?
0: Greetings, said Buzz. I'm Buzz, and this is my dog, Bingo. You're on planet Earth.
1: Woof,
0: said Bingo. The little alien started to cry.
3: My name's XY5,
0: he sniffed.
3: And I want my mommy.
2: 외계인이 왔어요. 도착했네요.
0: So, a small spaceship had landed in the front yard.
2: 아까 그 전 페이지에 뭐가 쾅 이렇게 뭐가 떨어졌죠?
0: So, a spaceship had landed. So here's our second vocabulary word for today. To land.
2: 착륙하다. 그래서 shooting star이 유성이 아니라 spaceship, 우주선이 도착한 거예요. 요 앞마당에서.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어른 외계인이 아니라 I want my mommy 하는 거 보니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이제 어디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쵸?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Buzz took the little alien inside. He gave him a cookie and a cup of orange juice. XY5 swallowed the cookie in one bite and drank the juice in one gulp. Then he ate the cup too.
3: Yum, yum, he sighed. You have delicious food on your planet.
0: Yes, said Buzz with a frown. Now tell us where you come from. The alien started to look sad again.
3: Well, I come from the planet RCU.
0: Where's that? Buzz asked.
3: Next to the planet RCU2, said XY5. Do you know it?
0: Buzz shook his head.
3: Oh,
0: said the alien sadly. Buzz gave him another cookie and another cup of orange juice.
3: How did you come to land on Earth? He asked.
2: 네, 우리 외계인, 아이 외계인이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쿠키하고 오렌지 주스를 줬는데 XY5가 이름이죠. 이 외계인 이름인데 he swallowed the cookie in one bite. 씹지도 않고 그냥 쿠키를 한 입에다 넣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그냥 한 입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he ate the cup too. 자, 컵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착했냐. 그러니까 I come from the planet ICU. 자, 우리 행성은 ICU라는 행성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착한지 이제 궁금하죠? 네,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3: Yesterday was my birthday, and money.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He flicked a switch, turned a dial, pulled a lever, and whoosh, the small spaceship flew up into the sky. Wow, said Buzz as he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starry sky. This is amazing, isn't it, Bingo? Bingo just whimpered. He was feeling spacesick.
1: The problem is, I don't know which way to go, said XY5. And there aren't any signposts in space.
2: Okay, 자, 다들 이제 우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아이, 외계인이 이제 우주선을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이제 hold on tight, 꽉 잡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Buzz는 원래 친구들, 우주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와,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He says, he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starry sky. 자, 이제 우주를 가니까 starry sky예요. 자, 별이 많아요. 그래서 our first word starry, 별이 총총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이 많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Buzz는 신나는데 우리 Bingo는 사실 어떤 상태냐면요. Bingo just whimpered. And this is our second word. To whimper는 이런 거예요. 낑낑거리다. 왜냐하면은 멀미가 났어요. 그래서 Bingo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 뭐 우주에서 무슨 사인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찾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Look, there's Great Bear, said Buzz. Let's ask him. Great Bear had never heard of the planet ICU. He had a problem of his own.
3: I've lost Little Bear, he said. Have you seen him?
0: No, said Buzz. But if we do, I'll tell him you're looking for him.
3: Thanks, said Great Bear.
0: XY5 pulled the lever and the spaceship flew on. They hadn't gone far when they met Orion, the hunter, but he didn't know the way to ICU either.
3: I've lost my belt, he said. Have you seen it?
0: No, said Buzz, but we'll look out for it on our way. Then off they flew once more.
2: 네, 우주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이 별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자,
0: in English we call them constellations.
2: 네, 별자리인데요. 여기 Great Bear 만났는데, 우리 ICU 여기 어딘 줄 아세요? 근데 모르지만, Great Bear는 걱정이 있었어요.
0: I've lost Little Bear.
2: 자, Little Bear 작은 곰을 잃었대요. 혹시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가니까 Orion, the hunter, 별자리죠. 사냥꾼인데요. 혹시 우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 또 사냥꾼 Orion은 벨트가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다들 뭐를 찾고 잃었네요.
0: Let's continue reading. They met Draco the Dragon, the Seven Sisters, the twins Castor and Pollux, and Pegasus, the winged horse, galloping across the Milky Way. But none of them knew the way to the planet ICU.
2: 네, 여기 친구들 그림을 좀 보세요. 정말 멋지죠? 하늘에서 이런 별자리가 있는데요. 자, 드래곤, 용도 있고요. 이 쌍둥이도 있어요. Castor and Pollux. Seven Sisters, 자매들이고요. 그 다음에 Pegasus, the winged horse. 자, 날개가 달린 이 말도 있고요. 근데, 자,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아무도 이 Planet ICU를 모르는 거예요.
0: Alright, let's continue. Suddenly, Bingo started to bark.
1: Oh, they're serious, the dog star, said Buzz.
3: He's snarling. I wonder why.
1: Perhaps he's lost his way too, said XY5.
0: But Sirius hadn't lost his way. He'd lost his bone.
3: We'd better look for that too, said Buzz.
1: Woof!
0: barked Bingo happily. He loved looking for bones.
2: 자, 마지막 결자리는 we have Sirius, the dog star. 네, 이름이 Sirius인데요. 오, 근데 좀 Sirius가 화난 것 같아요. Why? He's snarling. He's snarling. 강아지들이 snarling 하면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화가 났어요. 왜냐? 뼈다귀를 잃은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친구들 강아지들 뼈다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찾아야지 우리 바즈가. 그럼 그것도 찾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빙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우프 하면서 He loved looking for bones. He's very happy. 그러니까 빙고도 강아지니까 네, 뼈다귀를 찾는 게 얼마나 신나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자, 이제 우주로 갔는데 많은 별자리를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Planet ICU. They don't know where it is.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Okay, 자, let's continue reading the book next time.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Take care. See you soon.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여가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장소나 나라를 여행하며 즐길 수 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북적이는 대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죠.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장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도시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하면서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 따라해 볼까요? place. 네, place는 장소입니다. 장소. 오른쪽에 같이 써볼 텐데요. 그냥 보면서 쓰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외운 다음에 내가 직접 써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Place 써보겠습니다. P, L, A, C, E. 읽을 때는 place. 네, 장소라는 단어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곳은 a perfect place니까 완벽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for a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이 되겠네요. 자, place는 이렇게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beaches. This place, 이 place는요, is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for its beautiful beaches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해변들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place 뭐라고 넣어줄까요? 장소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plac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 꼭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city. city인데요. 도시입니다. 자,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 city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을 약하게 city, cit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City. 네, city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른쪽에 바로 써볼게요. City. C-I-T-Y. 읽을 때는 city. 네, 도시고요. 자, 예문을 살펴보시면 We visited a beautiful city in Europ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에 있는 한 아름다운 시리를 방문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시리는 도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Every city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쌤이 넣어보았는데요. 여러분, culture이라고 하면 문화라는 의미예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every city 모든 도시는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Its own culture and history니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ity 하면 도시가 되겠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city 앞에 capital을 붙이게 되면 capital city 해서 수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capital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면 수도가 되겠죠. 우리 capital city 혹은 그냥 capital이라고만 해도 수도를 의미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도시보다 조금 작은 소도시, town 많이 들어보셨죠? 이 town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보다 더 작은 마을도 알아두겠습니다. 마을은 vill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수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pital city 혹은 capital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시는요, city. 도시는 city.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소도시는 town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마을은요, village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단어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country 보겠습니다. country. 자,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까요? country. country.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ry. C-O-U-N-T-R-Y. Y. 읽을 때는 country 앞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 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country가 나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해석해 볼까요? 그두 나라는요,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in size라고 했어요.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읽어보면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 built a small house in the countr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the country가 시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들은 시골에 작은 집을 built,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untry는 이렇게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보다 조금 더큰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대륙이라는 단어 알아둘게요. 대륙은요, continent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는 world. 이 단어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다양한 장소를 말할 때는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plac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도시는 cit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나라를 나타낼 때는요. C로 시작하는 단어 country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다양한 장소들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를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9강이고요. 오늘도 여가생활 영단어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기차역 같은 곳에 자주 가나요? 이런 장소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나 방학에 가보면 좋을 만한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장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말 뜻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관람차도 있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죠?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박물관 그리고 기차역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단어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자, 여기 단어에서요. amusement에 한번 밑줄 쳐 볼게요. amusement라고 하면 재미나 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amusement park 조금 긴 단어지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amusement park A-M-U-S-E-M-E-N-T 그리고 park, P-A-R-K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강세를 amusement park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amusement park 한 번 더 amusement park 네, 놀이공원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의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on my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놀이공원에 가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언제 가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가자.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roller coaster in this amusement park 라고 했습니다. 이 amusement park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표현 amusement park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tation 하면요, 역이나 정거장을 의미해요. 우리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station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어볼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네, 역이나 정거장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 바로 외워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tation S T A T I O N 읽어볼 땐 stati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waited for the train at the station 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차를 기다렸대요. 근데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At the station이니까 역에서 기다렸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인데요. 우리 How can I get to? 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How can I get to?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의미로 길을 물어볼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방법, 역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스테이션과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bus stop. bus stop인데요. 우리 stop은 멈추는 거잖아요. 버스가 멈추는 곳, 버스 정류장입니다. 스테이션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림 볼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생긴 것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스테이션인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길에 있는 이 정거장 혹은 정류장이 바로 버스탑이 되는 겁니다. 스테이션 그리고 버스탑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뮤지엄인데요. 뮤지엄 하게 되면 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 읽어볼까요? 뮤지엄.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뮤지엄. M U S E U M. 뮤지엄. 박물관이고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take pictures in the museum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찍을 수가 없을까요? In the museum이니까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할래? 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디에 같이 갈래?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science museum은 과학 박물관이 되겠죠? science museum 하면 과학 박물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뮤지엄, 박물관이라는 표현까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놀러 가기 좋은 장소 영단어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물원 알아두셔야겠죠? Zoo라고 읽습니다. Zoo 하면 동물원이고요. 또 그냥

공원이라고 할 때는 park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족관 aquarium 하면 아쿠아리움 혹은 수족관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영화관, 우리 영화관 간다라고 할 때 movie theater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수영장 알아둘게요. 수영장은 swimming pool. 한번 더, swimming poo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놀이공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죠? amusement park라고 하죠. amusement park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 그리고 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M으로 시작합니다. Museum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할때이 역은 station이라고 말합니다. st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네, 오늘은 장소 영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들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바로 논픽션, 비문학 책을 읽고 있죠. 이런 비문학 책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지식도 좀 쌓고 배경 지식도 좀 넓혀보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도 올려보는 그런 우리 기회를 맞이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어떤 책이냐면 바로 GPS Technology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GPS는 어떤 것이고 어떤 용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주어, 동사, 수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게 무엇이고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Tips for Students, 오늘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문장 구조 설명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늦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옆에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학교가 아니라서 학교 선생님께 여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활용하냐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았냐면 아무 문장, 그냥 쉬운 문장을 일단 한번 적어보았어요. The children in bright swimsuits splash in the pool.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입력했냐면 이렇게 입력했어요. 토시 하나

0: 틀리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줘. 문장에 쓰인 영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설명은 우리말로 해줘 라고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답변이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쭈쭈쭈쭈쭈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요. 문장 구조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거는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센스 있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볼 대상이 없을 때는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은 아주 손쉽고 빠르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영어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읽어볼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1: GPS technology. Chapter 1. What is GPS? GPS stands for Global Positioning System. The system is made up of satellites in space. The satellites send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GPS satellites in space track locations on Earth. They send that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This shows people where things are. People use these devices to know where they are. GPS devices are built into some cars and smartphones. Chapter 2. How we use GPS. Many people use GPS devices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Even airplanes and ships use GPS. People tell their GPS device where they want to go. Then, the GPS tracks their location and gives them directions on the way. Most devices will say the directions out loud. GPS technology became more available to people in the 2000s. Before then, most people used paper maps to find their way.
0: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GPS. GPS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GPS는 바로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 GPS가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What is GPS? GPS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GPS stands for. 아, stand for. 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라든가 혹은 어떤 기사라든가 영상이나 음성에서 아주 흔히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미는 바로 뭐뭐를 의미하다, 상징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GPS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알고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글로벌, 전 세계의 포지셔닝, 위치를 잡아주는, 위치를 결정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든 기계든 간에 어떤 이 GPS를 달고 있으면 지구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잡아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갈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 볼까요? The system is made up of satellites in space. 이 시스템은 is made up of, be made up of 라고 하면 뭐뭐로 되어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of satellite. satellite 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위성 혹은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둥둥둥 우리 지구 주변을 도는 것들이죠. 인공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우주에.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The satellites send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이 인공위성들은 쭉쭉쭉쭉쭉 이런 소리는 안 나겠지만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정보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GPS 그 장치들로 보내겠죠. GPS devices. device라고 하면은 장치입니다. 장치. 어떤 우리 뭐 기계라든가 이 모든 뭐 그 스마트폰 혹은 어떤 기계 모든 게 다 장치가 되겠죠. 장치로 인공위성들이 신호를 보내는데요. On Earth. 근데 이 장치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구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휘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방금 이 장치를 읽을 때 device, 뱀소리, 장치, device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명사인데 원래는 이게 동사였어요. 동사. 그럼 동사 여기

0: 보이시죠? D-E-V-I-S-E라고 돼 있으면 발음이 좀 바뀝니다. Devise. 우리 잠잘 때 zzz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zipper 할 때 zippe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를 고안하다, 만들어내다 라고 할 땐 device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device, device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함께 있고 철자가 어떨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탁 외워두시면 아주 좋겠죠. 안 까먹을 겁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GPS satellites in space. 우주에 있는 GPS 인공위성들은 track, track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추적하다. 아, 어디로 갔지?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적하냐면 location, location이라고 하면은 위치를 추적합니다. On Earth, 지구에서 이 장치가 어디인지 위치를 추적한다라는 것이죠. 뭐가? 인공위성이요. They send that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그리고 그 인공위성들을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그 정보, 위치를 그 추적한 정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GPS 장치들로 보냅니다. On Earth,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아, 이 GPS에 내가 지금 어디 있다, 뭐 그런 신호가 뜨게 되는 것이죠. This shows, 이것은 보여줍니다. People, where things are,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where things are, 사물들이나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저기 있는 GPS satellites 할때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두었죠. 이 밑줄을 쳐둔 것은 바로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경우에 특히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중학교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포인트랍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데 아주 중요하고 어떨 때는 그게 기본적이지 그걸 넘어서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하나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주어 동사 수일치 number 1. 자, 여기 한번 볼까요? The apples hanging from the tree glow red in the sun. 사과들이죠. 어떤 사과들이냐면 hanging from the tree. 나무로부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사과들은 glow red in the sun. 햇빛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다. 빛나고 있다. 무엇이 빛나고 있죠? 나무가 빛나고 있습니까? 사과들이 빛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밑줄이 되어 있는 glow가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는 뭐죠? 바로 apples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glow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the trees가 있죠. 그래서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 하면은 여기 the trees가 있으니까 뒤에는 glows에서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어를 찾는 방법 두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파악해서 무엇이 빛나는가? 빛나다가 동사이니 그 무엇이 빛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주어를 찾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문장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는 바로 the apples가 되겠죠. 그래서 the apples에 s가 붙어 있으니까 glow는 s가 붙지 않는다. 복수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주어와 동사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The man with the blue shoes. 파란색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is watering the flowers. 꽃에 물을 주고 있다. 자, 그런데 신발이 물을 주고 있습니까? Blue shoes. 신발들이 물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물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남자, 사람이 물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the man이 있으니까 여기에 is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is, 이 동사 앞에 보니까 shoes네. 신발들. 신발들이니까 여기에 are watering. 여기에 are 적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어와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People use these devices. 사람들은 이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To know, 알기 위해서. Where they are.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도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냐면, 내비게이션요. 운전을 하거나, 혹은 요즘은 이렇게 도보로, 혹은 뛰어서 가거나, 도보로 길 찾기 할 때도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곤 하죠. 그렇죠. GPS devices are built into some cars and smartphones. GPS devices, GPS 장치들은 are built into. Be built into라고 하면 지어놓은 건데, 어디에 지었냐면 into. 안에다가 이미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장되다. 거기에 원래 들어있던 것이죠. Some cars, 어떤 자동차들과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방금 본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 Chapter 1. What is GPS? GPS stands for Global Positioning System. The system is

0: made up of satellites in space. The satellites send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GPS satellites in space track locations on Earth. They send that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This shows people where things are. People use these devices to know where they are. GPS devices are built into some cars and smartphones.
1: 자, GPS, Chapter 2, 바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How we use GPS, 우리가 어떻게 GPS를 사용하는가? Many people use GPS devices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GPS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To get, 도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From one place, 한 장소로부터 to another, 다른 장소로에 가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 GPS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ven airplanes and ships use GPS. 심지어 비행기들과 그 다음에 배들도 GPS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People tell their GPS device where they want to go.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GPS 장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tell이라는 것이 정말로 말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글로 쳐서 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로 이렇게 입력을 하죠. 무엇을 입력하냐 하면 무엇을 말하냐 하면 where they want to go, 그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거나 입력을 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GPS tracks their location. 그리고 나서 그 GPS는 tracks, 추적합니다. 무엇을 추적하냐면 지금 이 기기가, GPS를 가진 이 기기, GPS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인공위성과 소통을 하면서 추적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나왔었죠. 그 인공위성이 지금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이 기계로 보내준다고 했었죠. And give them. Gives them. 그리고 줍니다. 그들에게 directions. Directions라고 하면은 방향이죠. 방향 on the way. 가는 길에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GPS에 혹은 내비게이션에 뭔가를 입력해두세요. 어디 시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안내를 해주겠죠. 그래서 가는 길에 방향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Most devices, 대부분의 장치들은 will say the directions out loud. 대부분의 장치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방향, 가는 길을 out loud라고 하면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300m 가서 유턴하세요.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GPS technology became more available to people in the 2000s. GPS 기술들은 became more available. Available 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Available. 한번 더요. Available. Available.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GPS 기술들은 became more available, 더 많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 people, 사람들에게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즉, 2000년대가 되기 전에는 이 GPS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큼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2000년대 이후에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Before then, 그때 이전에는 most people used paper maps to find their way.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사용했냐면 종이 지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요. 저도 과거에 저희 부모님께서 종이 지도를 이렇게 찾아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종이지도 사용하는 것을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챕터 2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읽어본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Chapter 2. How we use GPS. Many people use GPS devices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Even airplanes and ships use GPS. People tell their GPS device where they want to go. Then, the GPS tracks their location and gives them directions on the way. Most devices will say the directions out loud. GPS technology became more available to people in the 2000s. Before then, most people used paper maps to find their way.
1: 자, 오늘도

0: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Stand for. Stand for. GPS stands for Global Positioning System. Satellite. Satellite. The system is made up of satellites and space. Device. Device. The satellites send information to GPS devices on Earth. Track. Track. GPS satellites in space track locations on Earth. Available. Available. GPS technology became more available to people in the 2000s.
0: 요즘 많이 인기 있는 혹은 아주 유용한 그런 이 기술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리 잡고 있죠.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장 구조 설명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혹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아이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 스스로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떨 때는 이게 영어 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문장들은 구조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영어 문장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알면 좋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장의 문장 구조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아,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또 동료 교사분들께 질문을 하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같이 또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좀 의논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문장 구조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상세하게 나오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강의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활용하는 방법들을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혜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뉴딩의 별인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영어 글 그리고 유익한 요즘 논픽션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픽션 글이 마냥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와 별인파파와 함께 한다면 아마 재밌어질 것이거든요. 이해도 잘 되고요. 오늘도 우리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은 무슨 글을 읽냐 하면요. 바로 지난 강의에 이어서 GPS 테크놀로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주어, 동사, 수일치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강의에서도 아,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주어, 동사 그런 어떤 문장 구조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 단계, 좀 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니까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Tips for Student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0: 빨리빨리 활용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해봐서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활용의 폭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던데 있다던데 저런 게 있다던데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고 아 저거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요. 일단 사용해보면은 우리 친구들 습득력이나 학습력이 아주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지다 보면은 금방금방 쓸수 있게 되니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오늘 바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너의 이름은 뭐니? 너는 누구니? 이렇게 대화 일단 먼저 말을 한번 걸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아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 우리 친구들만의 막 창의성 넘치는 그런 질문들을 막 집어넣다 보면은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거든요. 오늘 바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3. Mapping Our World. Scientists,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companies use GPS to create many different maps. A construction company might use GPS to survey land that it wants to build on. An oil company might survey land where it wants to drill. Chapter 4. More ways to use GPS. GPS is used for much more than directions and mapping. Scientists use GPS to track wild animals. This helps them learn more about those animals. Scientists use GPS to study the weather. They can find wind speeds by tracking objects such as balloons. GPS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People will use GPS for even more things in the future.
0: GPS 테크놀로지 오늘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Chapter 3 바로 보도록 할까요? Mapping our world 우리 전 세계를 지도로 그리는 것입니다. Scientists,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companies 자 요거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Scientist라고 하면은 과학자들이 되겠죠. 저도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우리 한 번씩 다 과학자는 되고 싶잖아요. 과학자들 그리고 the government, government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개의 어떤 요소가 결합된 그런 단어랍니다. 뭐냐 하면 바로 govern, govern이라고 하면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 있는 ment는 뭐뭐하는 것,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그래서 정부. 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그리고 정부, the military라고 하면 군대가 됩니다. 군대 and companies, 회사들은 use GPS, GPS들을 사용합니다. To create,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many different maps, 여러 가지 다른 지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GPS를 사용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많은 다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GPS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두었죠. 오늘도 우리 주어 동사 수일치 약간 더 심화된 버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목 주어 동사 수일치 number 2 바로 볼게요.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companies is all. 자, 이거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정부, 군대, 그리고 회사들은 그 뒤에 무언가가 있고요. 동사만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이렇게 A, B, and C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A, B, C, 세 개인 것이에요. 세 개라면 is일까요? are일까요? 자, 당연히 앞에 주어가 세 개니까 당연히 동사도 복수에 어울리게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are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했죠. 이제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Both he and I. Both라는 것은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와 나, 둘 다. 자, 그러면 그와 나, 둘 다이기 때문에 그와 나, 총 두 명이죠. 그렇게 되면은 am, are, is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여기까지는 좀 쉬웠을 수 있습니다. 바로 are이죠. 왜? Both가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이니까. 자, 이제부터는 진짜 좀 헷갈릴 거예요. 맞춰보시겠습니까? Either he or you. 자, either이라고 하면은 둘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혹은 너, 두명 중에 한 명.

0: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면은 am일까요? are일까요? is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둘 중에 한 명이니까 is네. Either he or you is.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게 아니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이렇게 둘중 하나, he에 맞춰도 안 되고 you에 맞춰도 안될 때는, 자, 이럴 때는 무엇이냐면 주어와 동사 중에 가까이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여기서는 you가 이 동사에 붙어 있죠. 즉, 동사에 붙어 있는 주어. 이것을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붙어 있는 아이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죠. he, you,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둘 중에 붙어 있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일지 모를 때는 동사에 붙어 있는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you are.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요것도 그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Neither이라고 하면은 둘다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either he or I.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도 나도 아닌 그것은 뭐뭐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he is로 맞춰야 될까요? I am으로 맞춰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냥 단수 취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근접성의 원리. I가 지금 동사랑 붙어 있죠. 그래서 I am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가 여러 개가 있고, 실제로, 주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동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전체가 해당이 될 때는 복수형 동사를 쓰면 될 것이고요. 두개 이상이면 전부 다 복수형 동사를 쓰는데, 그렇지 않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다 아닌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들의 동사, 그리고 주어가 연결이 되어서 그 형태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A construction company. Construction이라고 하면은 건설입니다. 건설 회사는 might use,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GPS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To survey. Survey라고 하면은 조사하다라는 의미죠.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조사하겠습니까? 건설 회사니까 땅을 조사하겠죠. To survey land라고 하면 땅이죠.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GPS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땅이냐면 that it wants to build on. 그 건설 회사가 그땅 위에다가 짓고 싶은 그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뭔가 GPS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회사, an oil company. Oil이라고 하면은 식용유나 참기름 아니고요. 여기서는 석유입니다. 석유 회사는 might survey land, 땅을 조사할지도 모릅니다. Where it wants to drill. Drill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구멍을 뚫다, 채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그 회사가 구멍을 뚫고 싶어 땅에다가 이렇게 막 드릴로 막 뚫겠죠. 그 드릴을 뚫고 싶어 그 땅을 조사하는데 GPS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읽어본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Chapter 3. Mapping our world. Scientists,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companies use GPS to create many different maps. A construction company might use GPS to survey land that it wants to build on. An oil company might survey land where it wants to drill.
0: 자, GPS 테크놀로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까요? Chapter 4. More ways to use GPS. GPS를 사용하는 더 많은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GPS is used for much more than directions and mapping. GPS는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훨씬 더 많은. 여기서 much는 훨씬이라는 의미죠. 왜 훨씬이죠? 그냥 단순히 많은이 아니라요. 이제는 아셔야죠. 뭐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 때문에. 비교급 앞에 much가 쓰이면은 바로 비교급 강조 훨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GPS는 훨씬 더 많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Than directions and mapping. 방향을 찾아주는 것,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리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곳들에 사용이 됩니다. Scientists, 과학자들은 use GPS, GPS를 사용합니다. To track wild animals. Track은 추적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GPS를 사용합니다. 추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엇을 추적하냐면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을 한답니다. This helps them learn more about those animals. 이것은 이렇게 야생동물들을 추적하는 데 GPS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them은 바로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야생동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0: 과학자들을 도와주겠죠. 과학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learn,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more about, 더 많은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Those animals, 그 동물들, 즉 야생동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수 있게 해주는데, 배우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뭐가? GPS 장치가요. 자, 예를 들자면 GPS 추적, GPS tracking collar이라고 하면은 이 동물들의 목에다가 거는 이 목걸이 같은 거예요. 우리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이 강아지 목에 목줄 같은 거 해두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산양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 목에다가 목줄이나 목걸이 같은 걸 채워두었죠. 그래서 이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채워두면 아, 이 동물이 어디로 이동해서 서식지는 어떻게 되고 또 어느 반경으로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축축축축 전송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넘어가 볼까요? Scientists use GPS. 과학자들은 GPS를 사용합니다. To study,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The weather, 날씨를 연구하기 위해서, 날씨를 공부하기 위해서 GPS를 사용합니다. They can find wind speeds by tracking objects such as balloons. 희한하네요. 이 과학자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 하면은 wind speeds, 풍속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풍속. 이 바람의 속도를 어떻게 GPS를 통해서 알아내죠?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잠깐 궁금했었는데 바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By tracking, 추적하면서 objects, 물건들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이냐면 such as balloon. such as는 예를 들어서 뭐뭐와 같은 예시가 나오겠죠. 뭐와 같은 물건들을 추적하냐면 balloons. 아, 풍선 같은 데다가, 즉 예를 들어서 거대한 풍선에다가 이 GPS 장치를 달아두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뭐한 5분 혹은 10분 혹은 30분 동안 얼마나 날아갔는지 그 시간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거리가 있으니까 그 속도, 아 풍속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계속 볼까요? GPS 테크놀로지. 자,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도 이 지금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발음입니다. 이 단어의 발음을 많은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테크놀로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Y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발음을 정확하게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끝에 이 이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GPS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GPS 기술들은 여전히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People will use GPS for even more things in the future. 사람들은 사용할 것입니다. GPS를 여기 있는 even 동일하게 아까 전에 나왔던 much와 동일한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사용될 것입니다.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in the future, 미래에. 자, 여기까지 해서 GPS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PS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우리 친구들 다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방금 읽은 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Chapter 4. More ways to use GPS. GPS is used for much more than directions and mapping. Scientists use GPS to track wild animals. This helps them learn more about those animals. Scientists use GPS to study the weather. They can find wind speeds by tracking objects such as balloons. GPS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People will use GPS for even more things in the futu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글 속에서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Government. Government. Scientists,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companies use GPS to create many different maps. Construction. Construction. A construction company might use GPS to survey land. Survey. Survey. A GPS was used to survey the land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wants to build on. Drill. Drill.

0: An oil company might survey land where it wants to drill. Collar. Collar. Nick put a collar on his dog before walking it.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것이 있죠.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이것이 나온 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친구들 혹은 어떤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께는 상당히 낯설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마냥 어떤 장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일부 프로그램은 이제 또 고급 뭔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해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무료로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을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알려주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막 이상하게 그걸 뭔가 만진다고 해서 뭔가 기계가 고장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자유롭게 너의 이름은 뭐야? 이렇게 대화도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해석해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일단은 한번 탐색해보고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아이들이 학습하거나 습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생에게 소개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많이 많이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탐색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화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저희가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도 써볼 거예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친구 James, our friend James가 오늘은 어떤 일기를 써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1: Sam's birthday is coming up. I am invited to his party.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He likes movies. Should I get him a poster?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0: 아, 제임스의 친구 Sam의 생일이 곧 다가오나 봐요. James's friend Sam's birthday is coming up. James가 Sam한테 어떤 선물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James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영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Sam's birthday is coming up.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특히 알아둬야 할 이름 뒤에 S는 누구누구의라는 단어예요. Sam's birthday, Sam의 생일이겠죠? Coming up은 다가오다, 곧 다가오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Sam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s birthday is coming up.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invited to his party. I am invited to his party. 여기서 invited to는 누구누구의 초대하다 라는 뜻이죠. Invitation, 이 초대라는 뜻이에요. 또 party는 당연히 파티죠. 그래서

나는 그의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am invited to his party. I am invited to his party.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질문이죠.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여기서 present는 선물이죠. 생일 선물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for, 위한, Sam을 위한 선물. Sam을 위한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James의 질문이죠.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likes movies. 정말 단순한 문장이죠? He likes movies. Like,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Movie는 당연히 영화고요. Sam은 영화를 좋아해요. He likes movies. 같이 읽어볼까요? He likes movies. He likes movie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다시 또 질문이죠. Should I get him a poster?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get는 받다, 얻다, 구하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oster는 아마도 영화 포스터를 뜻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포스터를 사줄까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Should I get him a poster?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나는 그에게 아이언맨 포스터를 사줄 거예요. 라는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제임스가 샘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지 드디어 밝혀지네요. Sam's birthday is coming up. 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I am invited to his party. 나는 그의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Sam을 위한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He likes movies. 그는 영화를 좋아해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그에게 포스터를 사줄까요?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나는 그에게 아이언맨 포스터를 사줄 거예요. Birthday. 생일. Birthday. 생일. Come up, 다가오다. Come up, 다가오다. Invite to, 어디에 초대하다. Invite to, 어디에 초대하다. Present, 선물. Present, 선물. Should,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까요? Should,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까요? get, 받다, 얻다, 구하다. get, 받다, 얻다, 구하다. 자, 첫 번째 문제죠. Sam's birthday is blank. 이 blank 안에 들어갈 표현은 어떤 단어들일까요? 맞아요. coming up, 곧 다가오다 라는 뜻의 단어였죠.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의 생일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s birthday is coming up.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am blank his party. I am blank his party.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초대하다 라는 뜻의 invited to 라는 표현이죠. I am invited to his party. 같이 읽어볼까요? I am invited to his party. I am invited to his party.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What is a good blank for Sam? 이라는 질문이죠.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선물. present죠.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Sam한테 주기 좋은 선물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Should I blank him a poster?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

0: 영화 들어갈까요? 맞아요. Get, 얻어다 주다라는 단어죠. Should I get him a poster? 쌤한테 포스터를 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Should I get him a poster? 라고 마지막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들 퀴즈 어떠셨나요?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볼게요.
1: Sam's birthday is coming up. I am invited to his party.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He likes movies. Should I get him a poster?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0: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의 일기와 생일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에 활용해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Bulgogi.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제 외국 친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고민을 해보다가 떠오른 게 단짠단짠 맛을 내는 불고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고기를 통해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It's making me hungry. So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about 불고기. 먼저 불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고기 is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food. 불고기는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불고기는 soy sauce, 간장, sugar, 설탕 등을 넣어서 단짠의 조화를 이룬 음식이에요. 불고기는 얇게 소고기를 썰어서 단짠 소스에 재워 구워 먹는 음식인데요. 가끔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고기는 고구려 때 맥적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씩 바뀌고 발전이 되면서 불고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불고기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go!
0: Keywords Food Beef Pork Sugar
1: Alright, our first word. 자, 불고기는 우리나라 음식이죠? 음식은 food. 자, 오가 두 개 있을 때 우 소리가 나요. F에 F 소리도 잘 생각하면서 food. Great. Okay, next word. 자, 불고기는 소고기로 만들어지죠? 자, 소고기라고 했다가 cow, mea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소고기는 beef. 라고 합니다. 이가 두 개 있으면 이가 길어지죠? 끝에 f 소리도 잘 기억하면서 beef. One more time. beef. Excellent. Alright, next word. 자, 가끔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사용이 되죠? 닭은 chicken, 그리고 닭고기도 chicken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pig meat라고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pork라고 해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Pork.

0: clap.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떠날 준비 되었나요? Very good. 좋아요. 오늘 함께할 노래 제목 알아보겠습니다.
1: Today's song, If You Are Happy.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If You're Happy, 내가 행복하다면 이란 뜻의 노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할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들썩들썩 춤을 추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예요. If You're Happy, 시작해 볼까요? Let's sing together.

0: your feet. Stomp, stomp.
1: If you're happy,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하하호 하고 웃고 있는 이 행복한 엄마와 아들. 행복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happy입니다. Happy, happy. 행복한, happy. Great. 좋아요. 다음 단어. 와우,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방법을 잘 알아야 할 수 있겠네요. 알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know

0: 입니다.
1: No, no,
0: 알다.
1: no, good. 다음 단어는 쩍쩍쩍쩍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박수를 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clap입니다. 지난 시간에 clap을 박수 소리로 배웠죠?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이번 노래에는 박수치다, 동사로 쓰였답니다. clap, 박수치다, clap.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가 봐요. 환하게 웃고 있죠? 이렇게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face입니다. face, 얼굴 표정. face. Good job. 다음 단어. 쿵쿵쿵. 발을 구르고 있어요. 발을 구르는 동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tomp, stomp, 발을 구르다, stomp.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Happy.
1: 행복한.
2: No.
1: 알다.
2: Clap.
1: 박수 치다.
2: Face.
1: 얼굴 표정.
2: Stomp.
1: 발을 구르다.
2: Surely.
1: 확실히.
2: Show.
1: 보여주다.
2: Then.
1: 그 다음에
2: Hand,
1: 손,
2: feet,
1: 두 발. 자, 이제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신나게 따라 읽어봐요. ho, 행복한, happy, happy. No, 방법을 안다면 no, no. 박수를 친다면 clap, clap. 얼굴 표정은 face, face. 발을 구른다면 stomp, stomp. That wa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을 읽으러 가볼까요? 네, 노랫말에 나온 문장들을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있다면 박수를 쳐.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자, 이번엔 발을 굴러입니다.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있다면 발을 굴러. 이렇게 말해보세요.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omp your feet.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내가 행복한 걸 알고 있다면 너의 표정이 보여줄 거야.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then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Great work!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노래 부를 수 있겠죠? 노래 부르기 도전! If you're happy, let's go.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3: Clap, clap.
1: If you're happy and you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에는 비행기로 여행하기를 주제로 영어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죠? 바로 탑승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Monday.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 can check in and ask for the seat I wan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타다! 오, 이 체크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어떤 단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heck-in입니다. check-in이 무슨 뜻일까요? 네, 탑승 수속을 하다, 짐을 붙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인을 하는 곳은 체크인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이 카운터에서 우리 여권도 보여주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받고 또 짐도 붙이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check-in, check-in, check-in. Very good. 네, 그럼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이제 이 친구가 손에 들고 있는 passport라고 써져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 신분증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여권이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passport, passport, passport. 네, 여행할 때 passport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에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우리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이 손에 들고 있는 boarding pass입니다. boarding pass는 바로 비행기 탑승권이에요. 여기서 board는 비행기나 배처럼 커다란, 거대한 이 교통수단에 올라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pass는 그리고 티켓 뭐 이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boarding pass, boarding pass, boarding pass. Excellent. 마지막 단어는 luggage. 바로 이 그림에도 보이는 짐, 수화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luggage는 이 짐 전체를 다 이렇게 일컫는 그런 단어.

0: 단어예요. 그래서 가방 하나, 두개 이렇게 셀 때는 one luggage, two luggages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하나씩 셀 때는 그냥 one bag, two bags, three bags 이렇게 하고 전체 짐 수하물을 가리킬 때는 luggag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luggage, luggage, luggage. Excellent.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2: Sure. Here you are.
1: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2: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1: Sure. Here's your boarding pass.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Can I see your 땡땡 please? 입니다. 땡땡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공항 직원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공항에서 보여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권도 보여줘야 되고 탑승권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남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an I see your 땡땡?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Please가 들어가니까 또 굉장히 정중하겠죠? 네, 그래서 뭐뭐를 보여주시겠어요? 뭐뭐를 보여주세요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로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Can I see your 여권? 여권이 영어로 뭐였죠? 3, 2, 1. 네, passport였죠? 네,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따라해 보세요.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네, 여권 말고 탑승권을 보여주시겠어요?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탑승권은 boarding pass였죠?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네, 티켓이라는 단어 아니어도 boarding pass 하면 탑승권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분증은 영어로 ID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see your ID, please? Can I see your ID, please? Excellent.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붙이실 가방은 몇 개인가요? 라는 의미를 가진 질문.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네, 여기에서 how many이니까 몇 개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bags?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아까 짐, 수하물 단어 배웠죠. 왜 luggage? How many luggage로 왜안 하고 how many bags로 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luggage는 셀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ow many, 몇 개를 뜻하는 거니까 bag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hecking, check는 여기서 확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check-in 할 때처럼 그 짐을 붙이다 해서 check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네. 그럼 여기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I'm checking 땡땡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를 붙여요 하면 I'm checking one bag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I'm checking one bag. I'm checking one bag. 만약에 두 개를 붙이면 I'm checking two bags. I'm checking two bags. 근데 만약에 짐을 하나도 붙이지 않는다 하면 no bag. I'm not checking any bags라고 하면 되겠죠. I'm not checking any bags. I'm not checking any bags. I'm not checking any bags. Very good.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땡땡 자리로 부탁드려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d like a 땡땡 seat, please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I'd like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표현이죠. 바로 I would like를 줄임말이에요. I'd like. 그래서 저는 I want 땡땡 자리를 부탁드려요. I want 저는 이거를 원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I'd like a 땡땡 seat, please. 그럼 이 빈칸에는 어떤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자리를 말을 해주면 되는데,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하면 window seat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네. 복도 자리로 부탁드려요는 aisle seat이라고 우리 배웠죠?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앞쪽 자리로 부탁드려요는요. I'd like a front seat, please. I'd like a front seat, pleas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Can I see your passport? Can I see your passport?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Just one.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I'd like a window seat.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체크인 카운터,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공항 직원이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면서 시작합니다. Can I see your 땡땡 please? Can I see your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여권이죠. 여권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여권은 passport. 그래서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Repeat after m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Very good. 그래서 이제 대답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게요. Sure, 네, sure. 땡땡, you are. 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줄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땡땡, you are. 무엇일까요? 여기 있습니다가 힌트예요. 3, 2, 1. 네, here you are 하면서 건네주죠. 자, 따라해보세요.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네. 그럼 또 직원이 또,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붙이실 가방은 몇 개인가요? 붙이실 가방은 몇 개인가요? 그래서, How many bags are you? 땡땡.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주세요. 3, 2, 1. 짐을 붙이다는 checking이 들어가야 됩니다.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붙인대요. Just one.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I'd like a 땡땡 please. 그러면 창가 자리, 창가 자리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Window seat였죠? 네, 따라해보세요.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그래서, 네, 여기 탑승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Sure, here's your 땡땡. 탑승권,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3, 2, 1. Boarding pass였습니다. Sure, here's your boarding pass. Sure, here's your boarding pass.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오늘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할 때 필요한 표현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체크인을 하고 있다. 근데 창가 자리 앉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끝났다면 보안 검색을 해야 되죠? 보안 검색을 할 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재킷을 벗어야 할 때도 있고 마시던 음료를 버려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알아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Tuesday. Please take off your belt. I can follow instructions at the security chec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보니까 뒤에 security check라고 써 있어요. 보안 검색대이네요. 공항의 보안 검색대. 자, 보안 검색은 영어로 security check라고 합니다. Security는 보안, 안전을 뜻하고요. 그리고 check는 검사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security check 하면 보안 검색. 우리가 공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비행기에 타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곳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ecurity check. Security check. Security check. 네, 그래서 이렇게 보안 검색대, security check에서는 벨트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바구니에 여러 짐을 넣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바구니, 우리가 그 짐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ray라고 합니다. 원래 tray 하면은 쟁반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런 보안 검색대에서는 바구니를 뜻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tray. tray. tray. Very good.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죠? 옷도 벗고 이 시계도 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잖아요.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벗고 이렇게 떼어내는 이 동작 모두를 take off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던지 뭐 액세서리를 벗던지 신발을 벗던지 다 take off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take off. take off. take off. very good. 그리고 raise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raise는 위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엑스레이를 이제 통과할 때 손을 들어주세요, 팔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땐 raise your arms, raise your hands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raise, raise, raise.

0: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Please take off your belt.
2: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1: No, you don't. But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2: Oh, I forgot about it. Okay.
1: Now, please raise your arms.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Please take off your 땡땡입니다. 땡땡을 벗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공항의 직원이 아니면 보안 검색대 직원이 굉장히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please를 붙였으니까 정중하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인데 그다음에 이제 take off가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그런 단어죠. take off 하면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떼어내는 행동, 옷을 벗다, 벨트를 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take off로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네, 벨트를 풀어주세요. 벨트를 벗어주세요라는 말을 하려면 Please take off your belt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Very good. 시계를 풀어주세요. 시계를 벗어주세요. Please take off your watch. Please take off your watch. 네, 재킷을 벗어주세요는 Please take off your jacket. Please take off your jacket. Please take off your jacket. Very good. 너무 쉽죠?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Do I have to 땡땡? 이란 질문인데요. 무엇 하나요?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have to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꼭 해야 하는 일. 이런 말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do I니까 내가 꼭 해야 하나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발을, 제가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려면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네, 그래서 보안 검색대 직원한테 제가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신발도 벗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이 질문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가방을 열어야 하나요? 를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Do I have to open my bag? Do I have to open my bag? Very good.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또 한번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Do I have to wait here? Do I have to wait here? Do I have to wait here?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key expression입니다. You can't bring 땡땡. 네, 여기서 you can't bring이라고 하니까 가지고 갈수 없어요.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갈수 없어요예요. 여기서 can't는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칙상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이 뒤에 빈칸에 무엇을 가지고 갈수 없는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 물병은 가지고 갈수 없어요라고 보안 검색대 직원이 얘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네. 저 음료는 가지고 갈수 없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딱그 직원이 저 음료 가지고 갈수 없어요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 you can't bring that drink. 네, 음료니까 that drink라고 하면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You can't bring that drink. You can't bring that drink. 그럼 이 가위는 가지고 갈수 없어요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가방 안에 가위가 들어있네. 가위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you can't bring these scissors. You can't bring these scissors. You can't bring these scissors.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는 이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 붐, chant, drop the bead.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Oh, I forgot about it. Oh, I forgot about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again. Security check. 네, 공항에 이 보안 검색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장면이에요. 벨트도 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열려져 있고 그죠? 자, 그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이 보안 검색대 직원이 벨트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Please 땡땡 your belt. 그러면 풀어주세요. 풀다, 벗다 라는 표현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3, 2, 1. 네, 벗다는 take off 였어요. Take off. 그래서 please take off your belt. Repeat after me.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Please take off your belt. Very good.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벨트도 풀으면 신발도 벗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발도 벗어야 하나요? Do I, 땡땡, to take off my shoes too? 라고 물어봐요.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를 물어볼 때는 Do I have to? 라는 표현을 쓴다고 우리 배웠어요. Repeat after me.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D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too? 네, 그랬더니 직원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No, you don't. 하지만 이 물병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But you can't thing this bottle of water. 네, 가지고 들어가다, 갖고 가다 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바로 bring을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No, you don't. But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No, you don't. But you can't bring this bottle of water.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Oh, I think about it. Okay. 깜빡했네요. 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3, 2, 1. 네, forget가 있다인데 깜빡하다인데 여기에 과거형이니까 forgot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Oh, I forgot about it. Okay. Oh, I forgot about it. Okay.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팔을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Now please 땡땡 your arms. 들어주세요 가 뭘까요? 3, 2, 1. Raise 였어요. 맞아요. Now please raise your arms. Now please raise your arms.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이 보안 검색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내가 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듣고 따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드디어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에 타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네, 기내식 먹는 시간.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과 원하는 것을 정중하게 부탁해야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알아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Wednesday. Chicken or beef? I can ask for things I need on the plan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와, 바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식을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남자 아이를 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한데 그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단어 승무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light attendant라고 합니다. 여기서 flight는 비행을 뜻하고요. attendant는 손님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attend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flight attendant 하면은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을 뜻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Very good. 그리고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하죠. 기내식을 제공을 하는데 식사는 영어로 meal이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렇게 식사를 mea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내식,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in-flight meal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meal, meal, meal. Very good.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서 있을 때 승무원을 불러서 가끔 추우면 우리가 뭘 요청을 하죠? 담요를 요청합니다. 담요. 담요는 영어로 blanket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blanket. blanket. blanket. 네, 담요도 있고 또 베개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베개는 영어로 pillow. pillow. pillow. Excellent. 자,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Chicken or beef?
2: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0: water too?
1: Sure. Here you are.
0: Thank you. And I'm a little cold. Could you get me a blanket?
1: Of course. Just a moment.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A or B. 가 우리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인데요. 네, 맞아요. A or B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 정도밖에 없을 때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더 정중하게 하려면 뭐 Would you like A or B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비행기에는 승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빨리빨리 이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줄여서 A or B 이렇게들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기내식에 보통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를 짧게 어떻게 할까요? 네, chicken or beef?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곤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네, 그래서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와서 다짜고짜 chicken or beef? 이렇게 물어봐도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커피로 드릴까요? 차로 드릴까요? 이 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라는 이 표현 어떻게 할까요? coffee or tea?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coffee or tea? coffee or tea? coffee or tea? 주스로 드릴까요? 물로 드릴까요?는 어떻게 할까요? Juice or water? Juice or water? Excellent. 굉장히 쉽지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an I have 땡땡? 네, 이 표현도 정말 비행기 기내에서 뿐만 아니라 식당 혹은 친구한테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나 이거 가져도 되겠니? 나 이거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 좀 주시겠어요? 라는 말은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네, 물 말고 간식 좀 주시겠어요? 라고 승무원에게 한번 요청해 볼까요? Can I have, 간식은 영어로 snack. 맞죠? 그래서 Can I have a snack? Can I have a snack? Can I have a snack? 네, 간식 말고 냅킨 한 장 더 주시겠어요?는 어떻게 할까요? 냅킨 한 장 더. Can I have one more napkin? Can I have one more napkin? Can I have one more napkin? 네, excellent. Very good. 그럼 우리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또 할 수 있는 질문 표현. 네, 한 가지만 더 배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바로 Could you get me 땡땡? 이에요. 여기에서 could you는 can you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여기에서는 상황이 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좌석에 있는데 내가 승무원을 일부러 불러서 아 죄송하지만 저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좀 어렵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볼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uld you get me 그러니까 get는 이제 뭐 가져오다 뭐 얻어오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get me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담요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로 한번 가볼까요? 담요는 영어로 blanket. 네, 우리 아까 배웠어요. 그래서 could you get me a blanket?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Could you get me a blanket? Could you get me a blanket? Could you get me a blanket? Very good. 담요 말고 베개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베개. 우리 베개도 아까 배웠죠? Could you get me a pillow? Could you get me a pillow? Could you get me a pillow? 네, 베개 말고 차 한 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 목이 좀 목말라요. 그래서 차 한 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a cup of tea? Could you get me a cup of tea? Could you get me a cup of tea?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뮤직 큐.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Beef, please.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Could you get me a blanket? Could you get me a blanke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타다! 기내에서 승무원, flight attendant가 와서 음식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친구는 또 몸을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화의 시작을 승무원이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chicken or 땡땡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로 드릴까요?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소고기는 영어로 beef. 그래서 chicken or beef 라고 하면 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Very good. 그러면 소고기 주세요 라고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승무원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소고기 주세요. Beef please. 그죠? 그리고 물도 좀 주시겠어요는 Can I 땡땡 some water too?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우리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too?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too? Excellent. 그랬더니 승무원이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물을 건네주네요. 네, sure.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로 땡땡 you are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다루는 표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 뭐라고 하죠? 3, 2, 1. 네, here you are 라고 하죠? 네, repeat after m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친구가 thank you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추워요. And I'm a little cold 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담요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땡땡 a blanket? 자, 그럼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could you get me a blanket? 라는 질문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And I'm a little cold. Could you get me a blanket? Thank you. And I'm a little cold. Could you get me a blanket? Very good. 그랬더니 이제 승무원이 물론이죠. 잠시만요. 라고 말을 하고 끝나네요. Of course. Just a moment. Of course. Just a moment. Very good.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원하는 음식을 말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신 있게 요청해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비행기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덜컹덜컹 흔들린 적 있나요? 저도 처음엔 진짜 놀랐어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말까지 오늘 한번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Thursday. Is it dangerous? I can ask what to do during turbulenc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오, 기내에서 이 친구가 양옆에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물컵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있나 봐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단어는 바로 네, turbulence입니다. turbulence는 난기류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구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공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자동차가 비포장 도로를 지나갈 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 난기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난기류는 영어로 turbulence. 따라해보세요. turbulence. turbulence. turbulence.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turbulence를 지날 때 비행기가 어떻게 되죠?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는 건 영어로 shake. 자, 따라해보세요. shake. shake. shake. 네, 잘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위험한가요? 위험한가요? 네, 위험한. 위험한은 영어로 dangerous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네, 이 상황이 dangerous한지 이따가 한번 today's dialogue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마지막 단어는 seatbelt.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0: 위에 안전벨트 사인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seatbelt sig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seatbelt sign이 on이면은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seatbelt sign이 off이면은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seatbelt, seatbelt, seatbelt.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Excuse me, the plane is shaking. Is it dangerous?
2: No, it's just some turbulence.
1: Oh, I see. What should I do?
2: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and stay in your seat.
1: Okay, I hope it'll be over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is it 땡땡? 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is it 땡땡 이 질문은 어떤 사물의 상태나 상황의 상태를 확인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s it 한 다음에 형용사를 뒤에 써주면 뭐뭐 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위험한가요?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가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험한가요? 이거 위험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위험한 이 형용사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it dangerous?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 Very good.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만지고 싶은데 이게 위험한 건가? 이럴 때도 물어보고 뭐 만져도 되고요.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위험한가요 말고 우리 안전한가요를 한번 물어볼까요? Is it 안전하다는 safe. 그래서 우리 is it safe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s it safe? Is it safe? Is it safe? Very good. 우리 정상인가요? 이거 정상인 situation? 정상인 상황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Is it normal? Is it normal? Is it normal? Very good.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게 무서워서 안심할 수 없을 때 지금 배웠던 이 질문들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 It's just 땡땡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마법의 단어는 바로 just예요. Just, it's just 땡땡 이러면 이 just 때문에 단지 뭐뭐일 뿐이야, 그냥 뭐뭐일 뿐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안심시켜 줄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아플까봐 걱정할 때, 아니면 무서워할 때, 오해했을 때막 등등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싶을 때 아, it's just 땡땡 이 표현을 써주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아, 걱정하지 마. 이거 그냥 약간의 난기류일 뿐이야라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t's just 한 다음에 이 난기류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t's just some turbulence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just some turbulence. It's just some turbulence. 네. 그리고 뭐 비가 와요. 아,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아, 비가 좀 오고 있어. 그러면 아이, 조금 오는 것뿐이야. 비가 조금 와. 이렇게 한번 안심시켜 볼까요? It's just a little rain. It's just a little rain. 아, 친구가 악몽을 꿔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냥 나쁜 꿈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어떻게 말할까요? It's just a bad dream. It's just a bad dream.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을 안심시켜 주세요. 자, 마지막 표현 들어가 보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뜻이에요. 이 should라는 단어는 특히 규칙 상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좋다. 라는 뜻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요? What should I do?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이런 질문에 그러면 답을 한번 배워볼까요? What should I do? Should로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should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you should, 네, 안전벨트를 매셔야 해요 하면은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하면 됩니다. 여기서

fasten이 아니고 fasten. fast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Fasten your seat belt. 네.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따라해 보세요.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네. 그럼 안전벨트 매고 또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라는 말도 해야 되겠죠?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는 영어로 You should stay in your seat. You should stay in your sea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 It's just some turbulence. It's just some turbulence.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Seatbelt sign이 on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그래서 이제 승무원에게 물어봐요. 실례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이거 위험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The plane is shaking. 위험한가요? Is it? 땡땡. 자, 위험한 이란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위험하는 dangerous. 그래서 is it dangerous? 하면 위험한가요? 그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Excuse me. The plane is shaking. Is it dangerous? Excuse me. The plane is shaking. Is it dangerous? Very good. 그랬더니 승무원이 와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네요. 아니요. 약간의 난기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no 한 다음에 it's just some 땡땡. 자, 난기류. 난기류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3, 2, 1. 네, 난기류는 영어로 turbulence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No. It's just some turbulence. No, it's just some turbulence. 네, 이렇게 안심시켜 주니까 이 친구가 그렇군요. I see.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승무원한테 물어봅니다. What 땡땡 I do?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물어보죠? 3, 2, 1. 네, 이런 상황에 should, should가 들어가야 되죠? 네, repeat after me. Oh, I see. What should I do? Oh, I see.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메고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야 해요. You should, 땡땡, and stay in your seat. 자, 안전벨트를 메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안전벨트를 매다는 fasten your seatbelt.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and stay in your seat.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and stay in your seat. 그랬더니 친구가 알겠습니다. 곧 끝나면 좋겠어요. Okay, I hope it'll be over soon. Very good. 자, 따라해보세요. Okay, I hope it'll be over soon.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비행기가 흔들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배워봤어요. 비행기가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It's just some turbulence.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잘 안심시켜 주세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번 주에 배운 공항, 비행기 관련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Friday. My first flight. I can talk about my first flight.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쓸 글의 주제는 바로 My first flight. 나의 첫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것을 했죠? 공항에서 짐도 붙여보고 그리고 보안 검색대도 통과하고 또 비행기 타서 기내식도 고르고 우리 난기류도 통과하고 정말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다 생각하고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을 쫙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럼 우리 탑승권과 여권 챙기고 비행기로 한번 타서 제주로 떠나볼까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그림을 볼게요. 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네요. 첫 번째는 check-in counter에서 이제 짐을 붙이고 이렇게 check-in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이미 비행기에 탔어요. 근데 컵도 흔들리고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좀 흔들리고 있나?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오늘 겪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글쓰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 브이로그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Hi 하면서 Hi everyone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따라해 보세요. Hi everyone. Hi everyone. Hi everyone.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공항에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I'm at the airport right now 라고 해야 되겠죠? At the airport. 자, 따라해 보세요.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at the airport right now. Very good.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요 라고 말을 합니다. I'm taking my 땡땡 toda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비행, 첫 비행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3, 2, 1. 네, 첫 비행이니까 first flight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flight는 우리가 배운 네, 승무원, flight attendant의 그 flight과도 똑같아요. flight는 비행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Very good. 그 다음 문장. 자,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가방 하나를 붙이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 탑승 수속 카운터는 check-in counter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at the check-in counter, I'm 땡땡 one bag. 자, 그러면 가방을 붙이다. 가방을 붙이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check. 체크가 확인하다가 아니라 짐을 붙이다, 탑승수속을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여기에서 one luggage 아니라 one bag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한테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라고 티켓을 요청합니다. 좌석을요. 그러면 I'd like 땡땡 please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창가 자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 3, 2, 1. 네, 창가 자리는 바로 a window seat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Very good. 자,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 이제 비행기 아니에요는 영어로 now I'm on the plane.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Now I'm on the plane. Now I'm on the plane. Now I'm on the plane. 네, 그 다음 문장은 승무원이 와서 이제 음식을 고르라고 하나 봐요. 자, 그럼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아, 소고기 주세요.로 한번 소고기를 선택해 볼까요? 근데 그 전에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아, 이 말 어떻게 하더라? 굉장히 간단한데 기억나나요? 3, 2, 1. 네, A or B죠? 그래서 chicken or beef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hicken or beef? Beef, pleas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Very good. 근데 비행기가 흔들려요.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린대요. The plane is 땡땡.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흔들려요 라는 말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흔들리는 건 네, shaking. shake인데 이제 이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니까 ing를 붙여서 shak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Oh, the plane is shaking. Oh, the plane is shaking. Oh, the plane is shaking.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난기류일 뿐이에요. 라고 이제 시청자들을 안심시키는 것까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는 but don't worry. 그죠? 그 다음에 약간의 난기류일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it's 땡땡 some turbulence. 네, 여기서 turbulence는 난기류, 그죠? 공기 중에 울퉁불퉁한, 그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걸 난기류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이 마법의 단어,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뭐뭐 할 뿐이야 라고 할 때 그 안심시키는 단어 뭐라고 했는데? 3, 2, 1. 네, 바로 just. just가 바로 그 마법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Very good. 그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주에서 만나요. 안녕 하면서 우리 브이로그를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See you in Jeju. Bye. See you in Jeju. Bye.

0: See you in Jeju. Bye. 네, 이렇게 멋진 브이로그가 완성이 됐어요. 아,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하나씩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Hi, everyone.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Now I'm on the plan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Oh, the plane is shaking.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See you in Jeju. Bye. 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난기류가 이렇게 있어서, It's just some turbulence라고 했을 때, 난기류일 뿐이야. 안전벨트 매는 게 좋아. 라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까요? 안전벨트를 매면 좋겠어.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이렇게 규칙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 should, should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It's just some turbulence. 네, 이렇게 배웠던 표현들 잊지 마시고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또 따라해 보세요.
1: Hi, everyone. I'm at the airport right now. I'm taking my first flight today. At the check-in counter, I'm checking one bag.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Now I'm on the plane. Chicken or beef? Beef, please. Oh. The plane is shaking. But don't worry. It's just some turbulence. See you in Jeju. By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까지의 과정을 브이로그로 한번 복습해 봤어요. 가방을 붙이고, 창가 자리를 요청하고, 또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을 고르고, 난기류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비행기나 공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들을 오늘 한번 복습해 봤는데, 다음번에 친구들도 한번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번에 복습했던 표현들 꼭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럼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Julie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혹시 help만 외친 사람 있나요? Come on, you can do better than that.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문장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한 친구들 있나요?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은 친구는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Monday. Asking for help. I can use expressions when asking for help.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들 혹은 동물들 무엇이나요? What are they? 맞아요. A mouse and a gorilla.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체육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we're at a gym. 체육관에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나무판으로 만든 상자들이 많이 놓여 있고 and we have many. 아,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운동 물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What is happening? 지금 이 생쥐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요. I think she needs some help.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자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자들을 알고 있나요? 이름을? 자, 이렇게 나무판으로 만든 상자들은 영어로 우리가 crate라고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Crate. Crate. Good. 그리고 이 나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맞아요. 운동 물품들이 담겨져 있죠. 물품도 우리 배워볼게요. Supply. Supply.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Where is she pointing at?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storage room. 창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자들을 다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torage room. Storage room. Very good. 자, 우리 대화문을 함께 듣고 만나도록 할게요.
2: Oh no, I can't move at all. I need some help.
1: What's wrong?
2: These crates are too heavy. Could you give me a hand?
1: Sure. Where do you want me to move them?
2: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여러분,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자, 우리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패턴들이 있죠? Let's learn them.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need, 자, 여러분, 혹시 need의 뜻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라는 뜻인데요. I need 뒤에 명사를 넣으면 나는 무엇이 필요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입니다. 아, 무엇이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인데요. 도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help이고요. 약간의 도움. 여기서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했죠. help 앞에는 some을 쓰면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I need some help. I need some help.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나는 조언이 좀 필요해요 입니다. 자, 우리 좀이란 단어는 some을 쓰면 되는 거고요. 조언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advice 입니다. 그래서 some advice를 넣어서 let's read 읽어볼게요. 나는 조언이 좀 필요해요. I need some advice. I need some advice.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Could you give a hand? 자, 여기 hand, 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could you give,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a hand를 넣게 되면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a hand는 직접적인 손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표현 알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도움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저좀 도와줄래요? 입니다. 자, 이 빈칸은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 저를 뜻하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me를 넣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저좀 도와줄래요?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이 상자를 옮기는 것좀 도와줄래? 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나를 도와주는 게 맞기 때문에 Could you give me a hand가 들어가고 이 상자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with 뒤에 이 상자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This box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상자를 옮기는 것좀 도와줄래?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box?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box? Great.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입니다. Can you pleas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자, 여러분, 여기서 supplies는 어떤 단어죠?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맞아요. 물품인데, 복수 형태로 썼어요. 우리 S로 끝나죠?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storage room은 어떤 뜻이었죠? 창고였어요. 자, 표현은요. Can you please?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을 넣어서, 무엇 무엇을 해줄래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물품들을 창고로 가져다 줄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무엇을 가져가다 라는 의미인데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바로 take를 쓰시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물품들을 창고로 가져다 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한번 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Very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쓰레기를 주워줄래?입니다. 자, 무엇을 줍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사실은 단어 두 가지가 같이 사용이 돼서 무엇을 줍다라는 의미가 돼요. 바로 pick up입니다. 읽어볼까요? 쓰레기를 주워줄래? Can you please pick up the trash? Can you please pick up the trash?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start the music! I need some help. I need some help.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0: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dialogue를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두 체육 선생님이 이제 체육관에서 물건을 이제 옮기는 상황인데 이 생진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우리 대화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sentence 같이 읽어볼까요? Oh no, I can't move at all. 안 돼. 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 need, 이거를 옮길 수가 없으니 이게 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바로, 맞아요. Some help. I need some help.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no, I can't move at all. I need some help.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 볼 건데 시간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 볼까요? Time. Time. Good. 자, 빈칸 속에 time을 넣게 되면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I need some time. I need some time. Good. 자, 우리 고릴라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What's wrong? 무엇이 문제죠? 라는 문장이었죠? 한 번 더. What's wrong? Good. These crates are too heavy. 자, 여러분, crates 기억하나요? 맞아요. 나무 상자들. These crates라고 하니까 이 나무 상자들은 are too heavy. 너무 무거워요.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Could you give me? 자, 좀 도와줄래요? 라는 문장인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건 손이죠? 맞아요. A hand. Let's read. Could you give me a hand? 좀 도와줄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these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se crates are too heavy. Could you give me a hand? Good. 우리 답변 볼까요? Sure, 당연하죠. Where do you want me to move them? 아, 지금 이 상자들을 제가 어디로 옮기길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sure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ure, where do you want me to move them? Good. 자, 여러분 여기서 them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아요. 이 나무 상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생진 선생님의 답변. Can you please mov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자, 어디로 옮기길 원한다? 이 물품들을 창고로 이제 가져다 줄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가져가다.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바로 take를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한 번 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내용 기억하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표현. 단순히 help, can you help me?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could you give me a hand? 이런 표현도 배웠고요. Can you please? 하고 동사 원형을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요청하는 문장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꼭 복습해서 나중에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What did we learn yesterday?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But today, 오늘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혹은 내가 도움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가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Tuesday. Offering help. I can use expressions when offering help.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We are going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지금 횡단보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님이 어디를 지금 가리키면서 나 저기 가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Why does she want to cross it? 왜 건너편에 가려고 하실까요? 아, 보이나요? Can you see it? 멀리서 지금 지팡이가 있어요. 자, 우리 지팡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Cane. Cane. Good. 이 할머님 지팡이가 지금 건너편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가지러 가려면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야겠죠? 우리 횡단보도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Crosswalk. Crosswalk. Very good. 자, 때마침 지금 이 남자애가 와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소년이 지금 말고 파란불일 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 건너가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자, 우리 신호등이란 단어도 읽어볼게요. Traffic light. Traffic light. Very good, everyone. 자, 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들어봐요.
1: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2: Yes, please. I left my cane on the other side of the crosswalk.
1: Oh, I see.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2: That would be wonderful.
1: Here, let me walk with you.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배울 시간이죠.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합시다. Do you need any? 자, 여러분 우리 need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필요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런 표현에 쓰일 때 어떤 뜻을 가지게 됐는지 한 번 더 볼까요? Do you need any? 그리고 명사를 넣으면 누구누구가 혹은 무엇무엇이 필요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혹은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도움이란 단어 이젠 다 알죠? 어떤 단어죠? 맞아요. help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물이 필요하세요?

물이 필요하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물, 바로 water를 넣으면 되죠. Let's read. 물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water? Do you need any water?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I help you?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아, 좀긴 문장인데 우리는 앞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elp?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 그 뒤에는 동사원형을 넣어서 제가 무엇무엇 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when이 들어가요. 그뒤 문장 보시면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이라고 하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변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봅시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제가 건너는 걸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건너는 걸, 건너다입니다. 어떤 단어죠? 맞아요. cross입니다. 참고로 이 cross라는 단어는 횡단보도, crosswalk에 들어가는 cross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 횡단보도도 건너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문장 읽어봐야겠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제가 건너는 걸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One more time.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your w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것을, 무엇을 찾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find입니다. Let's read. 제가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find your way? Can I help you find your way? Great.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 me with you. 자, 여러분 여기서 let은 let's랑은 다른 단어예요. Let's는 함께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라면 오늘 배우는 let이라는 표현 볼까요? Let me 그리고 동사원형이 들어가면 제가 무엇무엇을 해드릴게요. 혹은 제가 그냥 할게요. 뭐, 요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울게요.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걷다라는 동사원형을 써야겠죠? 어떤 단어인가요? That's right. 바로 walk를 쓰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Let me walk with you. Let me walk with you.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제가 문을 열어줄게요. 입니다. The door는 문이고요. 무엇을 열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open입니다. open을 넣어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열어줄게요. Let me open the door. One more time. Let me open the door.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Can I help you cross? Can I help you cross? Let me walk with you. Let me walk with you. Good job!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in the picture? 그림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맞아요. 지금 횡단보도를 한번더 건너려는 이제 할머님이 계셨는데, 이 할머님이 지팡이를 맞은편에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a boy wants to help her. 그쵸? 이 남자아이가 도움을 이제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을 한번더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같이 읽어볼게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Do you need any?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help죠.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Excuse me. Do you need any help?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 볼게요. Yes, please. 네, 제발요. 라고 합니다. I left my cane on the other side of the crosswalk. 자, 문장이 길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제가 지금 횡단보도 맞은편에 나의 지팡이를 놓고 왔어요. 라는 문장이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Yes, please. I left my cane on the other side of the crosswalk.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Oh, I see. 아, 그렇군요. 라는 표현입니다. Can I help you?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바로 cross가 들어가죠. 건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신호등 불이 초록불로 바뀌면 건너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Oh, I see. Can I help you cross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무엇을 닫다라는 단어는 close, close입니다. 자, 빈칸에 close를 넣어서 볼 거예요. 읽어볼까요? Can I help you close the window? 어떤 뜻인가요? 아, 제가 창문 닫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Can I help you close the window? Good. 자, 우리 답변입니다. That would be wonderful 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at would be wonderful.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Here, let me, with you.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walk, 걷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 문장의 뜻은 자,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Here, let me walk with you. One more time. Here, let me walk with you.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만났을 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문장이 좀긴 것들이 있었죠. 그중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Do you need any help? 이 문장만 기억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쓸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선생님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 도움을 줄 때 쓰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Today, 오늘은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when working together.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Wednesday. Working together. I can use expressions when working togeth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where always?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학교 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오, 뭔가 체육을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아, 지금 여기 보면은 팻말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School Charity Day입니다. 학교 자선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물건을 이제 쓴 물건을 받아서 나눠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d here we have many boxes.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의 지금 상자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상자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맞아요. Donation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donation이라는 뜻은 기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품들을 지금 기부할 예정인가 봅니다. 자, 우리 이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기부는 donation. Donation. Good. 아, 근데 상자가 생각보다 많고요. 물건이 많아서 I think they are very heavy.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들어서 옮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ere we have a girl. 지금 이 여학생이 우리 저기에 있는 손수레를 사용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수레, 수레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Wagon, wagon. Good.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donation box 안에 있는 물품들을 조금 살펴봐 주세요. We have books, 책들도 있고, canned food, 캔 음식들이 있고요. 마지막엔 이불도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불이라는 단어도 배워볼까요? Blanket. Blanket. Very good. 자,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2: Don't worry. I know how to do this.
1: Really? How?
2: Put these boxes on the wagon. Let's do it together.
1: Great. Now we can carry the canned food, books, and blankets too.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am I going to... All these donation boxes입니다. 자, 여러분, donation boxes는 어떤 뜻이죠? 우리

헌금, 도네이션이란 뜻 배웠죠? 맞아요. 기부 상자들이고요. 우리 앞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면 How am I going to? 라는 표현이에요. 그 부분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나 어떻게 뭐뭐를 하지?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모든 기부 상자들을 어떻게 옮기지? 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옮기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선생님 강의 속에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바로 carry를 사용하면 되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모든 기부 상자들을 어떻게 옮기지?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한번 더.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이 일을 어떻게 끝내지?입니다. 자, this work가 이 일이란 뜻이고요. 끝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겠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finish입니다. Let's read. 이 일을 어떻게 끝내지? How am I going to finish this work? One more time. How am I going to finish this work?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know how to this. 자, I know는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저 알아요. 나 알아. 라는 표현인데, 뒤에 how to가 들어가게 됩니다. I know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나는 무엇 무엇 하는 방법을 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가볼까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생각보다 쉬운 단어예요. 맞아요. do를 사용하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I know how to do this. One more time. I know how to do this. Good. 이번 문장은 나 자전거 고칠 줄 알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을 고치다 라는 동사. Do you know? 아나요? 맞아요. 바로 fix 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나 자전거 고칠 줄 알아. I know how to fix the bike. One more time. I know how to fix the bike. Great.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이죠? Let's it together. 자, 우리 let's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어요. 자,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명사, 그리고 together를 쓰게 되면 우리 같이 무엇 무엇을 하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 볼까요? 우리 같이 하자.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의미겠죠? 대화 속에서는. 자, let's 뒤에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무엇을 하자. 우리 앞에 배웠던 표현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맞아요. do를 사용하면 되죠.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하자. Let's do it together. Let's do it together. Good. 이번엔 우리 방을 같이 청소하자라는 문장입니다. 자, 청소하다라는 단어 알까요? 맞아요. 바로 clean을 사용하면 되겠죠? Let's read. 우리 방을 같이 청소하자. Let's clean the room together. Let's clean the room together.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I know how to do this. I know how to do this. Let's do it together. Let's do it together.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이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오늘은 School Charity Day, 학교 자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박스를 어떻게 잘 옮길지가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서로 같이 이것을 손수레로 옮겨서 가보자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부터 읽어봐야겠죠? How am I going to all these donation boxes? 자, 질문인데요.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carry, 옮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뜻이었나요? 아, 내가 이 모든 기부 박스, 상자들을 어떻게 옮기지? 고민에 빠진 문장이었어요. 그죠? Let's read one more time.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답변 볼까요? 우리 여자의 답변입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know how to this.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즉,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to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Don't worry. I know how to do this. 다음 문장 볼까요? Really? How? 정말? 어떻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Really? How? 답변 보겠습니다. Put these boxes on the wagon. 아, 자, 이 상자들을 어디에 넣어라고 합니다. 어디에 넣어라고 하나요? wagon. 우리 wagon은 어떤 뜻이었죠? 손수레, 수레죠. 지금 저기 여자애가 가리키고 있는 저 물건, 초록색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볼까요? Let's it together.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무엇을 하다. do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같이 하자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let's do it together 이 문장의 it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박스들을 손수레로 옮기는 이 상황을 뜻합니다. 이것을 같이 하자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put부터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읽어봅시다. Put these boxes on the wagon. Let's do it together.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무엇을 꾸미다 라는 뜻은 decorate. decorate. 자, 빈칸에 decorate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Let's decorate the wall together. 같이 벽을 꾸며보자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의 답변이죠. Great, 좋아. Now we can carry the canned food, books, and blankets too.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캔 음식들, 책, 그리고 이불들까지 다 옮길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Great. Now we can carry the canned food, books, and blankets too.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상황일 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웠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가 helping others, 이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Today, 오늘은요, 도움을 주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after you help others. Okay?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Let's listen.
1: Week 30. Helping others. Thursday. After helping. I can use expressions after helping others.
0: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up ti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지금 보니까 머리를 지금 단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미용실에 있나요? Are we at the hairdressers? 아,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뒤 벽 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 미용실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이 여자아이의 방입니다. 이 방 안에서 이 여자의 머리를 예쁘고 단정하게 이 친구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머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윤기가 나요. 자, 이 단어 한번 배워볼까요? 깔끔한, 단정한 이란 단어입니다. Neat. Neat. Good. 자, 이 머리가 예전엔 어땠을까요? 아, we have a photo. 지금 예전 머리가 어땠는지 사진이 걸려 있어요. Can you see it? 보이나요? 어땠나요? 아, 머리가 굉장히 부스스했습니다. 앞머리는 너무 길어서 지금 눈까지 가린 상황이에요. 자, 부스스한 머리 읽어볼까요? Frizzy hair. Frizzy hair. Good. 그리고 앞머리라는 단어도 우리 배워볼게요. Bangs. Bangs. Good. 자, 이렇게 친구가 이 여자의 머리를 예쁘고 단정하게 만들어준 상황인 것 같아요. 도움을 준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트레이스 다이얼럭 함께 들어봐요.
1: All done. How does it look now?
2: Wow, my new hair looks so neat.
1: Do you like it? I'm practicing to be a hairstylist.
2: I love it. No more frizzy hair or long bangs.
1: I'm glad I could help.
0: Welcome back.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배울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이죠. How does look now 라는 표현인데요. 자, how does 그리고 명사 그 뒤에 look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이 어때 보여?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이제 그것이 어때 보여? 라는 문장인데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이입니다. 맞아요. 바로 it이고요. 우리 대화 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it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아요. 그 여자아이의 머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제 그것이 어때 보여? How does it look now? How does it look now? Good. 이번에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 계획이 어때 보여?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그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계획은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plan인데 앞에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The plan을 써야겠죠? Let's read. 그 계획이

어때 보여? How does the plan look? One more time. How does the plan look?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Do you like, 아, 요건 쉽죠, 여러분. Do you like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무엇 무엇이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인데 맞아요. 이것도 그것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우리 대화 속에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예요. Do you like it?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너의 새 머리, 마음에 들어 입니다. 아, 그것을 자꾸 사용해서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너의 새 머리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볼 거예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너의 새 머리 스타일, 이런 의미죠. 맞아요. Your new hair입니다. Let's read. 너의 새 머리 마음에 들어? Do you like your new hair? One more time. Do you like your new hair? Grea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glad I could. 자, 여기서 I'm glad I could.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뜻은 내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기뻐. 나는 내가 무엇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뻐.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라는 표현입니다.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help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I'm glad I could help. I'm glad I could help.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 라는 표현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해줄 수 있어서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인데 참고로 do 아닙니다. do 말고 한국어의 뜻을 해줄 수 있어서가 조금 자연스러운데 너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다 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무엇을 만들다는 make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 I'm glad I could make you happy. One more time. I'm glad I could make you happy.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Hit the music. How does it look now? How does it look now?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I'm glad I could help. I'm glad I could help. Good job!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자,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You're ready? 준비됐나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what was happening in the picture?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맞아요. 지금 머리를 아주 윤기나고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친구가 지금 왔죠. 이 여자의 집에 와서 옛날 머리는 굉장히 부스스한 머리였어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고마워.

0: 시작하는 대화문, 그리고 그 뒤에 도와주게 돼서 너무 기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done. 다 끝났어. How does it now?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What i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Look이 들어가죠. 어떤 의미였나요? 이 문장은? 이제 어때 보여? 라는 문장이죠. 무엇이 어때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 같나요? 맞아요. 이 여자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였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All done. How does it look now? One more time. All done. How does it look now? Good. 우리 여자의 답변 볼까요? Wow, my new hair looks so neat. 내 새로운 머리 정말 깔끔해 보여. 아, 이건 누가 봐도 깔끔해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Wow, my new hair looks so neat. 다음 문장 볼까요? Do you it?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이 문장은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이었죠. 맞아요. Like가 들어갑니다. Do you like it? 마음에 드냐라는 질문이고요.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I'm practicing to be a hairstylist. 아,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야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집까지 와서 직접 머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도움을 준 상태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Do you like it? I'm practicing to be a hairstylist. Good. 다음 문장. I love it.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이죠. No more frizzy hair or long bangs. 아, 더 이상의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긴 앞머리는 없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라는 문장이겠죠? 한번더 읽어봅시다. I love it. No more frizzy hair or long bangs. Good. 자, 남자아이의 답변입니다. I'm glad I could. 아, 도움을 주고 난 뒤에 이제 상대방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쓸수 있는 답변이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help입니다. 제가 혹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게요. I'm glad I could help.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끝내다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finish, finish. 자, 빈칸에 finish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I'm glad I could finish it. 자, 어떤 뜻인가요? 내가 그것을 끝낼 수 있어서 기뻐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쓸수 있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표현들을 배웠는데, 그중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자, 읽어볼까요? I'm glad I could help 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주 주제 기억하나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helping others, 도움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해결했을 때, And lastly,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나서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정말 알차게 배웠죠? Today, we are going to write about it. 오늘은 그 내용들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Friday. Write a volunteer activity report. I can write a volunteer activity report.
0: Welcome back. It's Pattern to Story Time.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쭉 생각해 보면서 이따가 선생님하고 라이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Okay? 자, 그렇다면 today's topic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opic is Write a volunteer activity report. 자, 어떤 글을 쓰는 내용이죠? report는 보고서예요. 어떤 보고서일까요? volunteer activity라는 단어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보고서를 쓰기가 오늘의 글쓰기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단어들, 어떤 문장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We have before and after. Before,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before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 아이들이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을 열심히 지금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꾸미고 있나요? 아, with flowers. 꽃을 심는 이제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그죠? 꽃을 이제 심고 있는 상황이고 after, 다 심었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꽃들로 가득한 공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writing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자, 문장이 조금 길지만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해석해봐요. 우리 반은 volunteered. 무엇을 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To plant flowers. 꽃을 심는 것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At a neighborhood park. 동네 공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이 문장 읽어볼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One more time.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입니다. 아,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need가 들어가요. 기억할까요? 맞아요. I need some help인데요. 자, 도움이 필요했어요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needed, ed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좀 도와줄래? 라는 문장이에요. 자,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can you help me? 아닙니다. 우리 새로 배웠던 표현이에요.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맞아요. Could you give me a hand? 입니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상황부터 I부터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Good. 무엇을 가져가 줄래? 라는 표현인데, 무엇을 가져가 달라라고 요청을 하나요? These flower pots. 이꽃 화분들을 가져가 줄래?입니다. 자, 무엇을 해줄래?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Can you please? 이고요. 가져가다 라는 동사 take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꽃 화분들을 가져가 줄래?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One more time.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Good. 다음 문장. My friend replied.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는 문장 기억하나요? Do you need any help?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뭐뭐 해줄게. Let으로 시작하죠? 맞아요. Let me help you. 자, my부터 읽어볼게요.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Good.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우리는 같이 꽃을 심었습니다. 한번 더.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Great. 자, 다음 문장. When we finished.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끝냈을 때입니다. We asked our teacher. 우리의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라는 문장인데, 마음에 드나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Do you like it? 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볼까요?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아, 선생님은 공원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인데요. 자, 그 밑에 오는 빈칸을 한번 봐야겠죠? 제가 도움이 돼서 기뻤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으로 써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I'm glad I could help 입니다. 자, 우리는 she부터 끝까지 help까지 한번더 읽어볼게요.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I'm glad I could help. One more time.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I'm glad I could help. Good. 자, 이렇게 리포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우리 반은 동네 공원에서 꽃 심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한번 더 읽을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다음 문장. I needed some help. 저는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So I asked.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저좀 도와줄래요? 혹은 나좀 도와줄래?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이꽃 화분들을 가져가 줄래?입니다. 자, I부터 읽어볼게요.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다음 문장 볼게요. My friend replied.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Do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해?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자, 우리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한번더 멈추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0: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 Very good. 자, 이어서 갑니다.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우리는 같이 꽃을 심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다음 문장. When we finished, 우리가 끝냈을 때, we asked our teacher, 우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Do you like it?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n we finished, we asked our teacher, Do you like it? 선생님은 공원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마지막 문장 볼게요. I'm glad I could help. 어떤 뜻이었죠? 제가 도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When we finished, we asked our teacher, Do you like it?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 I'm glad I could help. Well done, everyone.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해볼게요.
1: Our class volunteered to plant flowers at a neighborhood park. I needed some help, so I aske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flower pots?

0: My friend replied, "Do you need any help? Let me help you."We planted the flowers together. When we finished, we asked our teacher, "Do you like it?" She said the park looked beautiful.I'm glad I could help her.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helping others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그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we wrote a report, 보고서를 같이 써봤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 문장들을 열심히 말하는 걸 연습했는데요. 한 번 더 말하는 걸 연습하면서 써보기도 하면서 복습을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new topic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Until next tim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딩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animal, 동물이라는 주제로 10가지 단어를 만나볼 건데요.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19. I like animals. Sea. Sea. Sea. Sea. Zoo. Zoo. Zoo. Zoo. Animal. Animal. Animal. Animal.
2: 타이거 타이거 터틀 터틀 터틀 터틀 giraffe giraffe giraffe giraffe monkey monkey monkey monkey elephant elephant elephant elephant, elephant.

0: 자, 데이 19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I like animals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죠. 나는 무엇을 좋아해? Animals, 동물들을 좋아해라고 했네요. 자, 그림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요, 펭수가 이번에는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zoo, 동물원에 갑니다. 자, 동물원엔 누가 살고 있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죠. Animal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어요. 자, 우리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나무를 오르고 있는 monkey, 원숭이가 보입니다. 자, 또 누가 보여요? 거북이, turtle, 거북이도 보이고요. 아래를 보니까 bear, 곰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을 보니까 목이 긴 기린, giraffe도 보이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또 코끼리도 있습니다. elephant, 코끼리죠. 코끼리도 있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tiger 그리고 lion 호랑이와 사자죠. tiger 그리고 lion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을 보는 see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텍스트 채워볼까요? 오늘 펭수는 여러 동물들을 볼수 있는 어디에 왔어요? zoo 동물원에 왔습니다. 자, 이때 나무를 타는 원숭이, 긴 코로 먹이를 먹는 동물은 코끼리가 되겠죠? 낮잠을 자는 호랑이와 사자도 있고요. 어슬렁거리는 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스텝 2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동물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말하고 따라 쓰면서 연습하고 올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See, see, see. Zoo, zoo, zoo. Animal, animal. Animal. Bear. Bear. Bear. Lion. Lion. Lion. Tiger. Tiger. Tiger, turtle, turtle, turtle, giraffe, giraffe, giraffe, monkey, monkey. Monkey, elephant, elephant, elephant.
0: Now, 여러분, 이번에는 step 3, let's handwrite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손으로 따라 쓰면서 단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see, 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watch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손목시계라고 하는 watch라고 하는 단어도 이와 같이 보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둘게요. see, watch 하면 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써볼까요? see, s, e, e 하면 see, 보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펭수가 방문한 동물원이 되겠죠? zoo 써볼게요. z, o, o 해서 동물원, zoo고요. 자, 다음 단어는 animal, 동물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a, n, i, m, a, l 해서 animal 하면 동물이란 뜻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우리 살펴봤죠? 곰은 bear입니다. 자, 써보면 B-E-A-R, bear, 곰이고요. 자, 다른 동물들도 살펴볼게요. lion 하면 사자입니다. 써볼까요? L, I-O-N, lion, 사자고요. 다음으로 tiger 있었어요. tiger 하면 호랑이입니다. 써볼게요. T-I-G-E-R, tiger, 호랑이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turtle, 거북이인데요. 자, 같은 T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T는 약하게 발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터틀도 괜찮지만 turtle 이렇게 발음을 해준 것이죠. 자, 써볼까요? turtle, T-U-R, 그리고 T-L-E. turtle, 거북이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giraffe, 기린인데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넣어줍니다. giraffe 한번 써볼까요? G-I, 그리고 R-A-F-F-E 하면 giraffe, 기린이고요. 자, 계속 볼게요. monkey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숭이죠? 한번 써볼게요. M-O-N-K-E-Y, monkey, 원숭이입니다. 다음 단어는 elephant, 코끼리인데요. PH를 마치 F인 것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lephant, 코끼리입니다. 자, 써볼까요? E-L-E, P-H, 그리고 A-N-T.

0: elephant, 코끼리. 자, 이제 우리 문장 연습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What do you see? 너는 무엇을 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see라고 하면 보다죠? 그래서 What do you see? 하면 무엇을 보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What? 무엇을? Do you see? 너는 보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다음 문장은 I go to the zoo today 인데요. 자, 우리가 go to 다음에 장소를 쓰게 되면요. 어디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go to the zoo니까 동물원에 간다가 되겠죠? 써볼게요. I go to the zoo. 그런데 오늘 가는 거니까요. today 넣어줄게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Elephants drink water in the river 나왔습니다. 자, elephants, 코끼리들은요, drink water 하면 물을 마신다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In the river, 강에서. 자, 그러니까 elephants drink water in the river 한번 써볼게요. Elephants, 코끼리들은 drink water, 물을 마신다. 그런데 어디서 마셔요? In the river, 강에서.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다음 문장은 Monkeys are cute. 원숭이들은 귀엽다입니다. cute 하면 귀여운이죠? 써볼게요. Monkeys, 원숭이들은 are cute. 귀여워가 되겠죠? 다음 문장은 What is your favorite animal인데요. 이렇게 What is your favorite을 사용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favorite color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What is your favorite animal이니까 이번에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물어본 게 됩니다. 자, What is 무엇이니?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animal, 동물이 무엇이니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let's practice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에서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1: Lion, giraffe, monkey, elephant.
0: 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lion, 사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뭐였어요? 바로 giraffe, 기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 monkey, 원숭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들은 단어 elephant, 코끼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B로 넘어갈게요. 그림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서 단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요. 1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네, 곰이 나와 있죠? 자, 곰은 영어로 뭐예요? bear입니다. 자, 철자를 바로잡으면 B, E, A, R의 순서대로 되니까 자, bear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귀여운 거북이가 나와 있는데요. 거북이가 영어로 뭐였죠? 거북이는 turtle입니다. 자, 따라서 T가 두 개인데 T, U, R 그리고 T, L, 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써보면 T, U, R, T, L, E, turtle이 되겠죠? 거북이란 뜻이고요. 3번 보시면 호랑이가 나와 있죠. 호랑이는 tiger이고 T, I, GER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TIGER, Tiger, 호랑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C로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동물원 나와 있어요. 동물원은 좀 특이하게 Z로 시작을 하는 단어였죠? 따라서 Z 찾아보면 Zoo가 됩니다. ZOO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동물 나와 있어요. 동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nimal이니까요. animal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자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사자라는 동물은 영어로 어떻게 써요? Lion이니까 L-I-O-N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다 세 글자였죠? See, S-E-E 써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철자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우리는 동물원에 갈 것이다 인데요. 자, 동물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물원 하면 zoo입니다. 자, 그러니까 zoo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go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가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we will go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자는 정글의 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사자를 영어로 넣어주면 되겠죠? 사자는 영어로 뭐였어요? Lion이니까요.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정글의 왕이야. is the king of the jungle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은요. 기린은 긴 목을 가지고 있다인데요. 자, 기린이라고 하는 단어 떠올려 볼게요. 기린은 영어로 giraffe거든요. 자, 쓸 때는 giraffe 이렇게 F가 두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죠? A long neck. neck은요, 여러분, 목인데요. long neck이니까 긴 목이 되겠죠? The giraffe has a long neck. 기린은 긴 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번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남자아이가 코끼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자, 코끼리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코끼리는 elephant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인데요. This is an African 빈칸. 따라서 빈칸에는 우리 코끼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This is an African elephant 들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숭이들에게 과자를 주지 마세요라고 써 있고 그림을 보니까 여자아이가 이렇게 표지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지판 한번 볼까요? 금지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자, 무얼 주지 말라는 걸까요? 과자를 주지 말라는 거겠죠? 누구에게? 원숭이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원숭이라고 하는 단어 떠올려 볼까요? monkey가 되는데 여기서는 원숭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원숭이들이니까 monkeys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give snacks to the monkeys, please 하면 원숭이들에게 과자를 주지 마세요가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don't로 우리가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표현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의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utdoor 그리고 indoor인데요. 우리가 out이라고 하면 바깥, 밖이 되고요. in이라고 하면 안, 실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 보면 훨씬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여러분, outdoor은 무슨 뜻이래요? 건물 밖, 야외의라는 뜻이고요. indoor은 무슨 뜻이래요? 실내의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그녀는 야외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있다. 자, 야외 테이블이니까 뭐 들어가면 될까요? outdoor 넣어주시고, She is reading a book at an outdoor tabl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로요, 보드게임은 훌륭한 실내 활동이다. 이번에는 밖이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니까요. outdoor 아니고 indoor 넣어줄게요. Board games are great indoor activities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동물, animal과 관련된 10개의 단어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어들도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만날게요. 자,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요 벌써 19일차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바로 제목으로 가볼게요. Field Day is so much fun. Field Day라고 하는 재밌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운동장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체육대회 같이 하는 것 있죠?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운동회는요 정말 재밌어요 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운동회와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 단어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9. Field Day is so much fun. Field Day. Field Day. Field Day. Field Day.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Cheer. Cheer. Cheer. Cheer. Catch. Catch. Catch. Catch. Throw. Throw. Throw. Throw. Shoot. Shoot. Shoot. Shoot. Pass. Pass. Pass. Pass. Sweat. Sweat. Sweat. Sweat. Race. Race. Race. Race. Metal. Metal. Metal. Metal. Player. Player. Player. Player. Team. Team. Team. Team. Score. Score. Score. Score. Goal. Goal. Goal. Goal.
0: Goal. 잘 보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친숙한 단어들도 꽤나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Field Day라고 딱 나와 있어요. 운동회 날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메달도 있죠. 메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등, 2등, 3등 메달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 공을 던지고 잡고 throw하고 catch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막 sweat, 땀을 흘리면서 막 달리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아, 전형적인 우리 재미있는 운동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펭순이 학교에서는요. 빈칸이 열렸어요. 자, 뭐가 열린 걸까요? 운동회가 열린 거겠죠. 그래서 Field Day는 운동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면 빈칸을 받을 수도 있다. 자, 뭘 받을 수 있을까요? Medal. 바로 여기 나와요.

0: 알겠죠? 메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칙을 준수하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겠지요. 자, 당연하죠. 자, 펭수와 친구들을 함께 응원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들, 운동회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이제 스텝 2이고요. 여러분들 펜 들고 귀 열고 듣고 따라 말하면서 같이 써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0: exercise, cheer, cheer, cheer, catch, catch, catch, throw, throw, throw, shoot, shoot, shoot, pass, pass, pass, sweat, sweat, sweat, race, race, race, medal, medal, medal, player, player, player, team, team, team, score, score, score, goal, goal, goal.
1: 잘 듣고 말하고 따라서 봤겠죠? 자, 이제 스텝 3, Let's handwrite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field day입니다. 우리 제목에 있었죠? 운동회란 뜻입니다. 우리 영국에서는요, sports day라고도 쓰니까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적어 볼게요. F, 그 다음에 I, E, L, D. 여기 점 찍힌 거 잘 보이실까요? 그 다음 day,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exercise, 따라해볼까요? exercise.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운동 혹은 운동하다, 영어로는 exercise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exercise. 자, 그 다음 단어 cheer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heer. 자, 여러분들 운동할 때는요, 운동 경기가 있으면 자, 이게 빠질 수 없어요. 자, 바로 응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응원하다, 응원은 영어로 cheer입니다. 적어볼게요. cheer. 자, 이때 cheer up 이라고 하면 기운내 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이 표현 알아주시고요. 자, 이 표현을 쓴 노래 가사들이 많죠. 혹은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catch 따라해보겠습니다. catch, 잡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언가 던졌을 때 받죠? 혹은 잡을 때 우리가 catch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catch. 자, 그 다음 단어 throw입니다. 우리 catch와 throw는 거의 세트로 많이 가는 단어들인데요. throw는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던지는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이 있겠죠. 적어볼게요. throw. 자, 그 다음 다섯 개도 단어들 보이네요. shoot 따라해볼까요? shoot. 우리 shoot 하면요, 공을 슛하다 라고 되어 있죠. 공을 던지거나 축구에서 말하는 그 슛이기도 하고요, 농구에서 말하는 그 슛이기도 합니다. 공을 이렇게 뻥 차거나 혹은 이렇게 던질 때 우리가 슛한다, 영어로 shoot입니다. 적어볼게요. shoot. 그래서 우리가 슈팅을 한다 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pass. 우리 패스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하다 보면요, 공을 자기한테 건네달라는 의미로 패스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때 패스입니다. 그래서 패스하다, 건네주다. 자, 혹은요, 명사로 합격이나 통과라는 뜻도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P-A-S-S. 자, 그 다음 단어 sweat 따라해볼까요? sweat. 우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더워져서 땀이 나곤 하죠. 그때 그 땀을 영어로 sweat이라고 합니다. 적어보면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sweat. 자, 땀 흘리는 펭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race. 다시 한번 race, 경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그 시합,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그 다음 단어 medal 따라해볼까요? medal.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달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크게 메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금메달은 메달,

0: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이 있는데, 금메달은 gold medal, 그리고 은메달은 silver medal. 자, 그 다음에 동메달은 bronze med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알아주시고요. 적어보면,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medal. 자, 그 다음 남은 네 단어 가볼게요. player. 따라해볼까요? player. 우리 player는요, 운동선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같은 의미로 athlete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면, athlete. 네, 우리 player는요, 여러분들 어떤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항하고 그런 경기를 할때그 참여하는 그 선수들, 참가자들을 우리가 player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athlete는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뭐 육상 경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athlete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적어볼게요. player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lay soccer, play basketba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뒤에 er을 붙여줬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 다음 단어 team입니다. 따라해볼까요? team.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팀을 이루다, 우리 한 팀이잖아라고 할때그 team인 거예요. 적어보면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팀이 협동해서 무언가 할때 우리는 팀워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협동은 팀워크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단어 score. 우리 score는 점수, 득점 혹은 득점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가 어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마지막 단어 goal. 따라해볼까요? 골. 우리 골은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골이기도 하고요. 골을 넣으면 점수를 획득합니다. 득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목표란 뜻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 정리가 됐고,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Jack, throw the ball. 우리 throw, 던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Jack, 공을 던져라고 아마 운동 경기 중에 쓸수 있는 말 같죠, 흔히. 적어보겠습니다. 이름 먼저 적고요. Jack. 그 다음에, 뭐 해라? throw, 던져라. 뭐를? the ball. 공을 던져라. 두 번째, pass me the pepper, please. pass. 건네주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제게 후추 좀 건네주세요라고 할 때, the pepper, 우리 pepper는 후추란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Pass me the, 저뭘 달라고요? Pepper, 후추를 좀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please라고 해서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She won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그녀는요, 우리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올림픽에서요. Olympics라는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을 얘기합니다. 이때 win이라고 하는 게요,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메달이라는 말이 와서 메달을 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좀 문장이 길지만 천천히 가볼게요. She won, 땄습니다. 뭐를요? Gold. 금메달을요. Gold medal. 어디에서요? In the Olympic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됐죠. 이제 문장까지 다 채워봤고요. 자, 이제 스텝 4, Let's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버릇들 똑같죠? 들려준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 쓰고 빈칸에 단어 써볼 텐데, 먼저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1: Sweat, cheer, score. Metal.
0: 잘 들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씩 들으면서 순서 먼저 찾고 단어 써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1: Sweat.
0: sweat. 여러분들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나면요, 혹은 운동하는 그 중간에 더워서 땀이 나곤 합니다. 그때 땀이 날때 땀을 영어로 sweat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sweat, 땀 흘리는 거 어디 있나요? 우리 펭수가 땀 흘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요,
1: Cheer.
0: cheer. 자, 우리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열심히 응원하는 거겠죠? 자, 우리 응원하고 있는 모습 여기 나와 있습니다. 2번, cheer. 그 다음,
1: Score.
0: score. 자, 우리 운동 경기를 하면 항상 그 점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수판 나타나는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점수, score 3번이고요.
1: Metal.
0: medal. 경기가 끝나면 그 순위를 종합해서 메달을 수여하죠. 그래서 우리 1등, 2등, 3등 메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 완성해 보면 sweat, 그 다음 cheer, score, 마지막 medal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제 비번입니다. 다음 단어 퀴즈에서 철자를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볼까요? 경주, race. 발음은 왠지 그렇게 발음될 것 같지만 S를 쓰는 게 아니라 C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골, 득점, 목표, goal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또 왠지 될것 같지만 철자가 여기가 U가 아니라 A가 되어야겠죠. goal. 3번, 공을 슛하다, 우리 슛. 왠지 이것도 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 싶은데, U를 쓰는 게 아니라 O를 두번 써서 슛. 마지막 4번, 건네주다. 자, 얘는 발음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pass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pass가 아니라 ss. 다음 10번입니다. 우리 퍼즐 완성해 볼게요. 1번, 운동하다, 운동. 우리 영어로는 exercise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에 예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2번입니다. 점수, 득점, 득점하다. 우리 영어로 뭐였죠? 바로 짠! scor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가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던지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던지는 건 throw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가로에 이렇게 throw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세로 3번은 team. 영어로도 team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D입니다.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은요, 테니스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She won a gold medal. 그녀는 금메달을 땄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She's a great tennis player. 그녀는 아주 훌륭한 테니스 선수야. 자, 여기서 테니스 치고 있는 거지, 뭐, 금메달을 땄다라고 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골라주시고요. 그다음 2번은요, catch the ball, shoot the ball. 자, 지금 이제 공을 글러브로 잡아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공을 슛을 하는 게 아니라 잡아야 하는 거니까 catch the ball, 공을 잡아. 마지막 2번입니다. 자, 이제 배열하는 건데요. 우리말 같은 뜻이 되도록. 1번, 저에게 소금 좀 건네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비슷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후추였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pass me the salt, please. 라고 해도 되고요. please를 맨 앞에 써서, please pass me the salt. 두 가지 버전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냥 please가 뒤에 올 수도 있고, 혹은 앞에 올 수도 있다. 자, 2번. 그는 운동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자, 그는요, he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금메달을 땄다. 따에서 won a gold medal 한 다음에 뒤에 운동회에서라는 말 붙여주면 she won a gold medal on the field day라고 문장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win the game과 win the champ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먼저 win the game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기나 게임에서 이겼을 때쓸수 있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챔피언이 되거나 혹은 우승을 차지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win the championship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칸 보면요. 우리 첫 번째, did you the game? 너는 경기에서 이겼니?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win. 그럼 그는 챔피언이 되었어. 그러면 우승을 차지한 거겠죠? He won the championship이라고 여기 저기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운동회와 관련된 재미있는 단어들 공부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강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3: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으로 시작하는 영어 뉴스 핵심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영자 신문을 읽거나 영어 뉴스를 들으실 때 정말 도움되는 비법을 중심으로 방송을 꾸려봤습니다. 물론 때로는 중요한 표현, 또 중요한 패턴, 또 많이 틀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모아 모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요. 편안하게 20분 동안 보고만 계셔도 충분히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파트 1의 Today's Top

0: Topics라고 해서 첫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Today's Topics에는 두 가지 주제를 골라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중요한 비법을 함께합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바로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CEO 그리고 창업자가 To Step Down. 요거 중요하죠? Step Down이라고 하는 말은 밑으로 내려온다, 즉 하야하다, 물러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헤드라인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즉,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제프 베조스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2: Jeff Bezos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듣기에는 짧은 내용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뉴스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Valuable.
2: Valuable.
1: Step down.
2: Step down.
1: Chief Executive Officer.
2: Chief Executive Officer.
0: 자, 첫 번째 단어는 valuable이란 단어인데요.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중한, 가치 있는 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어는 헤드라인에 나왔죠. Step down. 뭐 정치인과 경제인 모두에게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퇴진하다, 하야하다, 사임하다, 즉 resign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CEO라고 하죠. 최고 경영자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흔히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이런 식으로 중간자만 조금씩 바꾸면서 최고 무슨 뭐 중력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가장 그중에 직위가 높은 CEO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핵심은 무엇인지 일단 last month, 지난달이라고 해서 시기가 나와 있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마가 나와 있고 뭔가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고유명사가 나올 때 항상 뒤에 설명하는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Amazon, the rainforest in Brazil이라고 해서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valuable이란 단어 그리고 public company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있고 소중한 public company, 공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해석이 되겠군요. public company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공기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state owned companies, 그럴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마존이 미국의 공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좀 핀트를 바꿔봐야 되겠군요. 자, 가치의 기준이 바로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통 구분할 때 많은 기준이 되는 것이 상장사냐 비상장사냐, 즉 주식이 상장된 기업이냐를 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go public이란 말을 쓰는 거죠. The company will go public tomorrow라고 하면 내일 상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public company라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상장기업, 즉 상장사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장사의 valuable, 가치 기준은 뭘까요? 바로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 하거나 market value라고 하는 것이 시가총액인데요. 즉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에, 즉 기업가치 3위에 상장기업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상장사라고 할 때 또 쓰는 표현이 listed companies란 말도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존이 announced that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officer. 생략된 거죠. 제프 베조스가 CEO,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는 발표였는데요.

0: 이가 중요합니다. Later this year. 자, 여기도 중요한 것이 later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late this year, 그리고 later this year.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들 구분을 좀 못하시는데요. Late this year는 late이 형용사기 때문에 말해라는 의미죠. 금년 말해. 예를 들면 뭐 11월, 12월쯤 되겠군요. 그런데 later는 비교급이죠. 뭐와 비교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시점. 즉, 지금 시점으로부터 늦은 금년입니다. 즉, 내년도 아니고 후년도 아니고 금년 중에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때 later this year죠. 즉, 오늘 날짜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 late과 later 꼭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Jeff Bezos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2: Jeff Bezos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0: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이죠. 바로 The Income Gap Widens라고 되어 있군요.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인데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2: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1: Household income.
2: Household income.
1: Quarter.
2: Quarter.
1: Haves and have-nots.
2: Haves and have-nots.
0: 뉴스 키워드 첫 번째 단어는 household income이죠. Household, 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얘기하죠. 가계 소득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Quarter, 4분의 1.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분기를 얘기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이렇게 석 달씩 끊어가게 되는 거죠. So, haves and have-nots.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때 haves, 명사고요. Have nots,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가진 이들과 가지지 못한 이들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보편적으로 두 경우에 많이 쓰죠. 첫 번째로는 빈부, the rich and the poor라는 개념으로 쓸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nuclear haves,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과 nuclear have nots,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핵 보유국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본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빈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가계 소득이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라고 되어 있군요. 4분기죠. 즉,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경제를 얘기할 때 정말 뭔가가 하락하다. fall, drop, decline.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뭐뭐가 상승하다라고 할때 rise 그리고 increase. 이런 표현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제에서 뭔가가 올라가다 내려가다라고 할때 항상 시제가 두개 나옵니다. 언제 올라갔는데 혹은 떨어졌는데 그리고 뭐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꼭 시제가 두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기준선은 작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만 from a year earlier.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의 꿀팁이 있습니다. 자, earlier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earlier란 말과 ago란 말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과연 ago란 말을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go는 항상 내가 말하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즉, 만약에 a year ago라고 하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그 1년 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작년 4분기, 즉 과거 기준으로 더 과거로 올라갈 때는 꼭 earlier를 써야 되는 거죠. 작년 4분기 대비 1년 전이니까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nd the income

0: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이렇게 돼 있군요. 자, the gap between A and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의 격차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소득 격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the haves and the have-nots.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빈부. 여기서는 소득 상위층과 소득 하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widened. 심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gap. Widen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표현과 패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을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합니다.
1: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2: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0: 자,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골라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정한 표현과 패턴인데요. The gap in something between A and B, 즉 A와 B 사이에 뭔가에 관한 격차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between은 누가 비교 대상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in이 나올 경우에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빈부의 격차라고 할 때 the gap between 뭐가 들어갈까요? 네, the rich and the poor가 들어가도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the haves and the have nots.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the gap in something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냥 이것만 있어도 빈부의 격차라는 말이 해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빈부 사이에 뭐에 관한 격차일까요?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라고 하면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되겠고요. The gap in wealth 라고 하면 빈부 간의 부의 격차가 되겠죠. 그리고 the gap in living standard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라고 한다면 빈부 간의 생활 수준 격차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죠. 빈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일 때 우리가 알것 같아요.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한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는 심화된다. 라고 할 때 widen 혹은 get worse. 둘 다 됩니다만 widen 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문장 들어보실까요?
1: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2: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0: 자, 오늘 파트는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보는 겁니다. 앵커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사 작성이죠. 그래서 역시 기사 작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에 관한 기사 한번 내가 직접 영어로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예요. 지난달 제프 베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마존의 CEO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CEO직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할것 같고요. 인터넷 유통업체 설립하다, 창립하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다. 요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엮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통업체라고 하면 retailers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유통업체는 뭘까요? 한 단어만 붙으면 되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online retailers라고 쓰시면 인터넷 유통업체예요. 자, 그렇다면 오프라인의 유통업체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대신에 offline retailers라고 하시거나 brick and mortar stor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brick, 벽돌과 mortar, 이게 회반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표현이죠. 그래서 brick and mortar companies라고 하면 굴뚝 산업을 얘기합니다. .com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기업을 얘기할 때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Amazon is the world's biggest

0: online retailer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지난달 제프 베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마존의 CEO직을 내려놓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영어를 직접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순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tructur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어는 뭐라고 할까? 동사는 뭘로 할까? 목적어는 뭘로 할까?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가장 맞는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다라고 할 때 found a firm, establish a firm, create a firm. 세 가지 종류를 보통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선언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땐 make an announcement.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CEO직을 내려놓다라고 할 땐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officer 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제 한번 해봅니다. 자, last month, 지난달에 Jeff Bezos made a blank announcement. 자, 폭탄 선언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요? That he would step down as CEO from the company he founded, created.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군요. 자, last month, Jeff Bezos made a bombshell announcement.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 Make a surprising announcement. 폭탄 선언을 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창업하다. He founded. He created. 예, 그렇게 쓰면 됩니다. He created. 자, 이제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Amazon is the world's biggest online retailer. Last month, Jeff Bezos made a bombshell announcement that he would step down as CEO from the company he founded.
2: Amazon is the world's biggest online retailer. Last month, Jeff Bezos made a bombshell announcement that he would step down as CEO from the company he founded.

0: 자, 이제 today's expressions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1: The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2: The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1: Step down as.
2: Step down as.
1: Household income.
2: Household income.
1: Haves and have-nots.
2: Haves and have-nots.
1: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
2: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
1: Found a company.
2: Found a compan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 쓰였던 모든 스크립트 그리고 MP3 다운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했고요. 상당히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일단 뽑았습니다. 자, 파트 1의 Today's Topics. 오늘도 두 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Rush for Plastic Surg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을 다툰다. 성형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2: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0: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단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use keywor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Deadline.
0: Deadline.
2: Undergo.
0: Undergo.
2: Plastic surgery.
0: Plastic surgery.
1: 첫 단어는 우리말로도 뭐 마감 시한 혹은 마감 기간 혹은 deadline 뭐 여러 가지로 쓰는 표현인데요. 바로 deadline입니다. 마감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undergo란 단어,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안 좋은 일을 겪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수술을 받다, 즉 의료적인 치료를 받다라고 할 때 undergo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lastic surgery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 cosmetic surgery라고 하는 성형 수술입니다. surgery라고 하면 수술인데요. 외과 수술이죠. plastic 혹은 cosmetic 성형 수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외신에서도 한국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번에 실린 내용입니다.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Much of the world, 당연히 much이라고 할 때는 단수 쓰여야 되겠고요. 반면에 many parts of the world라고 하면 그때는 are.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much냐, many parts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 세계가 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much of the world라든가 many parts of the world라고 할 때는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구태여 강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계 대부분 지역, 즉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But for some South Koreans, 그런데 전부는 아닐지언정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It i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때 deadline이라고 하는 마감 시한이 나온 거는 이제 백신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기 전까지가 undergo plastic surgery, 성형수술을 받고 recover behind a mask. 마스크를 낀 상태로, 마스크에 가려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외신에 나왔습니다. 자, undergo라는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다라는 말을 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써요. 나 성형수술 했다? 그것도 하다고요. 의사가 나 오늘 성형수술 3건 했다? 그것도 하다죠. 심지어는 우리 엄마가 성형수술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럴 때 동사는 다 달라집니다. 환자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하다라고 할 땐 undergo plastic surgery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하다라고 할 땐 perform plastic surgery, 즉 perform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형수술 외에도 장기 이식을 받다라고 할 땐 환자의 경우에는 undergo an organ transplant라고 하는 반면에 의사의 경우에는 perform an organ transplant. 그렇게 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성형수술, 그거는 돈을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my mom paid for the plastic surgery I had.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pay for를 쓰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꿀팁 하나 드립니다. surgery라는 단어, 지금 보니까 undergo plastic surgery, 관사가 없네요. 자, surgery라는 명사는 관사 없이 쓰는 명사일까요? 항상 관사가 우리의 관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surgery라든가 cancer, 암과 같은 단어는 하나, 두 개 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 a surgery나 a cancer를 쓰지 않고요. 그때는 추상 명사처럼 씁니다. 그냥 plastic surgery, surgery, 관사 없이 쓰고요. cancer도 마찬가지죠. lung cancer, breast cancer, 그냥 씁니다만 여러 종류의 암, 혹은 여러 종류의 수술, 여러 차례라고 할 땐 surgeries 혹은 cancers, 복수로는 쓸 수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어와 함께 단수를 쓰진 않지만 복수로는 종종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0: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1: Rush for plastic surgery. Much of the world is waiting for coronavirus vaccines. But for some South Koreans, it's a deadline to undergo plastic surgery and recover behind a mask.
2: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Economic Sanctions on Iran,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외교 소식이다 보니까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1: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2: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씩 보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News Keywords 들어보겠습니다.
0: Foreign Affairs.
1: Foreign Affairs.
0: Ease.
1: Ease.
0: Sanctions.
1: Sanctions.
0: Predecessor.
1: Predecessor.
0: Impose.
1: Impose.
2: 자, 첫 번째 표현은 foreign affairs라고 되어 있군요. Foreign affairs, 외교 문제나 외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Is, 이때는 동사로 쓴 겁니다. 뭔가를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anctions,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sanctions는 복수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sanctions라고 하면 국가 간의 제재 혹은 제재 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edecessor, predecessor. 후임자를 얘기할 때는 successor라고 한다면 전임자를 얘기할 때 predecessor라고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impose. impose라는 단어는 뭔가를 부과하다 혹은 실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 단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U.S. President Joe Biden, 이번에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ease, 완화하겠다, 완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라고 되어 있군요. 전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impose, 이란에 대해서 부과했던, 실시했던 경제 제재 조치였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 문장에서 sanctions라는 단어만 좀 알았으면, 설사 이걸 몰라도 economic과 연계했으면 대충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ease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impose라는 두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다, 부과하다. 하나는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실제로 이제 SAT부터 뭐 GRE, 뭐 GMAT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 단어를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항상 셋 중에 하나죠. 문장 어딘가에 같은 단어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 있거나 혹은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구문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is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impose를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또 foreign affairs라고 할 때 지금 외교 문제라는 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조금 더 독해나 청취가 쉬워질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1: Joe Biden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Many foreign affairs experts say U.S. President Joe Biden will ease economic sanctions on Iran that his predecessor Donald Trump imposed a few years ago.
2: 자,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가장 핵심 단어가 impose라는 단어죠. 뭔가를 실시하다 혹은 안 좋은 거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기본 패턴은 impose something on somebody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뭐를 부과할까 봤더니 이란의 금융 제재를 취하다, 부과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mpose 경제 제재는 economic sanctions였잖아요. 금융 제재는 financial sanctions on Iran. 역시 impose A on B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쌀 수입을 금지하다. impose a blank on rice imports. 대상은 rice imports. 쌀 수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금지하다라고 할 때 impose a ban on rice imports. ban이 들어가겠습니다. impose a ban.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부자 증세를 실시하다라고 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impose a tax on the rich. 그렇습니다. impose a tax on the rich. 역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실제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 8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작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호주의 barley, 보리에 대해서 8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 뭐가 들어갈까요? China imposed tariffs of 80% on Australian barley.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이거 들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0: China imposed tariffs on 80% of Australian barley.
1: China imposed tariffs of 80% on Australian barley.
2: 자, impose는 부과하다, ease는 완화하다, lift는 해제하다, 철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ease blank on the real estate market. 당연히 규제니까 ease regulations on the real estate market 이라고 쓰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lift. impose는 내리 누르는 거라면 다시 끌어올리면 해제하다, 철폐하다가 되는 거죠. 취해진 조치를 해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다. sanctions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드렸습니다. lift sanctions on North Korea. 많이 쓴 표현이니까 역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니까요. The U.S. administration says it will blank the ban on Chinese product imports. 중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lift the ban.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0: The U.S. administration says it will lift the ban on Chinese product imports.
1: The U.S. administration says it will lift the ban on Chinese product imports.
2: 자, 오늘 파트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해서 또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In the Post-COVID Era 코로나 시대의 Plastic Surgery 성형수술 열풍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 성형의 메카였죠. 혹은 성형 1번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군요. 자,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핵심이 되겠군요. 하나씩 볼까요?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 성형의 메카,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성형 1번지, address number 1, 절대 아니고요. 코로나19는 COVID-19이라고 하거나 the COVID pandemic이라고 해서 코로나19 pandemic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plastic surgery 혹은 cosmetic surgery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South Korea was the blank of plastic surgery even before the COVID pandemic.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은 성형 수술의 1번지 메카였습니다. 요 M은 사실은 첫 글자로 드린 건데요. 요건 힌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메카를 쓰시면 됩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모이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메카라고 쓰면 됩니다. 참고로 어 메카를 쓸 것이냐, 더 메카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더 메카는 정해진 하나죠. 즉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령 1번지라는 거고요. 어를 쓰게 되면 전 세계에서 성령 1번지 혹은 메카에 해당하는 국가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분명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서 자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때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고요. 마스크 착용은 mask wearing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성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Undergo plastic surgery, 성형 수술을 받다. 물론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Now amid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mid, 뭐뭐하는 가운데라는 의미죠. 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서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ant to go blank. Undergo가 아니고 go를 썼네요, 그냥.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o under the knife, 칼 밑에 들어간다. 즉, 수술을 받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들의 수가 A growing number.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수가 늘어났다라고 할 때 The number of somebody is growing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 somebody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A growing number of somebody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스타일로 점점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0: South Korea was the mecca of plastic surgery even before the COVID pandemic. Now, amid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ant to go under the knife.
1: South Korea was the mecca of plastic surgery even before the COVID pandemic. Now, amid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want to go under the knife.
2: Today's expression 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0: Undergo plastic surgery.
1: Undergo plastic surgery.
0: Perform plastic surgery.
1: Perform plastic surgery.
0: Impose sanctions. Ease sanctions. Lift sanctions.
1: Impose sanctions. Ease sanctions. Lift sanctions.
0: Predecessor.
1: Predecessor.
0: Social distancing.
1: Social distancing.
0: Go under the knife.
1: Go under the knife.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이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표현도 보고 패턴도 보고 또 직접 내가 관련해서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택배 기사라고 하는 분들이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여러 외신에 실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1: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2: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0: 영어 뉴스를 들을 때 청취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해 실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눈으로 봐서 아는 표현이나 내용들은 귀로 듣기가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에요. 한국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듣는 이유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순수한 청취 실력입니다. 청취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느냐, 그것이 결국 청취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데요. 자, 오늘 내용 가운데 뉴스 키워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Come up with.
2: Come up with.
1: Address.
2: Address.
1: Represent.
2: Represent.
1: Working conditions.
2: Working conditions.
0: 자, 첫 단어 표현은 말이죠. Come up with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me up with. 어떤 해법이라든가 조치를 제시하다, 마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me up with a solution이라고 하면 해법을 마련하다, 제시하다. Come up with a measure라고 하면 조치를 내놓다, 마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address란 말인데요. 주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다루다, deal with란 말로 보시면 되겠군요. represent, 누구를 대변하다 혹은 대표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working condition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working conditions, 근로 조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당연히 주어는 여기까지겠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come up with new measures,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measure라고 하면 우리가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조치를 마련하다, 내놓다 라고 할 땐 come up with를 씁니다만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할 땐 take란 말을 씁니다. take a measure 혹은 take measures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오늘의 꿀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영어 표현이 take a measure 혹은 take measures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take action 그리고 take steps 이렇게 씁니다. take action 할 때는 무관사로 쓰는 거고요. action 앞에 일반적으로. take steps는 step을 복수로 씁니다.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르죠. take measures라는 얘기는 조치를 취하다. 가장 그냥 평범한 의미라면 take action. 지금까지 action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행동에 나서다. 그러한 의미로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steps라고 하는 말은 step이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 볼 땐 다 조치를 취하답니다만 사실은 쓰임새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라고 되어 있는데요. represent.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봤던 표현처럼 택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즉 택배 노조가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이렇게 되어 있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emand란 단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다라고 할 때 demand, require, request, ask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노조가 노조 차원에서 뭔가를 요구하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아니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라고 할 땐 demand란 동사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Better working conditions,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만 better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adjective, 그리고 working condition이라고 하는 noun이 있죠. 명사입니다. 영어로는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때 물론 우리말로도 형용사와 명사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명사와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더 나은 근로조건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2: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Bitcoin hits new price high. 이렇게 되어 있군요.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가 생략됐죠. Bitcoin이 hit a new high. hit a new high. 새롭게 최고치를 경신하다. hit a new low라고 쓰면 새롭게 최저점을 찍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비트코인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US dollars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2: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US dollars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0: 뉴스 청취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숫자 듣기입니다. 숫자가 참 내가 원하는 숫자가 탁탁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숫자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듣고 빨리 이해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1: Surpass.
2: Surpass.
1: Bubble.
2: Bubble.
1: Burst.
2: Burst.
0: 첫 번째 키워드는 surpass란 말이 나왔습니다. sir, 위쪽으로 pass, 통과하는 거죠. 뭔가를 뛰어넘다, 능가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앞에 특정 단어 혹은 뒤에 특정 단어를 가지고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걸 썩 선호하진 않는데요. sur이 붙으면 더 많은 거죠. surplus라고 하면 흑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surpass라고 하면 위쪽으로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능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ubble. 아시죠? 거품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urst. 거품이 터지다 혹은 거품을 터뜨리다. 자동사와 타동사 다 쓰는 표현입니다. 요 세 가지 표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The price of one bitcoin.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cryptocurrency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surpassed 50,000 US dollars.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이 얼마다, 숫자가 얼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reach라는 단어 씁니다. The number reached, 얼마, 이런 식으로 reach라는 말 쓰고요. Stand at, 혹은 amount to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고 뭐뭐를 넘어섰다라고 할 때는 surpass, 혹은 exceed, 혹은 top, to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For the first time ever. 이때 ever는 강조형이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However, 그런데 말입니다. Some believe, 일각에서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It is a bubble. 요거 거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At any time, 언제라도 burst, 터질 수 있는 거품이다.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세트 메뉴로 외우고 또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bubble이라는 거품은 네 가지 동사를 취해요. 일단 거품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게 form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이 커지겠죠. 그게 inflate예요. 그래서 inflation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deflate입니다. deflation이란 말의 동사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deflate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커지다 결국 터지게 되면 bur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m, inflate, deflate, burst. 요 네 가지 동사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의 거품이든 부동산의 거품이든 항상 나오는 편이니까 말이죠.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2: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0: 자,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오늘의 표현과 패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둘 다 명사로 가져가는 것이 깔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형용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가 인상이라고 하면 이제 유가도 명사고 인상도 명사니까 둘 다 명사로 써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가, oil prices가 되겠고요. 인상이니까 a rise, an increase 이런 식으로 명사를 쓰게 되죠. 자, 좋습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는 뭘 써야 될까요? 요것도 관건이에요. in을 씁니다. a rise in oil prices, 유가 인상, a drop, a slide in oil prices, 유가 하락 이렇게 쓰는데요. 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 in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a rise in oil prices 다섯 단어 아니겠습니까? 조금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 형용사를 쓴다면 뭘 쓰면 좋을까요? a rise in oil prices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rising oil prices 혹은 higher oil prices라고 씁니다. 자, 왜 rising oil prices, higher oil prices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Oil prices are rising.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와 상승의 관계가 ing형. 이렇게 능동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rising oil prices예요. 또 하나, oil prices are higher than before. 유가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Higher oil prices입니다. 요게 중요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가 인상이 되면 수출에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뭐뭐 하게 되면이라고 하면 가정법으로 생각하죠. 그죠? 유가가 인상이 되는 가정을 했을 때 수출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씁니다.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 열심히 한 우리들이 쓰게 되면 보통 요렇게 쓰는 거죠. If oil prices are rising, it will hurt exports. 물론 여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뭐 make a dent in도 쓸 수 있겠고 하지만 쉽게 가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조건절과 주절 두 개의 절로 나눠진 복잡한 복문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짧게 쓸 수 없을까요? 이건 어떨까요? 유가가 인상되면 수출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유가는 수출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이때 it이란 단어가 앞에 부사절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가가 인상된다면 이 유가 인상이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니까요.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가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짧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를 우리말로 명사와 명사로 활용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문장이 짧아지고 그리고 문장 구성이 깔끔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보시죠.
1: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2: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할 내용은 'Delivery workers death from overwork. Death from overwork. 과로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라고 하는 슬픈 소식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15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12.1시간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로로 사망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추산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영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로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15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택배 노조에 따른 것입니다. 택배 노조 기억나시죠? 일단 과로사하다라고 할땐 die

0: Workers died from overwork last year alone. 작년 한 해만 따져도 1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stimates. 요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법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이 이제 12.1시간. 이랬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할 때 많이 쓴 표현이 a blind spot입니다. 운전하실 때 리어뷰 미러로 봤을 때 없었는데 고개를 딱 돌렸을 때 보이는 그 순간, 그 지점을 a blind spot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으로라고 할 땐 on average, 부사를 쓸 땐 이렇게 쓰고요. 평균 얼마라고 할 땐 on average of something 이렇게 쓴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은 most of them were blank, a legal blind spot. 자, legally 붙었으니까요. 법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in a legal blind spot. And they worked on average of 12.1 hours a 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평균 1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야,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The Labor Union for Delivery Workers estimates that 15 workers died from overwork last year alone. Most of them were in a legal blind spot, and they worked an average of 12.1 hours a day.
2: The Labor Union for Delivery Workers estimates that 15 workers died from overwork last year alone. Most of them were in a legal blind spot, and they worked an average of 12.1 hours a day.

0: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바로 today's expressions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1: Come up with new measures.
2: Come up with new measures.
1: Better working conditions.
2: Better working conditions.
1: Surpass.
2: Surpass.
1: Burst a bubble.
2: Burst a bubble.
1: Die from overwork.
2: Die from overwork.
1: Be in a blind spot.
2: Be in a blind spo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또 MP3와 스크립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입니다. 오늘도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층간 소음이 더욱더 심각한 병폐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특별히 층간소음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리고 첫 번째 토픽은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라고 되어 있습니다. Driven Crazy, 거의 한계 상황까지 밀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Noise from Upstairs, Upstairs 위쪽을 얘기하고요. Downstairs 밑에 쪽을 얘기하니까요. 바로 위에서 들려오는 소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한계 상황까지 치닫는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0: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자,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들어보시죠.
1: Suffer from.
2: Suffer from.
1: Noise between floors. Noise from upstairs. Upstairs noise. Interfloor noise.
2: Noise between floors. Noise from upstairs. Upstairs noise. Interfloor noise.
1: Take lightly. Take seriously.
2: Take lightly. Take seriously.
0: 첫 번째 표현은 suffer from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라고 할때 suffer from something 이렇게 쓰니까 역시 기억하시고요. 아, 오늘의 주요 표현입니다. 층간 소음이라고 할때 noise between floors, 층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소음, 즉 층간 소음이라고 하거나 noise from upstairs, 오늘 제목에 나온 표현을 쓰거나 upstairs noise 혹은 interfloor noise 다양하게 쓰는데요. 요 정도 표현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Take something lightly. 뭔가를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말은 take something seriously. 뭔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take lightly, take seriously. 같이 역시 기억하시죠. 자, 오늘 중요한 문제, 층간소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many South Koreans. 당연히 주어니까 끊어가야 되겠죠. 자,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라고 했군요. suffer from 뭔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때쓴 표현이고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소란스러운 이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이웃의 소음으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웃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의 꿀팁입니다. suffer란 말과 suffer from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suffer something, 그리고 suffer from something. 의미가 좀 다릅니다. suffer는 나쁜 일을 겪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experience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suffer from은 어떤 나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예문을 들어보면 확실해집니다. 심장마비나 심장발작이라는 말이 있죠. a heart attack입니다. 이때 a heart attack은 suffer 하는 거예요. suffer a heart attack. 이건 셀수 있죠. 하루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즉 발작을 겪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uffer a heart attack 이렇게 쓰는 반면에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라고 할땐 suffer from heart disease. 이땐 추상명사 썼습니다. heart disease. 그래서 suffer from heart disease. 그땐 suffer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두 가지 표현을 꼭좀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겪다가 아니라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uffer from 쓰셔야 되겠군요.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할까요? 당연히 한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잖아요. 글을 쓴 사람도 알고, 읽는 나도 알고, 읽고 있는 앵커도 알고, 듣는 청자인 나도 알고. 그러면 당연히 덜을 써야 될것 같지만, 관계절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면모 가운데 한 가지를 관계절로 강조할 때 그때는 꼭 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관계절 앞에 덜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덜을 쓸 때도 있고 어를 쓸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즉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noise between floors,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social issue,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중요 사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hat we should take seriously.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2: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in a country where nearly

0: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1: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Blackouts는 정전 사태를 얘기하죠. 텍사스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의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0: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1: 역시 정전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같지만 잘못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자, 역시 news keywords 살펴보겠습니다.
2: Pound.
0: Pound.
2: Deregulation.
0: Deregulation.
2: Blackout. Power outage.
0: Blackout. Power outage.
1: 오늘 news keywords의 첫 번째 단어는 pound입니다. 이때 파운드는 영국의 파운드화라든가 무게를 잴 때 454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다, 강타하다, strike, hit이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Deregulation, regulation이 규제이기 때문에 deregulation, 규제 완화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lackout,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정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power outage라고도 씁니다. Power outage, blackout. 다 정전 사태가 되겠군요. 자, 요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은 해석에 도움은 되고 청취에 도움은 됩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이라고 되어있군요. Rainfall 이라고 하면 강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Snowfall 이라고 하면 강설량을 얘기하는데요. 자, winter storm입니다. 겨울에 눈폭풍을 얘기하는 거죠. 눈폭풍이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with record snowfall, 기록적인 강설량을 동반했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기록적인 강설량을 동반한 겨울 눈폭풍이 텍사스를 강타한 이후에 millions were left without power, without electricity 라고 되어 있군요. Be left without,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군요. Be left without, 뭐뭐가 없이 남겨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오늘의 표현과 패턴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leav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leave somebody 형용사 혹은 형용사 구를 쓰게 되면 누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 빠뜨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즉, 이런 문제로 인해서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이 정전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크게 보면 blame A for B 이 구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이번 텍사스의 blackouts, 정전 사태에 대해서 에너지 시장의 규제를 blame, 비난하다가 아니고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 문장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2: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0: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1: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 물주 구문을 활성화하다, 즉 사물 주어 구문을 활성화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뭐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번 태풍으로 인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죠? Due to, because of를 쓰게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죠, 복문 구조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천 명의 수재민

0: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due to the storm, thousands of people have become 수재민. 근데 수재민은 영어로 못하는 거죠. 수재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의 경우에, 특히 교육받은 원어민들이 기사를 쓰거나 이럴 때 의외로 그런 구문을 잘 쓰지 않죠. The storm, blank, thousands of people, blank. 이렇게 씁니다. 즉, 이때 이번 폭풍이가 아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라는 부사적인 의미로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The storm left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이게 전부예요. The storm left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이렇게 쓰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homeless, 집을 잃었습니다. 혹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혹은 수재민이 되었습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할때 동시에 쓸수 있는 표현이죠. 길거리에 나앉다가 sitting on the streets가 아니라는 거죠. Thousands of people were left homeless in the wake of the storm.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쉽게 쓰는 표현도 있겠죠.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수재민이 되었다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thousands of people were blank by the storm. 이때 수동태로 쓰면 뭐가 들어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수재민이 되었다. 수해를 입었다. 피해를 본 거죠. were affected by the storm.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훈련도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affect, 영향을 미치다. 이 단어를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태풍으로 수해를 입었다라고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1: Thousands of people were affected by the storm.
2: Thousands of people were affected by the storm.
0: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Taking Revenge on Noisy Neighbors.' 아, 이거 좀 심각한데요. 'Noisy Neighbor'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윗집이 되겠죠. 아마 서로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일부의 가해자이자 일부의 피해자가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Take Revenge.' 보복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보복하기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being an anchor yourself에 나오는 지문들은 정말 주제는 달라도 우리나라에서 신문이나 사설이나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는 주제로 만들어 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아파트 주민들은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쿵쿵쿵쿵쿵. 그리고 막 음악 소리 크게 들고. 근데 본인도 사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의 뛰는 소리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분쟁은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쟁은 dispute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dispute. territorial disputes라고 하면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고요. trade disputes라고 하면 무역 분쟁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영미권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애들 발이 작잖아요. Little feet. 그래서 the pitter-patter. 좀 어려우면 the sound of little feet.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the sound of children running. 그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다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3일 전에 있었던 문제냐? 그거 아니고요. Something is nothing new. Something is hardly new. 결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때 클리셰처럼 많이 쓰는 구문입니다. 자, 정리하죠. Disputes over upstairs noise. 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확히는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인데요. 어떤 소음이 포함될까요? Including 아이들의 뛰는 소리,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the sound of little feet are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거죠. In South Korea. 당연히 are hardly new 혹은 nothing new in South Kore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disputes over upstairs noise, including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are nothing new in South Korea.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아파트 주민들은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아파트 주민이라고 할 땐 apartment resident라고 하거나 dweller라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city dwellers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세상인데요. 아이들의 수면 패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말 꿈의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양의 낙원, 몰디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즉,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1: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2: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had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키워드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고요. 들어보시죠.
1: According to
2: According to
1: Effect
2: Effect
1: Stick to
2: Stick to
1: Routine
2: Routine
0: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According to 다 아는 내용이죠. 뭔가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 표현을 자꾸 이상한 곳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Effect, effect. 영향이나 효과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Stick to. Stick to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뭔가를 고수하다, 지키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 결심을 세운 지도 석 달 정도 조금 넘었죠, 이제. 새해가 이제 석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새해 결심을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할 때 stick to New Year's resolutions라고 쓰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Routine,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routine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keywords를 가지고 문장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여기까지 끊어도 되겠고요.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라고 되어 있군요. According to 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때 따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ccording to 뒤에 나오는 명사는 지금처럼 study라고 한다든가 같은 연구라고 하더라도 research. 참고로 연구라고 할 때 study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A study, two studies. 그러나 research는 추상명사로 쓰셔야 되겠고요. A report, statistics, 통계라든가 a survey,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인용할 때는 according to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이란 얘기가 되었고요. 이 연구의 내용은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제가 조금 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전치사가 of와 on 두 개가 나와 있네요. of, on. 이때 전치사의 쓰임새를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of라고 하는 것은 주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뭐가 미치는 영향인가 하는 거죠. 누구의 영향일까요? 바로 the COVID-19 pandemic, 즉 코로나19 팬데믹이 끼치는 영향이에요. 이때 of는 그 뒤에 주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때 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effects on, 즉 어디에 미치는가, 목적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how much effects the COVID-19 pandemic has on high school students. 이렇게 바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고등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they have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Have a harder time, ing.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tick to가 나왔군요. 다시 말하면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가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그죠? Recommended 9 hours of sleep이에요. 이제 고등학생 기준이죠. 성인들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만이 하루 권장 수면량인 9시간 혹은 그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94%가량은 권장 수면량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the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2: Children sleeping less in pandemic.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gh school students, they have had a harder time sticking to a sleep routine. Only 6% are getting the recommended 9 or more hours of sleep at night.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었고 보았던 기사가 되겠는데요.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Single-use는 일회용을 얘기하는 거죠. One time이에요. Disposable 이런 느낌이고요. Ban은 금지하다. 중요한 거, 투부정사는 미래를 얘기한다 그랬죠.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2: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0: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News Keywords,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시죠.
1: Tropical.
2: Tropical.
1: Drastic.
2: Drastic.
1: Preserve.
2: Preserve.
1: Environment.
2: Environment.
1: Phase out.
2: Phase out.
0: 자, 이 표현은 뭐 알아야 되겠죠? Tropical. Tropical, 열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rastic, 요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들으셨다면 아주 훌륭하신 거고요. Drastic, 과감한 혹은 극단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eserve, 지키다, 보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eserve. Environment, 환경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Environment,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hase out.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Phase something out. 뭔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반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다는, 그렇죠? Phase in.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볼 텐데요.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제가 방송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꾸며주는 얘기를 뒤에 붙입니다. 대부분 명사형으로 붙이는데요.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즉 which is, 이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대 지방의 파라다이스죠. 몰디브라는 곳인데요. 인도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인도양에 있습니다. 이 몰디브가 has taken drastic measures. Take measures, 역시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되겠죠.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take measures인데요. drastic이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의미를 그대로 보면 과감한, 급진적인 이런 의미니까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케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조치를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극약 처방을 취했습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맞습니다. 극약 처방이라고 할 때 극약, poison prescrip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take drastic measures라고 쓰면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물론 take extreme measures라고 쓰셔도 돼요. extreme,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거니까요. 또 take 말고도 resort to extreme measures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esort to라고 하는 말은 원치는 않지만 더 이상 옵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의존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자, 몰디브가 이번에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가 to preserve its environment, 환경을, 자국의 환경 보존을 위함입니다.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자, phase out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by가 중요한 겁니다. 자, by the year 2023와 in the year 2023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보통 연도 앞에는 in을 쓰는 게 맞죠. in 2021, in 2050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만 기준점을 잡을 때는 by를 씁니다. 연말에 라고 할 때는 at the end of the year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라고 할 때는 by the end of the year 마찬가지로 in the year 2023면 2023년에 라는 의미라면 by를 쓰면 그때까지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몰디브는 말입니다. 2023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phase out, phase in.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탈원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phase out nuclear power 라고 쓰면 됩니다. 반면에 뭔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럴 때 phase in a new project 이렇게 쓰면 단계적으로 도입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2: The Maldives to ban single-use plastics. The Maldives, a tropical paradise, has taken drastic measures to preserve its environment. It will phase out single-use plastics by the year 2023.
0: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오늘의 표현과 패턴은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꼭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할 땐 according to밖에 없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according to a recent study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예컨대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럴 때 according to a recent study, obese people are more likely to develop diabetes than people of normal weight.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꼭 according to 외에도 이걸 주어로 쓰는 것도 가능하죠. A recent study says, 혹은 a recent study shows, 혹은 reveals, 혹은 found, 혹은 indicates, suggests,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뉘앙스는 다를 수 있으나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say, show, reveal, found. found는 대체적으로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과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꼭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according to만 써야 될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병역법에 따르면 모든 신체 건강한 한국 남성들은 접니다. 약 2년간 병력의 의무를 진다. 네,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는 2년을 조금 넘게 복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according to the conscription law, 이게 병력을 얘기해요. 징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according to the conscription law, all able-bodied South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bout 2 years. All able-bodied, 신체 건강한이라고 할 때 쓴 표현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기에 뭐를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according to 아니고요. under the law를 씁니다. 같은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해도 통계라든가 연구라든가 뭐 보고서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인용할 때 쓰는 경우는 according to입니다만 법이나 제도, 정책과 같이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즉 귀속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according to가 아니라 under the law, under the policy, under the system, according to가 아니라 under라고 쓴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 Under the conscription law, all able-bodied South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bout 2 years.
2: Under the conscription law, all able-bodied South Korean men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bout 2 year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몰디브에 관한 내용인데요. The Maldives grappling with plastic waste. Grappling 아마 그 mixed martial art이라고 하는 그 MMA 그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라고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막 꺾고 조르고 하는 걸 grappling이라고 하죠. 씨름하다라는 의미예요. 몰디브가 플라스틱 웨이스트,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다라고 할 때 요 grapple with 혹은 wrestle with, struggling with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몰디브는 매년 150만 명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요.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연간 2억 9천만 킬로그램가량의 억소리가 나는데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청취를 할 때 청취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동사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로 기사를 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동사 부분이거든요.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광객을 유치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attract한 단어입니다. attract, 유치하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다, 즉 외자 유치하다라고 할 때도 attract foreign investment이라고 쓰니까요. draw 쓸 수 있고요. lure. attract와 draw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면 lure는 미끼를 던지고 꼬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the Maldives blank 1.5 million tourists a year.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attracts 혹은 draws 혹은 lures 다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연간 이만큼이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쓰레기는 이제 garbage나 waste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배출하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problem is tourists and residents blank about 290 million kilograms of garbage a year. 자, 배출하다 뭘 쓰면 좋을까요? 쓰레기를 배출할 땐 produce garbage 혹은 generate garbage라는 말을 쓰니까 요 두 단어도 garbage와 함께 혹은 waste와 함께 하나의 쌍으로, 한 쌍으로 외워두시면 그리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The Maldives attracts 1.5 million tourists a year. The problem is, tourists and residents produce about 290 million kilograms of garbage a year.
2: The Maldives attracts 1.5 million tourists a year. The problem is, tourists and residents produce about 290 million kilograms of garbage a year.
0: 오늘의 중요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1: Stick to.
2: Stick to.
1: Take drastic measures.
2: Take drastic measures.
1: Phase out.
2: Phase out.
1: Produce garbage. Generate garbage.
2: Produce garbage. Generate garba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I won't let you down again.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꽤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나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 지금처럼만 해나간다면 그래, 나는 정말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신뢰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남은 연습 문제들 좀 풀어볼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 잘하고 오셨죠? 자, 그럼 D번 문항부터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의존절의 밑줄을 치고 그 종류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의존절이 뭐였더라? 의존절 기억납니까? 아, 주어, 동사, 마침표 땡 찍고 우리끼리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의존절이 아니에요. 독립절이지. 근데 의존절은 뭐냐면 이렇게 남한테 기대야만 설 수 있는 거죠. 독립

주절에 기대서, 주절에 기대서만 쓸수 있는 거, 이런 걸 의존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접속사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부사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접속사 자리에 관계사가 와서 관계절도 의존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게 뭔 말이었나 다시 이제 문장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죠. Derek had a classmate. 자, Derek은요, classmate니까 학급 친구가 있었습니다. Who, set?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그치. 아직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관계대명사를 보면 우리가 괄호 열고, 닫고, 꾸며준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고요. 관계사절은 홀로 설수 있어요? 아니, 얘는 대표적인 뭡니까? 의존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물결 표시하는 부분, 여기가 의존절이 되는 거고, 그 종류는 관계절이에요. 자, 근데 이 학급 친구가요, had met, 만났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The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가 누구예요? 수상. 수상이 누구더라?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최고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죠. 그런데 내각제에서는 최고 우두머리가 수상이에요. 그 수상을 만났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꾸며두듯이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erek은요, 수상을 만났던 그런 학급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봅시다. The shareholders will approve the merger unless something happens. 그랬어요. 자, shareholder가 누굴까? share가 뭘까요? share. 나의 목. 회사 지분에 있어서 나의 목. 그게 주식이죠. 주식을 hold, 쥐고 있는 사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주주라고 불러요. 자, 주주들이 will approve, 승인을 해줄 거예요. 뭐를? The merger. merger라고 하면 합병이에요. 회사랑 회사랑 합치는 거. 합병을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해 줄 겁니다. 이거예요. 아, unless가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잖아요. 쌤, 조건은요, 주목보호가 아니고 그냥 부가적인 정보잖아요. 맞아요.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절을 우리 무슨 절이라고 불렀지? 부사절이라고 불렀죠? 부사절도 대표적인 무슨 절입니까? 의존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 얘네들은 홀로서기 할수 없어요. 앞에 기대야만 설수 있는 의존절이라고요. 자, 3번 가볼게요. That Nate quit his school shocked his parents. Shocked, 충격을 주다 이겁니다. 자, 충격을 주었대요. 누구를?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에게 충격을 주었답니다. 뭐가? 아이고, 쌤.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군요. 맞아요.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누구? 명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은 무슨 절이 되는 겁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명사절도 대표적인 무슨 절이에요? 의존절이에요. 대수로 시작해서 여기다가 딱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다고요. 얘는 다른 애한테 기대야만 설수 있는 의존절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대수로 시작하는 의존절은요, 뭐라고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아요. 주어 자리에 있을 때. 한번 해볼까? 자, 네이트가요, quit his school. 학교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사실이 shocked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The crew member informed the passengers on the cruise that dinner was at 7 o'clock. 그랬습니다. 자, the crew member. crew member가 누구냐면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이요. informed, 알려주었습니다. inform이란 단어도 tell처럼 목적어가 두개올수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려주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누구한테요? The passengers. passenger가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이잖아요. 승객들에게 알려줬대요. 잠깐, 쌤. 전치사 명사 묶어보겠습니다요. 그렇네. on the cruise. 자, 그러면 어떤 승객들인가요? 크루즈가 그 선상 여행, 유람선 여행이잖아요. 그 크루즈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과 같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 을, 를 이거 목적어인데? 맞죠? 목적어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사. 명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존절. 그래서 여기 대절이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의존절인 명사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대절, 명사절일 때 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니까 사실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합니다. 자, 그 승무원들이 알려주었어요. 크루즈 여행에 참여한 승객들에게 저녁 식사가 was at 7 o'clock, 7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막 이 절이 뭐고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아 그냥 얘는 의존절이야. 그것만 알아보면 돼요. 더 막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세히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세요 그랬는데 1번 문장을 진짜 해설지 도움 없이 제 도움 없이 완벽하게 했다. 그런 친구들 있으면 진짜 수강 후기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제가 폭풍 칭찬해드릴게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거. 짧지만 아주 어려웠어요. What nonsense the excuse he's giving us is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일단은 아이고 느낌표로 끝난 거 보니까 너 감탄문이구나. 맞아요. 근데 뭘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어? What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어, 형용사, 명사. 이것도 명사구고요. 어랑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고요. 꼭 어가 없어도 되는 명사들도 있죠. 그러면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입니까? 아니,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예요. 핵심 멤버인 명사만 있으면 명사구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정의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렇게 봤을 때 이 nonsense란 말이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명사거든요. 아이고 쌤, what 뒤에 명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그렇네, 요 형태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What 명사구 뒤에 어떤 순서가 온다 그랬지? 주어, 동사의 그냥 영어의 정상적인 순서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오면 돼요. 애매해. 여기 껴있는 건 뭡니까? 뭐겠어요? 주어 뒤에 또 주어, 동사 오면 괄호 열고 닫고 꾸며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e's giving us. 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excuse, 핑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 What nonsense.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뭐가요? The excuse he's giving us is. 그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그 핑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감탄문이라고요. 진짜 어렵죠? 잘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Parents hate it. 자, 부모님들이 싫어하신대요. 자, 어떨 때 싫어한대요? When their children talk back. Talk back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다시 말을 하는 거. 말대꾸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녀가 말대꾸 할 때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거고 대체 언제 싫어해요? 말대꾸 할 때. 아이고 쌤, 얘는 시간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시간 정보는 주어, 목적어, 보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가 정보니까 부사절이죠. 맞아요. 부사절은 의존절이죠. 그래요. 그까지만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이때 it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부모님은 그것을 싫어한다? 아니, 그냥 상황을 나타내는 it이에요. 괜찮죠? 자, 3번 갑시다. 'Don't even think.'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지금 동사로 빵 시작하고 있고 그 앞에 don't가 붙었어요. 이거 뭐예요? 부정의 명령문이라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래요? About posting my picture. Post라고 하면 게시하다란 뜻이에요. 게시하는 게 뭔데? 어디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On your blog. 네 블로그에다가 내 사진을 게시하는 거 생각도 하지 마. 절대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4번 봅시다. Which route will you take to go to Los Angeles? 그랬습니다. 어?
이건 지금 물음표로 끝났어요.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주어 동사가 자리를 쏙 바꾸는 도치가 일어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얘는 which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인데 what이나 which나 이런 의문사는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명사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Which route? 어떤 루트? 루트가 경로죠. 어떤 경로를 will you take? 당신이 취하실 겁니까? 그리고 투부정사가 남는데 남는 투부정사는 우리 위해서라고 해석될 때가 많았어요. 자, 로스앤젤레스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실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고요. 우리 이 맨 앞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냥 문장의 종류만 식별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F번입니다. 밑줄 친 우리말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해보랍니다. 내일 비가 오면 게임은 취소될 거예요. The game will be cancelled. 그랬어요. 게임이 취소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아, 내일 비가 와야 돼. 그쵸? 쌤,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요. 앞에 if라는 접속사를 쓰던데요. 그렇지. if. 자, 그 다음에 비가 온다. 이렇게 날씨를 나타낼 땐 주어를 뭘 쓸까요? 너? 네가 막 날씨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쓰기도 애매하고 너를 쓰기도 애매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때 쓰는 게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애매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가 온대요. 비가 오는 거 rain이죠 뭐. If it rains, 내일이니까 tomorrow 하면 되겠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요. 그 경기가, 게임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혹시 완전 똑똑한 친구가 쌤, 내일이잖아요.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will rain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조건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if가 들어가는 조건문일 때에는 굳이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뭘로? 현재 시제로 대신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뭐만? 아, 뭐야. 얘 지금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구나. 이 조건을 나타내는 절은 주목보 아니니까 부가정보구나. 그렇지. 그러면 너는 부사절이구나. 그렇지. 그럼 너는 혼자 못 써는 의존절이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2번 갑시다. 한국팀이 그 경기에서 이겼지. 그렇지 않니? 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뭐라 그랬어요? 청개구리. 반대로 해줘라 그랬죠. One. 이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긍정이네. 그러면 여기는 부정이 와야 되겠죠. 이겼다의 부정은 뭔데요? Didn't win. 근데 뭐 여기 있는데 이걸 또 쓰겠어요. 그래서 뒤에는 그냥 didn't만 쓸 거고요. 주어도 그대로 반복할 순 없죠. 대신 대명사로 짧게 받아야 되겠다. The Korean 팀이니까 뭘로 받으면 좋겠어요? it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팀이 이겼지, didn't it? 그렇지 않니? 라고 확인하는 부가 의문문이었고, 자, 3번 봅시다. 나는 어린 아이를 구한 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탄하고 있는 감탄문인데,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 영어로 알아요? proud란 말 알아요? 그러면 형용사를 강조할 때 what을 쓸까요? how를 쓸까요? how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how proud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자, 그 뒤에 뭐가 오면 좋을까? 쌤, 의문문이 아니니까 그냥 영어의 원래 어순 주어동사를 쓰면 됩니다. 예, 나는이니까 I am 하면 돼요. How proud I am.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Of my son. 제 아들이요. 후 나왔다. 이거 뭐라 그랬죠? 관계 대명사. 그러면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Who saved the little kid. 그 어린아이를 구했던 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4번.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다 그럴 때 이거 뭘 써야 될까? 혹시 뭐 비행기나 이런 거 탔을 때 막 방송 나올 때요. Fasten your seatbelt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때 fasten이 매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 faste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이고 쌤, 동사로 빵 시작했네요. 그럼 무슨 문? 명령문입니다. 안전띠가 your seatbelt라 그랬어요?

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여러 번 봤었어요. 뭐? 명령문이나 앞에 should가 들어간 문장 뒤에 or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겁니다. 라는 구조였다고요. 됐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D번부터 F번까지 앞에 나온 개념들 또 공부해 봤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긴 호흡의 글 속에서 우리 문법 개념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A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옮겨보랍니다. Never attempt. 오, 쌤. 동사로 빵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인데. 그렇지. 앞에 never가 붙었으니까 부정의 명령문이군요. 맞아요. attempt가 시도하다니까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뭘 시도하지 말래요? To teach a pig to sing. teach, 목적어, 보어. 목적어한테 보어하는 걸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지를 말래요. 돼지에게 노래하는 걸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지 말랍니다. 왜? 나 돼지한테 노래 부르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It wastes your time.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waste, 낭비하는 거고요. And annoys the pig. 그리고 돼지를 annoy니까 귀찮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는 얘가 갖고 있는 재능이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걔를 붙들고 노래를 가르쳐봤자 그냥 당신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돼지만 피곤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죠. 자, 어쨌거나 never 원형으로 시작하는 부정의 명령문 한번 복습 다시 해봤습니다. 자, B번 바로 갈게요.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보십시오. 이랬어요. 얘도 빵! 뭐로 시작했어요? 아이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 그럼 무슨 문? 명령문이에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뭘? 아,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차지하는 거니까 이때 대절은 명사절이군요. 맞아요. 명사절은 의존절이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자, 뭘 기억하냐면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들이 has its own laws,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나온 대신 뭘까요?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아니에요. 왜? 주목부 자리는 이제 필요한 거 다 찼으니까. 그럼 쌤, 얘는 관계대명사인가요?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뭐고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뭐고 이런 건 다음 단원부터 나오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관계대명사니까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겠습니다. 좋아요. You will be subject to. subject to라고 하면 뭐뭐의 지배를 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영향을 받는 그 법, 각각의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은 어떤 의미예요?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쌤, 시간 정보는요, 주목보,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부가적인 정보죠. 맞아요. 그럼 무슨 절? 얘는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While you are visiting,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 집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각각의 법을 갖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각각의 나라마다 뭐 그렇게 특이하고 별난 법이 있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껌을 씹으면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사람들이 껌을 막 아무데나 뱉으면 그게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나라는 밤 10시 이후에 이렇게 화장실에 간 다음에 물을 내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물 내리는 소리가 이웃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지? 아무튼 그렇게 나라마다 특이한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 문장. 한 번만 다시 할게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실을. Each

country has its own laws.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들만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That you will be subject to while you are visiting. 여러분이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 법에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 단어 봤더니 참, 아이고, 너는 참 뜻도 많다. subject, 그죠? 그래서 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2번 넘어갈 겁니다. 자, subject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대상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왕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나의 대상은 뭘까요? 네, 나의 신하, 나의 국민. 그래서 국민이란 뜻도 있어요. 자,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내가 잘 지켜봐야 할 그 대상은 뭡니까? 그쵸,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겠네. 그래서 얘가 과목이란 뜻도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지켜봐야 하는 그 대상은 뭡니까?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겠지. 내가 잘 살펴야 되는 대상. 그래서 주제란 뜻도 있어요. 자, 또요. 우리 국민, 신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의 통치, 나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어떤 의미도 있어요? 뭐뭐의 지배를 받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다. 실험을 할 때요. 내가 잘 지켜봐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치,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피실험자, 피험자. 그래서 피험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의어의 경우에 이걸 하나하나 다 별개로 공부하면 여러분 너무 괴롭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얘는 왜 이 뜻인데 이 뜻도 있고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냥 막 생겨난 뜻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신 다음에 수강 후기에 얘는 보너스 숙제 꼭 한번 올려주세요. 자, 2번 갑니다. So, 그러니까 before you travel abroad, travel abroad가 해외여행을 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요. Be sure to research. Be sure to 반드시 뭐뭐 해라 이거고 아이고 쌤 동사 원형으로 빵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군요. 그렇지? 반드시 연구하십시오. 뭘? The laws of each country. 각 나라의 법을 반드시 연구하십시오. 근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야 주어 동사가 또 나오네. 이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괄호 열고 꾸며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You will be visiting. 여러분이 방문할 그 나라의 법을요 반드시 연구하십시오. So 왜 그래야 되지? So you don't inadvertently break one. Inadvertently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고요. Break one. 하나를 부러뜨렸나 봐요, 쌤. 이러지 말고 지금 갑자기 법 얘기하다가 뭘 하나를 부러뜨려요. 이 one이 뭘 받는 대명사일까요? 예, law. 법을 받는 대명사예요. 자, 그럼 break a law라고 하면 아, 법을 어긴다라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쭉 이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를 하십시오. 뭐를? The laws of each country you will be visiting. 여러분이 방문할 각 나라의 법을 반드시 연구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죠? So you don't inadvertently break one.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리 밑줄 친 부분은 명령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우리 교재의 Grammar in Context에 있는 문장들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이거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아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여기 나왔구나 이렇게 발견만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자, C번에 1번 구의 종류를 구별하고 핵을 찾아보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봤더니 Our Qualified Teachers 그랬습니다. Teachers, 교사들 명사잖아요. 자, 앞에 붙은 건 뭐예요? Qualified,
자격을 갖춘 교사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ur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격을 갖춘 교사.

부사들 여럿 있겠죠. 근데 우리의라고 해서 뒤에 있는 말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한정사 이런 자세한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명사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은 무슨 구? 명사구. 핵은 누구예요? 명사인 teacher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합시다. Most of our qualified teachers. 우리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most, 대부분이요. Are underpaid. 어떻대요? Underpaid니까. Are paid. 돈을 받는데 under, 더 적게 받고 있는 거죠. 받아야 될 돈보다 더 적게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many of our paid teachers, 우리의 많은 월급을 받는 그 교사들은요, are unqualified. 어떻습니까? Unqualified니까 이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란 뜻이네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수를 못 받고 있고,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2번 갑시다. 자, 얘는 봤더니 offer, 제공한다, 동사예요. 자, 뭐를 제공합니까? An escape, 탈출구를 제공한대요. 아이고, 쌤, 얘는 을룰로 해석되니까 목적어입니다. 그렇지. 전치사에서 명사는 괄호로 묶을값이요? 맞아요. From poverty. Poverty라고 하면 가난이에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괄호로 묶은 애들은 딱 보기에도 장식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는 누가 초대해서 온 거예요? 동사가 불러서 온 거죠. 그러면 주인공은 결국 누굽니까? 동사네. 그럼 이건 무슨 구예요? 동사구가 되는 거고 핵은 누구예요? offer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poverty,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must not be,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bar, bar가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있어서? to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가난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learning must, 학습이라고 하는 거, 배움이라고 하는 건요. Must offer an escape from poverty. 가난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육을 사다리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은 사회의 계층상 이렇게 취약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밑줄 친 부분 봅시다. They are hours of labor 그랬는데 그들의 hours, 시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쌤,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지금 얘는 명사입니다용.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명사는 괄호로 묶고 얘가 명사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앞에서 배웠죠. Of labor,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명사네. 그럼 이건 무슨 구? 명사구. 핵은 누구예요? hours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해석해 봅시다. 앞에서부터.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요. Preparing youth, 젊은이들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대요. 근데 젊은이들이 뭐 하도록 준비를 시키냐면 To enjoy their hours of leisure. 아까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전치사 명사 묻고 꾸며줘 볼게요. leisure라고 하면 여유, 뭐 여가 이런 거니까 그들의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게끔 준비시켜준다라는 뜻이랍니다. As well as는 뭘까요? 아,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ir hours of labor.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일하는 시간에 일 잘하게끔만 준비시키지 내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는 건지 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많이 못 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두 개를 다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다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It means,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어떤 거요? Preparing youth, 젊은이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걸 뜻해요. 어떻게? A뿐만 아니라 B를 즐길 수 있게끔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As well as their hours of labor,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their hours of leisure, 여가 시간을 즐기게끔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준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오늘 완전 어려웠죠. 이럴수록 좀 힐링이 필요해요. 그쵸? 오늘도 역시 우리 수강생이 신청해준 Your Song이란 노래를 같이 들어볼 건데, 노래 가사에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줄게. 무거운 짐은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노래인데, 우리 잠깐 들으면서 숙제도 확인하고 올까요?

제가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감동받는 때가 언제냐면, 물론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책을 들고 학교가 무려 7층까지 있는데, 제 수업이 주로 7층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복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나와 있니? 처음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책 무거우니까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들어주려고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물론 수업을 열심히 듣진 않아요. 그냥 짐만 들어주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명사절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주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요거를 잘 잡아야 여러분이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요. 명사의 자리에 절이 온다. 그 명사의 자리가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우리 명사를 갖다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쌤, 원래 주어 자리가 명사 자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 자리에 명사만 덜렁 쓰는 게 아니고, 주어랑 서술어를 갖춘 절을 쓴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접속사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 자리가 원래 명사 자리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 덜렁 명사만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쓴다고요? 주어, 술어를 갖춘 절을 쓴다고요. 얘네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누굽니까? 접속사예요. 자, 보어 자리도 마찬가지 원래 명사 자리예요. 근데 덜렁 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주어, 서술어를 갖춘 절을 쓰는 거예요. 얘네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 다음에 that은요. 뭐뭐라는 것 아니면 뭐뭐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 쌤. 그러면 얘네를요. 조금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접속사랑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의 절로 이루어진 구조네요. 맞아요. 근데 원래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사가 누구한테 충성하는 애였지? 주어한테 충성하는 애죠. 그래서 주어가 막 3인칭이고 혼자 단수고 그럴 때 시제가 현재면 여기 SES 붙고 막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도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절이니까. 정상적인 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리더의 자리가 접속사의 자리다 그랬는데, 요 자리에 의문사를 써도 돼요? 아, 의문사를 써도 돼요. 의문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뭐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막 이런 거. 의문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명사절이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다 여기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 좀 어려운데 예문으로 보는 게더 빨라요. 얼른 한번 봅시다. 가장 잘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래요. 근데 제가 연결해왔어요. 여러분도 숙제해오셨죠?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분석부터 해봅시다. I wonder.

0: 저는요, 궁금해요.
1: 뭘?
0: 아,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만큼이 목적어고요. 맞지?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인데, 그렇지? 그 자리에 떨렁 명사가 온게 아니라 주어, 수러가 왔으니까 절이 온 거고요. 그렇네. 하우는 의문사인데요. 그렇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아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자, 뭐를 궁금해 하냐면, how, 어떻게 Alan이 did on his exam, 시험을 봤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 2번. Matthew couldn't remember. Matthew가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뭘? 아이고, 지금 뭐 나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래서 명사 자리 올 겁니다. 근데 딱 봤더니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Where. 얘 의문사인데. 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그래서 명사 절이라고 하신 거군요. 맞아요. Where he had left his keys. 이때 left는 왼쪽 아니라 그랬어요. leave에서 나온 PP 형태입니다. 자기의 열쇠를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죠. 자, 3번이요. Will be explained. BPP니까 수동이다. 설명이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guide. 가이드, 안내원에 의해서요. 아이고, 쌤, 뭐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까? 뭐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주어에 해당하는 정보잖아요. 그렇네. 주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 명사절이 올수 있겠어요. 근데 얘는 봤더니 뭘로 시작해요? How 의문사로 시작하네. 아이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쓰인 거잖아요. How the valley got its name. 어떻게 그 계곡이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설명될 겁니다. 안내원에 의해서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Whether we will be able to have a picnic depends on the weather. Depends on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요거예요. 쌤, 지금 동사가 나왔는데 뭐가 날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뭐가? 아, 뭐가 해당하는 정보가 주어 아닙니까? 주어 자리는 명사 자리. 그럼 여기 명사 자리 올 건데 그 자리를 누가 이끌고 있어요? Weather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Weather가 이끄는 절이 무슨 절이다? 명사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까 Weather는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Whether we will be able to have a picnic. 우리가 소풍을 갈수 있을지 아닐지는 Depends on the weather.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아, 이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하나 더 해보면 완전 확실하죠, 뭐. 자, 명사절을 찾아보랍니다. The nation has to decide. 그 나라가요, 결정을 해야만 한대요. 뭘? 쎄! 뭐를이니까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을 지금 what 의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 맞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needs to change?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그 나라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봅시다. There is a good chance. 어머, 쌤, good chance. 좋은 기회? 좋은 가능성? 좋은 가능성이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그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요? 가능성의 내용이 뭔데요? 뒤에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일단 봐두기만 하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풀어서 설명했다. 아이고, 한자로 똑같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한자 뭐 있어? 같을 동자. 그지? 동격이에요, 동격. 근데요, 명사를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곧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러면 요만큼이 가능성의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There will be hail tomorrow. Hail이라고 하면 우박을 가리켜요. 이렇게 얼음 알갱이 같은 게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 내일 우박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3번 가봅시다. You should realize

realize. 당신이 깨달아야만 해요. 알아야만 돼요. 뭘? 쌤, 모르리니까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을 대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럼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대신걸요? 그러니까 괜찮죠? Your current actions, 당신의 current라고 하면 현재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행동이 determine your future, determine이 결정짓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절이 나왔을 때 사실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근데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you should realize, 깨달아야 돼요. 자, 4번 가봅시다. Naomi's son, Naomi의 아들이요. told us that, t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밌었어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아이고 쌤, 를이니까 목적어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명사 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대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군요. 그렇지. 접속사 대신 대표적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애다 그랬잖아요.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was considering, 지금 생각 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줬대요. 뭐를 아버지가 지금 고려 중이실까요? Leaving Nebraska. 네브라스카를 떠나는 거를 고려 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 지시한 걸 찾아보랍니다. wonder 목적어 찾아보래요. 완전 쉽지 뭐. I wonder. 저는 궁금합니다. 뭘? 아,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이군요. 그렇네. 제가 한번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목적어절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을요. if가 이끌 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있다니까. 해석은요.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I should invite Ben. 내가 Ben을 초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디에? To the party. 파티에 제가 벤을 초대해야 되는지를 저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is의 보어를 써보랍니다. 어? is라고 하는 게 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라는 건지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이 보어예요. 보어 자리도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러면 명사절을 whether가 이끌 수 있어요? 아예 그럴 수 있다니까. 해석은요.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The question is, 자, 문제는요, whether the existing rules are fair, existing,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뜻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규칙들이 are fair, 공평한지입니다. 됐어요? 다시. 자, 문제는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규칙이 공평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3번 한번 봅시다. Just depends on chance의 주어 자리를 찾아보랍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에 해당하는 건데 뭐가 chance, chance가 기회라는 뜻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여기선 운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운에 달려 있답니다. 뭐가? 쌤, 앞에 나온 게 주어 아닙니까? 어, 맞아요. 주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럼 이번에도 명사절이에요. 한번 표시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웨더가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니까.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Whether you win on the slot machine. Slot machine은 이렇게 쭉 땡기면 막 돌아가다가 그림 세 개가 똑같아지면은 돈 따는, 아,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기계예요. 자, 그러면 이 slot machine에서 여러분이 돈을 딸 수 있는지 그것이 just depends on chance.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 4번 한번 봅시다. The fact와 동격 관계에 있는 절. The fact, 사실이라고 하면 얘는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어? 사실의 내용이 뭔데? 풀어주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풀어서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격. 명사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괄호로 묶은 부분이 동격의 명사절이고요. That 이 동격의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이, 당연하죠. 해석해보겠습니다. We should face the fact. 우리는 얼굴이다 또 이러지 말고 face, 마주하다, 직면하다예요. 자, 우리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돼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해요.

어떤 사실일까요? Our products, 우리의 제품이 are not very popular, 그닥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한테? With tourists, 관광객들에게. 다시 이어봐요. 우리는요, 우리의 제품이 관광객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처음에 나오는 섹션은요, 그냥 명사절이 이런 거구나, 명사자리에 절이 오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0: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이 살짝 어렵습니다. 준비 잘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원수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의 긍정주문으로 즐겁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난 무조건 돼. 아, 너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난 무조건 돼. 이게 뇌가 착각을 하게끔 해주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난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수 있다라고 주문을 걸면은 뇌가 실제로 착각을 한답니다. 진짜 될수 있다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수험 생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지금 한다고 될까? 내가 한다고 할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우울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게 하는 그 나쁜 생각들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난 무조건 돼. 할수 있어. 긍정 주문으로 뇌를 한번 속여 보자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난 무조건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그 모습이 됐을 때 미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20살이 돼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이런 수업도 수강 신청해서 듣고 그 대학에 있는 맛있는 맛집에 가서 친구랑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하고 싶었던 동아리도 들어가고 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미래 일기를 써보면은 내가 진짜 20살이 되어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은, 반드시 살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또 드니까 난 무조건 돼라는 확신으로 오늘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챕터 4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빈칸과 함축이지요. 5번부터 8번까지 함께 할 건데 빈칸 세 문제에 함축 한 문제. 오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풀어 오셨을 거라 믿고요. 가봅시다. 5번부터 볼게요. 교재 46. 되겠습니다. 지금 첫 문제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경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하자고?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풀자고요. 충분히 풀수 있고 그렇게 풀어야만 또 하는 것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할 때, so will the quantity demanded. The quantity demanded라고 하는 것이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아하, 뭐 한다고? 수요량도 증가한다고요. 다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한다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산다고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자, 이어지는 문장. When income falls, 소득이 떨어지면 so will demand, 수요도 떨어집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벌면, 돈을 더못 벌게 되면은 수요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덜 사겠죠. 그치, 좋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오니? However라고 해서 앞부분의 뒤집기? 너무 중요하지, 그치?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시작이구나. 자, 그러나, if your income doubles, 동사로 쓰였죠. 여러분의 소득이 두 배가 된다면, you would not always, 자, 부정 나왔습니다. 항상 뭐할 것은 아닙니까? buy twice as much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어떤 특정 재화, 즉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두 배만큼 많이 구매할 거는 아니랍니다. 아, 다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앞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야 라고 했는데,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였지요, 그치? 소득이 두 배가 된다라고 해서 특정 재화, 즉 제품이나 물건을 갖다가 두 배만큼 살 것은 아니랍니다. 항상 두 배만큼 그 물건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이해가 조금 더 쉬운 예시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예를 들자면, There are only so many types of ice cream you'd want to eat, no matter how wealthy you are. 자, 뒤에서부터 해석할까? No matter how 해서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즉, 아무리 너가 부유하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너가 부자다라고 하더라도, There are only so many types of ice cream you'd want to eat이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아이스크림 통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치? 우리 탑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거거든요. 내가 진짜 부자야. 돈이 진짜 진짜 많아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100개, 1000개, 10000개 끝없이 원하겠니? 그거는 아니라고, 그치? 그럼 앞 내용에 이 아이스크림의 예시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뭐겠습니까? 내가 소득이 두 배가 됐다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두배더 사지는 않을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요? 다시 다시 정리 갑니다. 내가 소득이 두 배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두배더 사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소득이 두 배가 됐다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두배 사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에 적용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치? 가봅시다.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속 계속 구체화가 될 겁니다. This is an example. 이것이 무엇의 예시냐면, marginal utility. 이거 뭐냐면요. 경제 용어예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말 해석으로 봐도 어렵잖아요. 그치?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개념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the concept, 어떠한 개념이냐면, each unit of a good or service,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각 단위가 as a little less useful, 덜 유용해지는데,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the first unit, 그첫 번째 단위보다 덜 유용해진다라는 개념을 일컫는답니다. 다시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각 단위가 첫 번째 단위보다 덜 유용해진대. 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조금 더 보고 바로 정리할게요. At some point, 어느 시점이 되면 you will not want it anymore.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계 효용은 뭐까지 떨어질 거예요? Zero, 0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아하, 앞선 얘기를 또 쉽게 풀어 쓰자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한계 효용은 0까지 떨어질 거야. 요 내용. 정리 한번 가볼까? 마찬가지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아이스크림 예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두배더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치? 이것을 한계 효용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한통 먹었어.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치? 근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통더 먹었어요. 두 통째 먹고 있다고 그랬을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래졌어. 그러고 나서 내가 돈이 또 많으니까 세 통을 샀어요. 세 통째 먹으니까 아 이제는 별로. 앞으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그치? 뭐 하게 될 거라고?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한계 효용이 0이 된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예시에 적용해서 조금 더 쉽게 가져가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등장합니까? 빈칸 등장합니다. We can see that 빈칸. 우리는 빈칸을 알수 있어. 우리는 뭘알수 있지?
뭘알수 있지?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가? 아니, 얘들아. 우리 여러 번 연습했는데요. 빈칸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단서가 어디에 있을 확률, 뒤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지.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갑자기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 즉, 새로운 소재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구간이요. 누구 등장합니까? Fans. 팬들이 등장합니다. 아하, consumers. 소비자로서 누가 등장했다고? 팬들이 등장했다고 지금 새로운 소재.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빈칸 문장이 있었지. 그러면 이 빈칸 문장이 이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앞 내용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인가? 앞 내용을 뒤집는 것인가? 그 역할까지 지금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팬들은요. 흔히 원한답니다. More games to watch. 관람할. 더 많은 경기를 원한대요. 다시 팬들은 관람할 더 많은 경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니? 아이스크림을 한 통, 두 통, 세 통 먹다 보면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한계 효용이 0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팬들은 관람할 수 있는 경기를 더더더더 많이 원한대.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길 빈칸 문장이 아마 뒤집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빈칸이 뒤집기의 역할을 했으려나? 조금 더 가볼게. 근데 이때 경기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거 살짝 들여다봤더니 스포츠 매치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스포츠 경기겠구나. 으흠, 오케이. 자, 지금 빈칸 등장하고 갑자기 새로운 소재인 팬들 나오는데 이 팬들은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를 더더 원한답니다. 자, 더 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길 빈칸은 뒤집기를 할 것인데 앞선 법칙이 얘에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요 정도 한번 예측하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요 긴 문장은 방금 동그라미 친 댄스를 주어로 한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빠르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보아왔답니다. 이러한 예시가요. play out,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 그치? 아하.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간에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팬들이 경기를 더더더 원하는구나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병렬관계로 괄호 먼저 묶고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묶고 엔드로 연결돼서 두 번째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까? The number of sport matches on live television increasing. 자, 지금 스포츠 경기의 수가 TV로 생중계가 되는데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TV로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경기를 팬들이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Through the advent of new competitions or formats of the game. 자, 지금 새로운 대회가 출현한다든지 새로운 경기 방식이 출현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2020 크리켓이라고 해서 이건 T20 크리켓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크리켓 경기가 예전에는 한 경기가 거의 5일 정도를 했대. 근데 이것의 등장을 통해서 한 경기가 3시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럼 더 많은 경기가 열릴 수 있을 테고 팬들 더 많은 경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아니면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expansions, 확장하는 거잖아요. League reforms는 리그를 개편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를 갖다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리그 개편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UEFA 챔피언 리그 개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을 통해서는 지금 뭘 했었냐면은 참가하는 팀 수도 늘리고 경기 수도 늘려서 한 팀이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러한 예시들이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좋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예시는 가볍게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스포츠 경기의 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내용 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앞서 봤었던
아이스크림에는 적용되었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팬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더라. 요 내용 예측하면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포츠

팬덤, 스포츠 팬덤, 그 팬층은요, 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but also about player skills, 선수의 기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까? 선수의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2번 갈게요. income, 소득은요, determines, 결정을 한답니다. The margin utility of goods and services.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 효용을 결정합니까? 지금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찾는 것은 뒤집기였어. 그치? 스포츠. 이 팬들한테 적용되지 않더라. 요걸 찾고 있었으니까요. 탈락이지요. 그럴듯한 단어의 조합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빈칸 문제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함정 선택지거든요. 등장했던 표현들을 그럴듯하게 조합하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어요? 3번 갈게요. Demand for many sport events varies across countries. 많은 스포츠 행사에 대한 수요가 나라마다 다르다? 지금 수요가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치? 4번 갈게요. Any desire for services,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욕구든 대체로 공급과 일치한답니다. 지금 욕구가 공급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그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공급과 일치한다? 자, 4번 답으로 고른 친구들은 너무 나아간 거예요. 지금 팬들이 원하니까 경기를 더 많이 틀어주고 있어요.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치? 근데 지금 공급과 일치한다라는 개념까지 내가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치? 5번 갈게요. 답 5번일 것 같은데. Professional team sports. 프로팀 스포츠는 contradict this assumption, 이 가정과 contradict, 상반된다. 어떠합니까? 프로, 팀, 스포츠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이 뭐예요? 예지예. 얘랑 뭐 한다고요? contradict, 상반된다고요. 자, 요 동사 알았어야 되겠습니다. contradict, 상반되다. 모순되다라는 뜻이니까 이 동사까지 잘 잡아가 주시고 자 정리 갑니다. 스윈트는요 우리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지문에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 무조건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fans 팬들이 등장했었죠. 그치? 자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고 그래서 빈칸의 역할을 살펴봤더니 빈칸 문장 자체가 뒤집기의 역할까지 할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빈칸 문장의 역할까지 고민을 했어야 하는 조금 수준 높은 문제 되겠습니다. 자, 정리 갈게요. 아이스크림처럼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며 한계 효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재화와 달리 스포츠 경기는 팬들이 더 많은 경기를 원하고 실시간 중계 확대나 리그 개편을 통해 그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계 효용 감소의 일반적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팀 스포츠가 이 가정에 상반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Contradict 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까지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몇번 말했는데 K리그에 완전 푹 빠졌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올해도 K리그가 아직 개막하진 않았는데 일정이 떴어요. 경기 일정이 떠가지고 선생님 응원하는 팀의 일정을 보면서 3월에는 몇 경기가 있고 4월에는 몇 경기가 있고 내가 요 정도는 보러 갈수 있겠군 막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경기가 많아도 막 보기 싫어. 가 아니라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뭔가 응원하는 그 스포츠 팀이 있으면 공감하시지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6번 넘어가셔서요. 오랜만에 우리 함축 의미추론 넘어왔는데, 글쎄,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얘가 실제로 21번 자리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치? 우리 지금은 교재에 한 페이지에 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지에는 조금 크긴 하지만 거의 4분의 1 정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 길 겁니다. 딱그 지문의 길이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위치는 21번이다. 절대 시간 많이 들이거나 긴장감 팍 높아지면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우리 브레이크가 덜컹 걸리지만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요. 아무리 길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거든요. 그쵸? 주제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지문이 길다라고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쉬운 표현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문장 덩어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얘 말고 쉬운 표현의 도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자. 지문이 기니까 힌트가 더 많을 겁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Among the attempts, 시도들 중에 뭐 하고자 하는 시도입니까? Resist fast fashion. Fast fashion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들 중에는

마찬가지 도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 패스트 패션은 좀 과거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소재인데 뭔지 아셔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건 유행하는 옷을 갖다가 빠르게, 값싸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막 사. 근데 유행하는 옷이니까 저렴한 옷이니까 입고 버리고 또 사고 이러한 패션의 흐름이 패스트 패션이거든요. 여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들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소비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하고자? Make more informed ethical decisions. 좀더 정보에 근거한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요. 뭐할 때? 그들이 구매하고 사용하고 옷을 수선할 때좀더 정보에 근거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자 한다고요?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고자 한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뒷문장을 봤더니 for example 예시 나오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Slow fashion movement. 아하, fast fashion에 대비되는 slow fashion movement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이 slow fashion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장려를 하냐면, 첫 번째, buying fewer clothes of higher quality. 더 높은 품질의 더 적은 수의 옷을 사서 그 옷을 더 오랫동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 purchasing clothes, 옷을 구매하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적어도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옷을 갖다가 입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자, thinking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동과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된 그 노동 조건,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fast fashion에 저항하는 slow fashion 운동의 특징이구나. 근데 너무 길죠? 특징이 길죠. 뭔가 팍 와닿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야. 그럼 요 정도만 한번 가보자고. 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슬로우 패션 운동이 등장했는데 얘의 특징이 한눈에 잡히지는 않으니까 또 다른 문장의 도움을 받아보러 갈게요. 자, 이것이 뭐긴 지문의 장점이면 장점이겠죠, 그렇죠? Some consumers, 몇몇 소비자들은요, have become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 producing, 만드는 거죠. Sewing or knitting, 바느질을 하거나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repairing, 수선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의 옷을 직접 만들거나 수선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 문장 어때, 얘들아?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문장의 길이나 압도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죠, 그치? 자, 그리고 요 문장의 동사를 보시면 have become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잖아? 이게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니? 과거와는 다른 변화.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치? 변화가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중요하죠? 지금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이 막 나타나고 있어. 이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요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얘 잡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쓰인 어휘와 표현의 난도를 보면은 낮아요. 그치?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 놨다고 요런 문장들의 도움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자기들의 옷을 갖다가 직접 만들고 수선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 되었다고요. 요거 정리 갑니다. 자,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고자 소비자들이 자신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데더 적극적이 되었더라. 너무 중요한 문장 한개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 등장하거든요. 살피러 한번 가봅시다. 한 디자인 역사가인 요 사람은 언급을 한답니다. The quiet activism of everyday making. 일상적인 제작의 조용한 행동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답니다. 저희가 찾아할 거 뭐라고요? 일상적인 제작의 조용한 행동주의. 일상적인 제작이 뭡니까? 이거지, 이거. 소비자들의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고 수선하는 거. 이것이 조용한 행동주의다라고 하는데,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단서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찝찝하잖아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치? 조금 더 정보를 더해가러 가볼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She argues for라고 해서 글쎄 역사가가

알겠어. 뻐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언가에 찬성하는 의미를 나타내니까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찬성 의견을 어떻게 밝혔는지가 굉장히 긴 덩어리로 쭉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도 핵심만 한번 잡아볼 건데 중요한 표현 먼저 살펴주시면은 emergence, 뭐한 거예요? 출현하고 등장한 거지. 자,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구간 아니겠어요? 그치? 자, 무엇이 출현했다고요? 새롭고 역사를 의식하면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아마추어적인 practice, 어떤 실천이 등장했다고요. 그치? 쉬운 것만 살펴보자. 지금 뭐한 거야? 아마추어적인 실천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전문가도 아니고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역사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패스트 패션이 더 이상 싫어. 역사를 의식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요 특징 잡아주셔야, 그치? 자,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러한 실천은요, represent, 나타냅니다. 뭐예요? 나타내다 의미예요.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특징 잡으러 가볼게요.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return, 돌아가는 거죠. 회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the intimate connection, 밀접한 관련입니다. 아하, 생산과 소비에 밀접한 관련, 연결로 다시 돌아갔구나를 의미를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의 생산은 만들기고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착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어느 시기 이전에 산업화잖아요. 어떤 섬유라든지 직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의류라고 나와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있잖아. 아하. 얘네들이 산업화가 됐어. 산업화되고 나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인데 글쎄 이런 것이 등장하기 이전에 생산과 소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 근데 소비자들의 최근 움직임이 이 산업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자, 뒤에 나온 단어 어려웠으니까 정리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fibers라고 하는 것은 섬유예요. 자, 이어지는 textiles라고 하는 것은 직물이고요. 자, 뒤에 나오는 것은 의류라고 등장해 있으니까, 그쵸? 우리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지금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갔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어? 생산과 소비가 밀접하게 연결된 모습으로 돌아갔어. 자, 우리 동그라미 친 특징 마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쵸?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요곳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면은 역사를 의식하는 움직임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움직임도 되겠고요. 또 뭘로 돌아갔다라고 합니까? 생산과 소비가 밀접하게 연결된 때로 또 돌아간 것이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뒤에 아직 내용 덩어리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산업화 이전과 이후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거든요. 또 우리 이미 중요한 특징을 잘 잡은 것 같으니까 강약 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빠르게 읽어내려가면서 또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가 있는가?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볼게요. 산업화라고 하는 건 변화를 시켰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역학 관계를 갖다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에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산업화가 어떤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했는가? 이것만 빠르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볼게요. 공장에서 만들고 가게에서 구매되는 옷은요, were more detached from 훨씬 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옷과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들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덜 비싼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산업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분리되지 않은 거지, 그치? 생산과 소비가 다시 연결되고 있는 모습, 우리 봤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화 이전에는요, 오로지 부유한 사람들만이 afford라고는 건 가질 여유가 있는 거잖아? 많은 의복을 포함하는 옷장을 가질 여유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많은 옷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밖에 없었다고요. 그쵸? 자,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는 formal clothes는 뭔가 격식을 갖춘 옷이니까 격식을 갖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소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는 윌은 유언장이라고 나와 있지? 유언장에까지 포함되는 소중한 옷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하, 이제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밑줄 부분으로 돌아오셔서요. Quiet activism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 내용 전체죠? 얘를 잘 잡고 있는 선택지를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자, 1번부터 가볼게요. Practicing economical and conventional fashion consciously. 뭔가 경제적이면서 관습적인 패션을 의식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랍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확실히 탈락이죠? conventional, 관습적인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따라오는 거거든.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계속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치?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탈락이죠. 2번 갈게요.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연관을 짓는 거니까 윤리적인 특성을 개인적인 패션 스타일이랑 연관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윤리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3번 갈게요. Promoting, 촉진을 한답니다. 공정한 생산을 뭐에 도전하기 위해서? 탈산업적인 불평등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정한 생산을 촉진하고 있습니까? 얘 또한 탈락입니다. 그쵸? 4번 갈게요. Engaging in social participation, 사회적 참여에 관여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무엇을 통해서? Crafting personal clothing,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자신, 개인의 옷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내 옷을 직접 만들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내용 잘 담고 있습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5번 갈게요. 자, valuing,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수제 생산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무엇과 구분하면서 consumption, 소비와 구분하면서. 자, 지금 소비와 분리시키면서 손으로 만든 제품을 갖다가 소중히 여긴다. 손으로 만든 생산을 갖다가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이것을 소비와 분리시킨다. 내용 아니죠, 그치? 단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일단 지문의 길이가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긴 지문일수록 우리는 쉬운 표현, 쉬운 문장, 이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뒷부분에서 우리 특징 잡을 때 좀 단서가 됐었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빗금치기로 눈에 띄게 표시를 해줬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뭐 있었지요? Have become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되었어.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 잘 잡아주셨어야 됐겠고 그리고 emergence. 뭔가가 새롭게 출현했다라고 해서 무엇이 출현했는가 이 특징 잡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represent,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여기에서도 단서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용 정리할게요. 일상에서 옷을 직접 만들고 수선하는 행위는 산업화 이전의 생산과 소비 연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아마추어 실천인 조용한 행동주의다. 따라서 이 조용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옷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막 그 엄청난 K리그 팬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중한 유니폼이 있어요. 선생님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유니폼이 있는데 그게 어디 뭐 못 같은데 걸렸는지 팔 부분에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좀 생각보다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살까 해서 그 스토어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다시 사는 건 너무 낭비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봤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구멍난 옷을 어떻게 수선해서 입는가 막 찾아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같은 실에 같은 색의 실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티 안 나게 수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옷에 어울리는 패치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구멍을 가리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니폼에 별 모양이 있거든. 그래서 이 별 모양 패치를 찾아서 붙였어. 근데 막 굉장히 더 유니크해지고 의미 있어진 거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옷을 수선해서 다시 입고 오래 입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또 배웠고 이 지문을 통해서 또 반성하고 깨닫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치? 자, 넘어가서 빈칸 문제 또 다시 갑시다. 7번으로 오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뭔가 의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의미와는 다른 종류를 갖다가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낯선 시각, 새로운 시각으로 요 소재를 바라봐야 하는 질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언어 철학자다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답니다. In addition to 뭐에 더해서 communicative meaning 의사소통적인 의미에 더해서 there is another kind of meaning 다른 종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natural meaning 즉 이탈릭체로 강조 표시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찐 소재는 예구나 자연적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찐 소재 등장. 자, 이것은 자연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이요. characterized by라고 해서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즉, 자연적 의미의 특징이 대놓고 나올 거거든.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things that have meaning,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랍니다. regardless of 뭐와 관계없이란 뜻이죠. 그치? 뭐에 관계없이. Whether there is any communicative intention on anyone's part. 누군가가 어떤 의사소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요. 다시. 자연적 의미가 찐 소재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사실은 주제까지 나온 거거든. 찐 소재와 그것의 주제까지 앞에서 다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사소통적인 의도가 있는가. 그거랑 상관없이 가지는 의미를 갖다가 자연적 의미라고 부른다고요. 내용 정리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쵸? 뭐에 관한 글? 자연적 의미에 관한 글. 자, 이거는 어떠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합니까? 의사소통적인 의도. 근데 그게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가지는 의미가 자연적인 의미다라고 하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주제까지 잘 제시를 해준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치? 자, 예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전형적인 내용 전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 갑니다. I have learned that. 글쓴이는 알게 되었답니다. Dynamite means danger. 다이너마이트가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예시가 나왔어. 따라서, If I find a box of dynamite in my garage, 내 차고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담긴 상자를 갖다가 발견한다면, Dynamite is or means danger to me. And I'm going to be frightened. 무슨 얘기합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기도 하고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할 거예요? Frightened. 겁을 먹게 될 거예요. 오케이. 지금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다? 위험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무엇의 예시니까? 자연적 의미의 예시일 테니까, 아, 다이너마이트의 그 위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지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확인해 보러 갈게요. To recognize the danger,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서, It is not necessary for me to recognize that someone intentionally placed a dynamite ther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me to recognize that. 아, 굉장히 긴 문장이 쫙쫙쫙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뭐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니? 누군가가 다이너마이트를 그곳에다가 의도적으로 놓았다?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이너마이트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었다? 즉, 그것을 굳이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That is, 다시 말하자면, 또다시,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I recognize any communicative intention behind the box being there to recognize danger. 어떤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상자가 거기에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의사소통적인 의도를 갖다가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연적 의미가 맞겠습니다. 그쵸? 이 얘기를 계속해서 쭉쭉쭉 해줄 거거든요. 아직 예시 안 끝났습니다. 뒤에 더 나올 거예요. And further, 그리고 더 나아가서 even if, 만약 뭐 하더라도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 놓아졌는데 with the intention of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getting me to recognize 내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지요. I was in danger.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어. 를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거기에 놓여졌다라 할지라도 It would not be necessary 또 나왔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필수가 아니랍니다.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치?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in order to feel in danger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구나를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다시 어떤 예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예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답니까?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의도가 있든 없든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하든 말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이러할 필요가 없어. 이 필요가 없이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 의미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의미가 뭡니까? 그 사물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거든. 다이너마이트는 위험이야. 위험을 의미해. 그게 자연적 의미인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내가 그 의도를 인식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사물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미를 가리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자, simply put, 간단히 말하자면 the word dynamite in a box, 그 상자에 있는 dynamite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의미합니다.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시에. 의사소통적인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요거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결국 앞에 나왔던 주제가 예시까지 그대로 쭉 적용되는 지문이었어요. 자, 1번 갈게요. Even if, 뭐뭐 하더라도 란 뜻이잖아. 독자가 다이너마이트랑 어떤 개인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위험을 의미한다고 지금 개인적인 연관이 없어도 위험을 의미한다? 이게 아니었죠. 그치? 뭐 들어가야 돼? 의도. 의도. 그치?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의도를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2번 갈게요. Only when. 오직 뭐 할 때. 그 단어가 명시적인 의사소통적인 의미가 없을 때의 의미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사소통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의미랑 구별되는 개념이었죠. 그치? 이게 없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3번 갈게요. Because 뭐이기 때문에 I experienced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어떤 파괴적인 힘을 갖다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 탈락이지? 이 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위험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자, 4번 갈게요. Whether or not,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뭐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라는 의미를 지녀요. 자, 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anyone intended to have me recognize the meaning. 자, 누군가가 내가 그 의미를 인식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4번 선택지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치? 다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뭐 할 때? 이해를 했을 때 그 상자에 의해 전달되는 의사소통적인 의도를 이해해야지만 갖는 겁니까? 아니죠. 그치? 의도가 있든 없든 내가 그 의도를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이너마이트는 위험을 의미를 하는 거였으니까 답은 다시 한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스윈트는요, 사실 굉장히 정석적인 전개 방식을 가진 지문이었는데, 앞에서 찐 소재, 자연적 의미 등장하죠? 그것의 주제까지 구체화를 다 해주고, 얘를 예시로 뒷받침하는 문제였는데, 예시 안에서도 굉장한 반복이 있었거든요. 요 내용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적 의미는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물 자체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내가 그 의미를 인지하기를 의도했는지와 상관없이 다이너마이트가 위협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자, 간단히 말해서 상자에 쓰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의미를 인지하게 하고자 의도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을 의미한다.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Whether or not이라고 해서
뭐뭐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요 의미를 통째로 가질 수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그쵸? 나온 김에 확실하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 말고도 뭔가 불. 불 하면 딱 위험하다. 그치? 아니면 해골 표시. 해골 표시도 위험하다. 바로바로 알수 있다고. 요게 자연적 의미인 거고, 얘와 대비되는 의사소통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가, 수연아, 하셨어요. 수연아, 이거 뭐예요? 이거 의사소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 자, 어떤 의도? 너왜 집중 안 하니? 너 조용히 해라. 너 수업 시간으로 집중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내가 그 의도를 인식해야지만, 아, 나 조용히 하라는 거구나. 나 수업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인식을 해야지만, 그때 그 의사소통적인 의미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치? 그게 의사소통적인 의미인 겁니다. 자연적 의미와 대비되는 개념, 앞에 등장했던 개념, 그것까지 같이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8번 빈칸으로 마무리 한번 가봅시다. 자, 얘 또한 어려웠습니다. 지문은 짧은데, 뭔가 딱한번 읽을 때 머릿속에 착착 들어오지는 않는 굉장히 고급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는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했어요. 그쵸?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장의 구조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살짝 보고 오자면, 벗으로 뒤집으면서, not of, 부분 부정이 눈에 띄지요. 그치?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빈칸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지에서 답 찾을 때이 부분 부정까지 잘 신경을 써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이따가 선택지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의식하도록 하고 첫 번째 문장 다시 가봅니다. Scientific progress, 과학적 진보는, 과학의 진보에 관한 내용인가? 과학적 진보는 is measured, 측정이 됩니다.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Not only 나오고 but 나왔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구나. 자, 뭐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an increase in understanding, 이해의 증가, 즉 이해가 증가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but by, 뭐에 의해서 측정이 또 된다고요? an increase, 증가인데 in control over nature and redirection of nature's course. 또 뭐가 증가했는가? 자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연의 흐름에 대한 방향 전환, 요것이 증가했는가에 의해서 과학의 진보가 측정될 수 있다. 어렵다. 즉, 과학이 진보했는가를 알려면은 글쎄, 과학이 자연 통제를 잘 하고 있는가, 자연의 흐름의 방향을 갖다가 잘 바꾸고 있는가, 요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 같거든요. 오케이? 동그라미 친 단어 위주로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진보는 측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 통제를 잘 했는가를 들여다봄으로써 측정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괜찮죠? 자, 넘어가서 봅시다. Contemplative라고 해서 요거는 사색적인, 관조적인 이런 뜻이거든. 지금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살피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그치?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봤더니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한 내용이구나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관조적인 이상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관조적 이상이에요. For their own sake, 그 자체를 위한. 다시. 그 자체를 위한 과학적 연구의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이상은 has been replaced. 아, 다행이다. 이거 대체됐대, 얘들아. 대체되었답니다. In modern times. 현대에 들어와서 대체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 대체가 되었는지, 즉, 현대에 있어서 과학이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인가? 뒷내용이 더 중요하겠다. 다행이다. 그치? 자, 뭐로 대체가 되었냐면, the practical idea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service of humanity. 아, 이건 조금 더 어휘가 쉬워요. 그치? 자, 과학적 연구가 어떤 이상을 가진다고요? Practical, 실용적인 이상을 가진다고요. In the service of, 누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humanity, 인류를 돕기 위해서, 오케이. 괜찮지? 동그라미 친 단어는 쉽지? 그러니까 요소를 하는 거야, 얘들아. 예전에는 과학이 과학을 위한 과학이었어. 이론적인 연구가 우선이었어. 알기 위한 연구였다고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이상, 목적이 바뀌었죠. 이제 뭘 추구해야 돼? 인류를 도울 수 있어야 돼.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수단으로서의 과학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리 갈게요. 자, 과학적 진보는 자연 통제에 의해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의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인류를 위한 실용적 도구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연 통제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과학이 진보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색적인 게 뭐니? 깊이 생각하고 관조적인 것은 가만히 바라보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인류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대체되었다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핵심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요. The natural course of things. 자, 지금 요거 해설지 기준으로 보자면은 만물의 자연적 흐름이거든. 아니, 만물의 자연적 흐름이 뭐야? 자연이야, 그치, 얘들아? 그냥 자연이야, 자연. 오케이? 쉽게 쉽게 가자고요. 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threats, 위협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인간의 복 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 통제의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쵸? 구체적으로. People went and still go hungry. 사람들은 과거에도 굶주렸고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Dying infancy and early adulthood. 유아기와 어린 성인기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And face natural disasters, 그리고 자연재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아 쭉 나열된 예시는 무엇의 예시일까? 과학이 자연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자연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즉, 과학이 자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를 보여주는 예시인 거거든요. 뭐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굶주려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막 힘들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자연을 갖다가 과학이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치? 오케이. 인류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고 일찍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자연재해 같은 거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과학이 자연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니까 뭐 농업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먹을 것이 풍요롭게 해. 사람들이 목숨을 일찍 잃으니까 그 병에 걸렸을 때 빨리 나을 수 있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같은 것을 개발을 해야 돼. 또 뭐가 있겠어요?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힘들어하니까 뭐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과학이 또 개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 통제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라고요. But, 그러나, not all, 부분 부정까지 뒤집기와 부분 부정 잘 챙겨주셔요. 통제와 방향 전환, 우리 요것만 잡고 가자. 무슨 통제? 과학의 자연 통제. 모든 과학의 자연 통제가 빈칸한 것은 아닙니다. 단서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서 단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medical technology, 의료기술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술은 has lengthened, 연장했습니다. The number of years, 횟수예요. 그치? 인간이. chronic diseases는 만성질환이니까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횟수를 갖다가 늘렸어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요. condemn이라고 해서 요거는 선고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거든. 구조를 살피면은 A to B의 구조로 쓰여서 A를 B라는 운명에 처하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들로 하여금 lonely, 고독하면서 bedridden, 병상에 누워 지내는 존재. 그러한 존재라는 운명에 처하게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어의 뉘앙스를 살짝 느끼면 어떠하니 얘들아? 과학에 근거한 의료 기술이 글쎄 인간들이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게 했는데, 그러니까 고통받게 한게 아니라 그 고통받게 되는 횟수를 갖다가 늘린 거지요, 그치? 과학으로 인한 의료 기술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가 증가한 거예요. 어떻게?
고독하게 혼자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는 존재로 지금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거죠. 그치? 자, 이어서 And the Black Treatments, 이것은 연명치료입니다.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게 하는 치료예요. 이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입증을 하기는 합니다. 의학의 혁신이라든지 역량을 입증하기는 합니다만 뭐는 지속시킬 수 있어요? Life는 지속시킬 수 있어요. 근데 not living, living은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life와 living을 갖다가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을 지속시킬 수는 있습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존은 지속시킬 수 있으나 living, 삶, 삶다운 삶이죠. 삶의 질이 보장돼 의미 있는 삶을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삶을 지속시킬 수는 없구나. 그냥 겨우 목숨만 이어 살아나가기만 하는 것이지 혼자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만성질환으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삶다운 삶을 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치? 그 얘기를 글쓴이가 뒤에서 해주고 있는 거. 자, 저명한 한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The Lancet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자주 보도를 한답니다. 고령화 인구에서의 Sea of Suffering, 고통의 바다를 갖다가 보도를 한답니다. 앞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문장 되겠어요. 그 지금 결국 뭐니? 결국 과학이 자연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도 해. 있기도 한데 벗으로 뒤집으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병으로 고통받는 이 시간을 늘려. 그래서 삶다운 삶. 리빙은 지속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니? 자연 통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과학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야.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요걸로 가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아까 다시 빈칸 위치요. 버스로 뒤집으면서 주어 자리에 뭐 있었어요? Not all이라고 해서 부분 부정 있었습니다. 결국 뭐니? 이 통제. 과학이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한테 다 좋은 건 아니야. 인간한테 다 좋은 건 아니야. 안 좋을 수도 있어. 요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부터 가볼게요. Result in disasters. 모든 통제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2번 갑니다. 모든 통제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야. 인간의 노력 얘기 아니고요. 3번 갈게요. 모든 통제가 dependent technology,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야. 기술 의존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4번 갈게요. 모든 통제가 act to human welfare, 인간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아니야. 다시. 모든 통제가 인간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아니야. 모든 통제가 인간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아니야. 인간한테 다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5번 할게요. Harm natural processes. 모든 통제가 어떤 자연적인 과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야. 자연 과정에 해를 끼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다 좋은 건 아니야. 요렇게 문장을 정리를 했었는데 앞에 not all이 있었으니까 not이 앞에 이미 있었으니까 우리가 찾은 선택지는 4번이 됐던 겁니다. 그치? 모든 자연에 대한 통제가 인간의 복지를 늘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빈칸 문장에서요. not all의 쓰임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됐고 이 not all의 해석을 다 넣어가지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것은 빈칸 문장의 구조였지요. 버스로 뒤집으면서 나 너래 부분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절대 놓쳤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 단서가 빈칸 뒤에 있었는데 우리 빈칸 뒤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그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횟수를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고독한 병상에 누워 지내는 존재로 운명을 짓는다든지 생존과 생물학적인 생명은 지속시킬 수가 있지만 삶다운 삶은 지속시킬 수가 없다라고 한다든지 이 부정 표현까지 같이 잘 캐치해서 선택지를 골라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연에 대한 통제와 자연적 흐름의 방향전환이라는 과학적 진보를 보여주는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 왔지만 그 결과 인간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기간과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따라서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인간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난 무조건 돼라고 하는 긍정 주문, 미래 일기 쓰는 것까지 선생님.

0: 이야기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쉬어갈 때 미래 얘기 쓰면서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쓰임토와 어휘까지 같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빈칸 함축의 밑으로 드디어 마무리하러 갑니다.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2: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듣기 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뒤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긴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볼 텐데요. 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서 또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조금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끝나더라도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7강은요. 실전 모의고사 3회의 듣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중고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고 거래는 직접 보고 사는 게 좋다. 중고 거래할 때 가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중고 거래할 때 상품 사진을 잘 찍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다 중고 거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고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아니고 남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혹시나 이런 글에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한 물건이 오늘 도착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2: 속상하겠어요. 물건을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 사진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였거든요.
2: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할 땐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사요. 귀찮아도 이게 안전하더라고요.
0: 자, 여러분, 여자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한 물건이 오늘 왔는데 어떤가요? 마음에 들었나요? 아니죠.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자,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하겠어요. 위로를 해줍니다. 자, 물건을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여자가 사진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였거든요. 자, 남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할 땐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산다. 귀찮아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중고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죠. 중고거래는 직접 보고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남자의 이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도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수업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져야 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야 한다. 학생 시절에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뭔가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2: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지만 저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즐거우면 아이들은 앞으로도 스스로 배우려는 태도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활동이나 놀이를 자주 활용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남자가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지만 저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 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야 하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배움이 즐거우면 아이들 앞으로도 스스로 배우려는 태도를 갖게 될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학교 수업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져야 된다?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야 한다? 아니고요. 학생 시절에는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죠.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22번과 연결이 되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두 번을 듣게 되지만 우리 한 번만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내 책자는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내 책자는 최신 정보를 담아야 된다. 안내 책자에는 잘못된 정보가 없어야 된다. 안내 책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둬야 한다. 안내 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새로 만든 안내 책자 디자인 보셨어요? 어때요?
2: 들어갈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글자가 너무 많고 사진은 작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책자는 사람들이 잘안 읽게 되거든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2차 수정할 때꼭 반영해야겠어요. 색깔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을까요?
2: 그러네요. 눈에 잘 띄고 보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색깔도 다시 조정하는 게 좋겠어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새로 만든 안내 책자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남자가 들어갈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글자도 많고 사진도 작게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책자는 사람들이 잘안 읽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2차 수정할 때꼭 반영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색깔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을까요? 남자가 그러네요. 자, 눈에 잘 띄고 보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색깔도 다시 조정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내 책자는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네, 어떤가요? 남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0: 자, 22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이 안내 책자에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 맞나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사진은 작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1번은 정답이 맞고요. 그다음 2번 보면요. 이 안내 책자는 오래전에 만든 것이다. 여러분, 아니죠. 새로 만든 안내 책자.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이 안내 책자는 밝은 색으로 디자인되었나요? 아닙니다. 색깔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밝은 색이 아니라 조금 어둡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 4번 이 안내 책자는 수정 없이 제작할 예정이다. 아니죠, 여러분? 여자가 이번에 2차 수정할 때꼭 반영해야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22번의 정답은 1번 안내 책자에는 아주 작지만 사진이 들어가 있다입니다. 자, 23번, 2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연극 공연 시간을 문의하고 있다. 연극 공연 소개 자료를 인쇄하고 있다. 단체 관람을 위해 좌석을 예매하고 있다. 연극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금 연극 공연과 관련해서 뭐 단체 관람, 연극 무대에서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서 유형 5에 이런 대화 상황 참여자를 고르거나 화제의 의도, 태도, 말하는 방식 이렇게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은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대화의 첫 문장이 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거기 서울 극장이죠? 연극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요. 단체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2: 네, 고객님. 단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1: 한 30명 정도 됩니다. 가능하면 좌석은 앞쪽으로 부탁드리고요. 공연 책자도 인원수만큼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죄송하지만 앞쪽 좌석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괜찮으시면 중간 정도의 자리로 예매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연 책자는 필요하시면 미리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자, 남자와 여자가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대화의 첫 문장에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남자가 거기 서울 극장이죠? 네, 연극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요. 단체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처음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연극 공연 시간? 아니죠. 그 다음에 소개 자료 인쇄? 아니죠. 단체 관람을 위해 좌석을 예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단체 예매 인원은 50명이다. 여러분, 이런 숫자와 관련해서 선택지와 듣기 지문에서 나온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네, 한 30명 정도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50명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앞쪽의 좌석은 단체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좌석은 앞쪽으로 부탁드리고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앞쪽 좌석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네, 뭐 단체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이미 예약이 끝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연극 공연 책자는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괜찮으시면 중간 정도의 자리 예매해 드릴 수 있고,

0: 덧붙여서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이 보면 되겠죠. 자, 공연책자는 필요하시면 미리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럼 4번 앞쪽 좌석은 이미 예약이 되어서 앉을 수 없다. 네, 앞쪽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예약이 끝났기 때문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33번 문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실내 공기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실내 공기를 환기할 때 주의할 점, 또 실내 공기 질에 따른 교실 온도 변화, 실내 공기 질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계나 주의할 점, 온도 변화,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무엇에 실내 공기이지만 그 실내 공기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연구팀이 실내 공기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질이 좋은 교실에서 수업한 학생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과제 수행 시간이 늘어나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실에 식물이 있을 때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과제 수행 시간도 더 짧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내 공기 오염은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결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실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네, 여자가 이 실내 공기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화와 관련될 텐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공기질이 좋은 교실에서 수업한 학생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 그다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으면 보통 우리가 공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날에는 과제 수행 시간이 늘어나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덧붙여서 이야기하지요. 교실에 식물이 있을 때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과제 수행 시간도 더 짧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내 공기 오염은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결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실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실내 공기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실내 공기를 환기할 때 주의할 점, 네, 뭐 환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실내 공기 질에 따른 교실 온도 변화, 네, 온도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실내 공기 질이 학습 능력, 기억력을 좋게 만들고 또 어떤 결석률이라든지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34번은요, 여러분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일단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집중력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과제 수행 시간이 늘어나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자, 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심박수가 올라간다. 여러분 보시면 교실에 식물이 있을 때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0: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실내 공기 오염은 결석률과 관련이 없었다? 아니죠. 결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공기의 질이 사람의 기억력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서? 공기질이 좋은 교실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은 우리가 지금 매회에 같이 한번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전 혹은 대화의 후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전에 나오는, 대화 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찾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여러분들이 좀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자, 이 종합서 유형 6을 보시면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는 대화 전이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자들, 남자들 서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처럼 좀 전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이런 표현들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작 부분 또 앞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같이 주의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생기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죠. 또, 물건을 살때 포장이 간단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라스틱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요. 스스로 줄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면 사회 전체의 소비 습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여자가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생기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런 인터뷰에서는 앞에서 남자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더 정리하는 멘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생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박사님,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플라스틱 쓰레기로 생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아니고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가요? 사용을 줄여야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0번은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닐봉지를 준비해서 장을 보면 편리하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누구? 개인의. 자, 예를 들어 장을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죠. 또

0: 물건을 살때 포장이 간단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닐봉지 아니죠. 장바구니. 그 다음,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불편해서 효과가 없다.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물건을 살때 포장이 간단한 제품일수록 도움이 된다. 라고, 네,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개인보다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개인의 작은 실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면 사회 전체의 소비 습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개인이 이러한 실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문제, 우리가 50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50번은 굉장히 긴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남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남자, 화자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한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례를 나열하면서 비판하고 있는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는지, 또 현재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단순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영웅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장군일까요?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존경받는 인물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웅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불이 난 건물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이웃 주민, 혹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평범한 시민들도 사회적 영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영웅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영웅의 개념이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영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남자가 영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 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존경받는 인물을 의미했다라고 했고, 뒤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영웅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영웅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비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설명하고 있는데, 1번은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영웅의 정의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 입증은 여러분 어떤 증거를 우리가 좀 내세워서 우리가 증명할 때 입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도 어떤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이 이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번. 전통적인 개념과 현재의 변화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특별한 능력을 지녔던 영웅이 최근에는 어떤 사회적인 영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0: 여러분, 오늘 듣기에 이 뒷부분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질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복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피 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세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쓰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쓰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오늘 51번, 52번, 그리고 53번, 53번에 해당되는 모의고사의 이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강 실전 모의고사 3회의 쓰기 영역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텍스트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핸드폰이 보이고 있지요. 핸드폰에서 친구와 함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갈 말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유형들을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텍스트들이 쓰기 시험에서는 제시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텍스트들을 자주 접해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런 51번, 52번, 또 53번, 54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이 누가, 그러니까 민수야, 그 다음 문자 받았지 끝에 나오는 이 종결어미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가 학교에서 보낸 문자 받았지라고 반말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나누는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중간고사가 다음 주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과목마다 교실과 시간이 달라졌어. 너도 얼른 홈페이지에서 니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우리가 시험 일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중간고사가 다음 주로, 여기에 이번 주가 있고요. 그 다음 다음 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정답은 미뤄졌어 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미뤄졌어 라고 해서 비슷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연기하다, 연기됐어 라는 말도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늦춰졌어 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뤄졌어, 연기됐어, 늦춰졌어 라는 표현들이 정답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친구와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미뤄졌어요, 연기됐어요 라고 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목마다 교실과 시간이 달라졌어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너도 얼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온가요? 시험 시간이 달라졌고 그 다음 교실도 달라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기 어디에서? 홈페이지에서. 자, 확인해봐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문자 메시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찾아봐 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도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찾아봐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민수야, 학교에서 보낸 문자 받았지? 이번 주 중간고사가 다음 주로 미뤄졌어. 과목마다 교실과 시간이 달라졌어. 너도 얼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봐. 라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쓰기 영역의 답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쓴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짧은 글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 어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주제가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 글의 주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그러니까 많이 과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로 인해와 같은 표현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수면 시간이 기억이 나오고 있고요. 빈칸. 그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다음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다시 빈칸 니은이 나왔습니다. 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접하는,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해보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뭐 TV나 또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좀 읽고 또 자주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런 쓰기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시험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자,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현황을 소개했고, 그것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죠? 못하거나, 그다음, 수면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뭐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면 시간이 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이라는 단어 어떤가요? 수면 시간과 부족해지다 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족해지는도 되겠지만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줄어드는 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정답으로 인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 스스로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니은입니다. 니은은 이제 문장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어떤 행동, 그죠? 어떠한 실천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니은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핸드폰 사용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문장을 마무리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과 니은의 답안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완성하는 글을 우리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시문을 잘 봐야겠지요. 자, 외국어 학습 인구 증가율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써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5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종합서 유형 15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일단 자료의 정보를 하나하나 모두 다 분석해서 빠짐없이 쓰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자료를 좀 흐름에 좀 자연스럽게 배열할 것인가? 그 논리적인 구성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자에서 300자의 분량으로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일단 이 주제는, 죄송합니다. 이 주제는 외국어 학습 인구 증가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9년에서 2023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숫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숫자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풀어봤던 연습 문제는 보통 옆에 있는 것을 바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학습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고,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외국어 학습 증가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외국어 학습 증가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흐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외국어 학습 인구 증가율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고, 외국어 학습 증가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세 번째는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조사 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사 기관 교육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요. 자, 일단 첫 번째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어 학습 인구 증가율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2019년, 2021년, 202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내용 쓸 수가 있겠고요. 자, 2019년 외국어 학습 인구는 263만 명이었으나, 자, 2023년에는, 자, 2019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2023년에 412만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 퍼센트도 우리가 써줘야 하기 때문에,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9.8%가 증가했고라고 부연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0.8%의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퍼센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플러스 기호로도 알 수가 있겠고, 또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더 높아진 것을 보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더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학생들은 2019년에 263만, 그다음에 2021년에 315만, 그다음에 2023년에 412만까지만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줄 것, 중요한 것을
써주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보면은요. 두 번째 내용은 앞서 우리가 외국어 학습 증가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정했는데요. 자, 여행 및 문화 이해, 그리고 해외 거주 및 유학 준비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좀 하나의 문장,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외국어 학습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행 및 문화 이해와 해외 거주 또는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도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는 이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48%로 가장 많았고, 네, 보통은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은 가장 많았다라고 끊어서 써줍니다. 자, 그리고 학습 앱이 40%, 그리고 동영상 SNS 콘텐츠가 35% 순으로 나타났다. 순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워두셨다가 그 문형을 그대로 옮겨 쓰면 시험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잘 암기해두셨다가 이렇게 쓰기에서 좀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반면 가장 좀 적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는 어학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28%였다. 이런 형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외국어 학습은 대부분 이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 문장 정도를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학습 앱, 그 다음 동영상, SNS 콘텐츠, 이런 것들이 지금 퍼센트가 높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어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따로 정리가 되면 이 앞에서 쓴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형식의 한 문장으로 좀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쓰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좀, 전 너무 힘든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쓰기는 자신이 없는데요.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원고지로 작성되어 있는 모범적인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씩 써보면서 주요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외우라라는 것입니다. 외우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그런 것들을 써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정리했던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원고지에 맞게 쓴다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어 학습 인구는 263만 명이었으나, 자, 숫자는 두 칸에, 한 칸에 두 개의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2023년에는 412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9.8%가 증가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 외국어 학습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행 및 문화 이해와 해외 거주 또는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 주요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48%로 가장 많았고, 학습 앱이 44%, 동영상, SNS 콘텐츠가
39% 순으로 나타났다. 자, 반면 어학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28%였다. 자, 지금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외국어 학습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53번 문제는 일단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 문단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칸을 들여써서 쓴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숫자는 이렇게 한 칸에 두 개씩 넣는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여기에 이 19.8%를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꼭 써야 하는 내용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환경보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쓰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듣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읽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꼭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후변화, 대기오염, 자원고갈 등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환경보호가 왜 중요한가이고요. 그다음 환경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주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써야 하는데, 자, 보통은 우리가 연습을 해왔던 대로 한다면, 자, 이첫 번째의 서론에서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글을 활용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해서 서론의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을 묶어서 본론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좀 생각해서 마무리를 하는 형식. 그래서 결론부에 좀 정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600자에서 700자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분량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선생님이 구조화한 내용들입니다. 자, 서론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등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내용 꼭 들어가야겠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 환경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론에다가 써주고, 그다음 질문한 내용 중 조건 1,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깨끗한 공기, 안전한 식수, 그다음에 안정된 기후 없이는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써주고, 그다음 환경 파괴가 초래하는 문제,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는 기후 변화도 있겠고, 대기 오염도 있겠고, 자원이 고갈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후 변화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들 때문에 일어나 하는 자연재해들이 많은데요. 이런 폭우, 폭염,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원 고갈로 인해서는 식수나 식량, 먹는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 방안, 내가 해볼,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 보면서 서론과 본론, 결론에 있는 내용을 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600자에서 700자 내용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0: 선생님이 한번 먼저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날 인류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대 사회의 편리함은 환경의 희생 위에 세워졌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 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 왔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 등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환경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한 환경 없이 지속 가능한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더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될 문제는 매우 크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 식량 위기가 올수 있다. 또한 대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수질 오염은 식수 부족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처럼 환경 파괴는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이렇게 해서 두 단락 본론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이나 친환경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론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봤던 내용을 원고지에 옮겼을 때에 단락을 우리가 잘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앞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했다라는 점.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이런 결론 부분에 같이 써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생각해서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실천 방안들은 보통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주면 써줄수록 좋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제들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3회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목소리)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명언을 읽을 때 그 명언을 한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그 명언을 내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명언은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 오늘의 명언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조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아주 짧죠. 하지만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문법적인 요소는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Get used to it. 라고 적혀있는 사실은 문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쓰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비동사 또는 get 동사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ed to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비동사가 쓰인 경우에는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갯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아하! 이렇게 아하! 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used to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used to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sed to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는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앞에 비동사나 get동사가 붙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used to가 쓰였다고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 구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is 비동사가 쓰였고요. used to the noise. 해석해보면 그녀는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소음에 익숙해요. 근데 그 소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겁니까? From her neighbors, 그녀의 이웃들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웃 주민들의 소음에 익숙합니다. 뭐 위층은 맨날 뛰어다니고요. 밑에 층은 맨날 기타 쳐요. 그것도 밤에만 치더라고요. 하하, 저는 익숙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e is used to the noise.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음도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잘 들리시라고 used to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빠르게 읽다 보면요, 그 드 소리 잘 안 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어요. 해서 she's used to the noise. She's used to the noise. 이런 식으로 많이 읽히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무엇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The new work schedule. 새로운 근무 일정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yet가 붙어서 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정도의 뉘앙스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sed to 동사.

자, 와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 쓰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뼈 때리는 조언, 뼈 맞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Life is not fair. 삶은 공평하지 않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익숙해 지세요. 라는 거죠. 누가 말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말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말이에요. 삶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아, 나는 안될 거야.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포기하지도 말고요. 그냥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굉장히 뼈때리는 조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언 안에 삶이 공평하지 않더라도 희망 잃지 마세요. 노력을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라는 사실 뼈 때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씨가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런 명언이다.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 자, 이것들 사용해서 문장 몇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의 유머 감각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 요게요. 우리나라 어떤 그 대화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아, 내가 우리 부장님 그 유머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유머 감각이 너무 나랑 안 맞아. 요런 것을 살짝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의 유머 감각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 포인트는 내가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라죠. 진행형 써주는 겁니다. 해서 I am으로 시작해요. I am. 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적응하고 있는 중이야. 무엇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to 다음에 이제 명사 또는 명사구 넣어주면 되죠. His sense of humor. 문장 완성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한번 더.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아 그의 뭔가 자꾸 저는 이렇게 부장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 내가 우리 부장님의 어떤 그 유머 감각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 뜻은 사실 나랑은 좀안 맞아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다 해서 뭔가 원어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숨겨진 뜻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녀는 밤에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밤에 공부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좋아요. 익숙해요라는 얘기. 제가 종종 듣는데, 이거 영어 문장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주어는 이제 she, 그녀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익숙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he's used to. She's used to. 그녀는 익숙해요.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1에서 여기가 지금 별 3개짜리 문장인 거거든요. 무엇에 익숙하냐면, 공부하는 것에 익숙한 거죠. 공부하는 대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동사 원형 study를 넣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의미 동명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She is used to studying. She is used to studying.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해서 혼자, alone, 혼자. 언제 근데 또 이거 공부하는 게 익숙한 겁니까? Late at night, 밤늦게. 라는 의미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is used to studying alone late at n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그빌 게이츠의 뼈 때리는 조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와, 이거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따뜻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 영어 공부 같이 하는 동안 오늘 배웠던 골반 열기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표현입니다. I see를 나는 본다라고만 해석을 하셨다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 see 하면은 나는 이해한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I see it. 뭔가 상상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뭔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뜻으로도 쓰인대요. 제가 아까 전에

0: 그 몸이 H 모양, 성자 H 모양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Do you see it? 이랬어요. Do you see what I mean? Do you see what I mean?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 제가 Can you see yourself straightening out your leg? 이랬어요. 혹시 당신이 언젠가 다리를 쭉 펴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Do you see it? I see it의 see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가겠습니다. I don't get why you were so upset back there. What's wrong?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Didn't you see? Oh, I see. Sorry, I didn't see that. It's okay. He's like that.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I don't get why you were so upset back there. I don't get. 난 이해가 안 돼. I don't see.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I don't get why you were so angry or upset back there. 아까 저기서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What's wrong? 뭐 문제 있어? 그랬더니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문전박대라고 하죠. 정말 얼굴이 바로인데 문 앞에 얼굴에다 대고 문을 탁 닫았을 때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Didn't you see? 그거 못 본 거야 설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Didn't you see? 여기에서 see는 본다라는 see죠. 그러면 다음 친구가 Oh, I se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영어편 여기에 나왔어요. Oh, I see. 아, 이제야 이해가 됐어. Sorry, 미안해. I didn't see that. 그건 못 봤어, 내가 아까. I didn't see that. 얘기하니까 친구가 It's okay. 아, 괜찮아. He's like that. 이럽니다. He's like that.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원래 그래. He's like that. She's like tha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걔 원래 그래. He's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러 갈게요.
1: Your daughter's so pretty. I absolutely agree, but unfortunately, she's not my daughter. She's Laura's. She's Laura's daughter? Oh, I see it. Right? They have the same eyes.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Your daughter's so pretty. 따님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장터에서도 많이 하죠. Your daughter's so pretty. 이렇게 얘기하니까 I absolutely agree.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But unfortunately,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She's not my daughter. 그녀는 내 딸은 아니에요. She's Laura's. 로라 거예요처럼 들리죠. She's Laura. 누구 거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자식이에요라고 할 때 Laura's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She's Laura's. 로라의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She's Laura's daughter? 네? 로라의 딸이라고요? Oh, I se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표현 Oh, I see it. 아, 무슨 말인지 보이네요. 상상할 수 있겠네요. 그 저 여자분이 로라의 딸이라는 게 딱 상상이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right? 그죠? They have the same eyes. 두 분의 눈이 정말 많이 닮았죠? They have the same eyes. 똑같은 눈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대화 다 살펴봤어요. 그럼 마무리 하러 갈게요.
1: So, we got to open up our hips while we're on our stomach. Yay! Next time, we are going to do the bow pose. Alright?
0: 오늘 우리 엎드려서 골반 열기 자세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활 자세라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활 자세 기대되죠?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차이점을 같이 공부해봤어요. 나는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상이 된다 또는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 hope you have the most amazing day. Okay?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5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화면상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엇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듣고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불을 지피는데 코카 잎들로 지금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합니다. 캐치하셨다면 excellent.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수동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가열되는 것은 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 부분, 문장 속에 이어져서 들릴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을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잉카 문명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이것도?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그들은 코카 잎으로 불을 지피는데요. 유일하게 가열되는 것은 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이번엔 자막 보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needs가 아니라 needs. 바로 z로 가시면 되는데 강세 이 부분에 주시고요. needs to be done. 여기 강세 주시고 어떻게 manually. manual 할 때 혀가 윗니드로 붙게 되죠. manual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needs to be done manually. Okay, Google listening 2 needs to be done manuall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needs to be done manually. All right. 문장에서도 give a shot.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One more time.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자, that's being heated 에서 heated로 들리지 않고 t 사운드가 강문과 양문 사이

0: 지금 중간에 있죠. 이런 경우 플랩 현상에 의해서 틸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됩니다. 끝에 ED 자체가 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it it, hit it, hit it as the stone, S 사운드, T 사운드. 자, 경마 현상이 일어나서 된소리 현상, stone 아니라 stone. 그렇게 발음하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리스닝 1. That's being hit as the stone. Okay, 그거 리스닝 2. That's being hit as the stone. 잘하시네요. 그거 리스닝 3. That's being hit as the stone.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start the fire with coco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One more tim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o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으면서 북미권 발음과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네,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제대로 내주네요. 큰 차이점입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thing blank needs to be done blank 했어요. 첫 번째 빈칸에 including farming 했으니까 뭐뭐를 포함하여 farming은 농사를 뜻하죠.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이요. needs to be done. 되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두 번째 들어갈 한 단어 manually. 이게 바로 수동으로 다 손으로 한다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Like this. 이렇게요. They blank Amantani Island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exist with 뭐뭐와 공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면서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아만타니 섬과 공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성과 공존합니다. They start the fire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에 실마리가 들렸을 텐데, 그들은 시작합니다. 뭘요? The fire.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죠. 뭐로? With coca leaves라고 했습니다. 코카 잎들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But, 그런데요.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데워지는 그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하면 is the stone. 돌만 데워집니다. 데펴집니다. 또는 뭐 달궈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 main always appears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뭘까요? 맞아요. last죠? last. 마지막에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전체 이야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들을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3: 너무 아만해.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잘 들어보셨겠죠? 정보를 가지고 듣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안 들렸던 부분들이 모두 캐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것도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까지 더불어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ample versus sample. Example versus sample. Today's words are example and sample. 네, 오늘 단어들은 example 그리고 sample인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어 example. 네, 여기서는 발음을 example. Example. G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 Z로 넘어가는 거예요. Example. Example.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mple. 네, 맞아요. Z에 들어가죠? Example. Example. 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느 정도 잘 하시면 강세에 조금 신경 써보세요. Okay, example. Example 같은 경우는 설명, 증명을 위한 본보기 또는 예시입니다. So, example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prove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a good example.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Example. 예제. Example. Ex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a good example. Good가 아니고요. Good. This is a good example. 이건 좋은 예제야. 이건 좋은 예제야. This is a good example. Okay, 안 좋은 예제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this is a bad example. This is a bad example. 근데 여기는 This is a good example. Okay? So an example is something that proves something or helps to illustrate something. Okay? Especially when you're learning someth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머피의 법칙은 영어로 Murphy's Law라고 합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그건 머피의 법칙의 전형적인 예시야.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요.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다시 한번요.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Great job!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예를 좀 더 들어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나한테 주시겠어요? 뭐를요? 예를 좀 더. Some more examples.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같이 해볼까요?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네, example 이해 잘 하셨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sample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sample이라는 외래어가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sample, okay? 우리나라 발음 sample, 근데 더 입을 벌리셔야 돼요. sample, sample, okay? 강세는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Okay, sample은요, 통계적인 의미에서 표본을 뜻합니다. So, sample refers to a small part or portion of something that we can give or provide to someone in order to test or try it ou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표본. S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다시 한번요.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이 표본들은 무작위로 선출되었어. 네, select. 선출되다.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네, 여기서는 표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복수 형태로 samples, okay? So these are samples. That means that these are small portions or small parts of something bigg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네, 홍보 행사에 샘플들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네, 샘플이죠. 네, 영어로 samples. Can you bring some samples to the marketing event? So these are small parts and portions that people can try out and decide whether they like it or not. 네,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샘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샘플 드릴게요. We'll give you some samples.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그 의사들이 표본을 분석하고 있어. Maybe they are analyzing some samples of a tumor. Okay? 그런 것도 sample라고 하잖아요. It's a small piece of the tumor, right?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The doctors are analyzing the samples. Very good. Okay, 정리해드릴게요. 네, example. Example은 예제입니다. It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to prove or to strengthen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네, 예제는 example. 그래서 제가 example sentence라고 자주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sample라고 할 때는 표본을 뜻합니다. A sample is a small part or small portion of something so that they can test it out or so that somebody can try it out. Samp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is is a good example.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These samples were randomly selected. Well done! You did such a great job today. 잘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그런 이유도 카페인 성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예민해서 신경 과민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봤죠. 자, 오늘은요. 커피를 사 먹는 장소들이죠. 요즘은 물론 집에서 커피를 많이 또 만들어 먹지만 커피숍 카페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일단은 사 먹으러 가는 카페나 커피숍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는 얘기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면 진동벨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말은 영어로 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째. 커피숍은 그냥 커피숍 하면 되는데 그 버전이 몇 가지가 있죠? 커피숍. 뭐 당연히 아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place를 넣어서도 하셔도 돼요. 커피 place. 우리도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고도 하고 커피숍이라고도 하고 커피집이라고도 할수 있듯이 요 place는 그냥 음식점 같은 거나 뭐사 먹는 공간 앞에다가 음식 주고 place 하면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요건 예전에 저희가 음식점 같은 거할때 했었어요. 커피숍. 커피숍 versus 커피 place. 커피 place. I know a good coffee place here. 그러면 shop 대신에 쓸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Coffee shop, coffee shop, coffee place, coffee place.
0: 오케이. 커피 체인점이 있을 거고요. 동네 카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게요. 자, 체인점은 그냥 체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형 체인점이란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우리나라 이제 뭐 예를 들어, 점포 수가 1,0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들. 그죠? major, 주요 coffee chain 하면, 커피 전문점, 체인점을 말합니다. major coffee chain. 그 다음에, Local cafe. 자, 요 카페 단어 발음은 항상 부탁드리지만 조금 특이하죠? 카페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cafe. cafe. 캬에 가깝고, fe. fe. 웬만해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좀 읽는 노력을 해주세요. 자, 영어에서는 그렇게 읽으니까. Local cafe. Local cafe 하면 뭐, 대형 체인점보다는 우리 동네 카페 정도의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여기 약간 동네를 살려주는 단어죠. 크기가 큰, 자, 뭐 large, big인데, 자, 크기라는 말을 large와 이제 같이 콜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단어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고요. Big in size, 크기가 뒤로 가요.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갑니다. 크기 면에서라는 말을 뒤에다 주고 크기 면에서 크다. 다시 말해 대형 커피숍 체인점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점포 크기가 크다. 로컬 카페보다는 이런 얘기할 때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Big in size. Big in size.
0: 어려운 게 아니라 어순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요 커피 체인점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다. 크기가 크다. 그죠? 그러면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피동사 주고 are big in size. 자, 큰 커피 전문점 체인점들은 점포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크다.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0: 자, 사방에 있다. 자, 여기저기에 다 있다란 말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l over the place 이겁니다. 이거 오늘 확실하게 콜로케이션 연습할게요. Be all over the place. Coffee shops are all over the place. 요즘에 뭐 커피숍 없는 데가 없지. 약간 이런 어감이죠? All over the place. 강세 여다 주시고 all over the place. 들어볼게요.
1: Be all over the place. Be all over the place.
0: Bingo. 커피를 뭐그 자리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딱두 가지. 자,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다. 요즘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튼 뭐 테이블은 좀 띄어져 있고 그러지만 자,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다.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어디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들어보세요.
1: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0: OK? 그 다음에 take out은 뭐 take out coffee라고 잘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get coffee to go. 이거 쓰세요. take out coffee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안 씁니다. get coffee to go. 커피를 take out 하다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Get coffee to go. 호주나 이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take away coffee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일단 미국 영어에 맞춰서 표현 정리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하네요. Drink coffee on the spot이 필요하고 get coffee to go 이게 필요하고

0: 그죠?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일부는 이제 사서 그 자리에서 오찬을 먹을 때도 있고.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다른 분들은 들고 나올 때가 있다. 이 while은 뭐뭐한 반면이라는 뜻입니다. 뭐뭐하는 동안이 아니라 반면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만 반면 다른 이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됐어요?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게 지금 딱딱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는지만 파악이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0: 계산대를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이 있는 계산대를 cashier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cashier. cashier. 계산을 해주는 직원분도 cashier라고 하고요. 실제 계산을 하는 그 장소도 cashier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cashier. cashier. 강세를 뒤에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커피숍 가실 때 cashier라는 단어 어디 적혀있나 한번 보세요. 외국 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써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계산대 앞에 cashier 들어볼게요.
1: cashier, cashier.
0: 주문을 하다, 주문을 하다. order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동사로 써도 되는데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그렇죠?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주문을 하다 콜로케이션입니다. Make one's order. 들어볼게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마지막으로 그 진동벨 있죠? 자, 진동벨 드릴게요. 잉 울리면 가는 거죠. 자, 뭐라고 그럴까요? 들어보신 단어 있을 텐데요. 진동벨. Buzzer. Buzzer. 퀴즈 대회에서 버저 누른다고 하죠? 버저. 버저비터. 그 저기 농구 경기에서 몇 초 안 남았는데 띠 끝나는 거. 버저 그거예요. 진동기를 buzzer라고 합니다. Buzzer. 들어보세요.
1: Buzzer, buzzer.
0: 자,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계산대에 가서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준다. 그죠? 그래서 진동벨이 울리면 이제 받으러 가는 거니까.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줍니다. 뭐 주어가 약간 생략이 됐네요. 그죠? 그쪽에서란 말로 뭐 주어는 그냥 they로 합시다. they. 바리스타 분들이. they 진동벨 준다. give you a buzzer. 그죠? 주문할 때. when you make your order. 그죠? you는 다 일반인이에요. 일반화 시켜가지고 you를 쓴 겁니다. When you make your order. 주문할 때 진동벨 줍니다.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별거 아니죠? 자, 들어볼게요.
1: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0: 자, 오늘은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커피를 사먹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대형 커피 체인점은 major coffee chain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 카페는 local cafe. cafe. 자,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자, 커피를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테이크아웃이란 말보다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콜로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Get coffee to go, 요거 씁니다. Get coffee to go,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Very good. 주문하다,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주문하다죠? 다시 한 번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자, 커피 관련된 주제 이번 주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경우는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교환도 다 정리해서 일주일씩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답변,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어떠한 것이 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육감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감각이 특히나 좀 다른 사람들에서 발달했을 때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저는 어디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ensitive to 무엇 해서 그 민감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해요. 커피 한 잔만 마시면 막 잠을 못 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혹은 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I am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am sensiti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혹은 전 민감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전치사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전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민감한 것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전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카페인은 영어로 카페인이라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음 기호 한번 알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카페인은요, 카페인, 카페인 이렇게 발음합니다. I'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카페인에 민감합니다. I am sensitive to caffein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소음에 민감한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좀 소음에 좀 민감하거든요. 귀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서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음은, 그쵸? 여러분, no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소음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소음에 민감합니다. 혹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소음에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noise로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냄새에 좀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I am sensitive to smell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전 냄새에 좀 민감합니다. 전 좀 후각에 좀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smell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smells.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smells라고 해서 저는 좀 냄새에 민감해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그쵸? weather 넣으세요.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되게 날씨는 찬 날씨랑 그리고 더운 날씨로 약간 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좀 추위를 조금 잘 타는 편이에요.

0: 저는 좀 취에 좀 민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sensitive to the cold weather. 그럼 저는 좀 더위에 좀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am sensitive to the hot weather. 해서 hot, cold를 여러분 중간에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the weather. I'm sensitive to the weath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하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혀 소음에 민감합니다라는 표현.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noi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Are you sensitive?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sensitive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카페인에 민감해요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것의 반대의 의미는 뭐죠? 그쵸? 바로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우, 커피 몇잔 마셔도 그냥 잠푹잘 자요. 저는 카페인에 좀 둔감한가 봐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둔감하다라는 거는 그쵸? not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카페인에 둔감해요. 라는 표현으로 I am sensitive랑 I am not sensitive랑 그거 두 개를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라는 둔감합니다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여러분이 I am not sensitive to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거기에 둔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합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고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좋은 에너지도 만들고 행복감도 만들고 자신감도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딱 한 문장만으로요.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Time. 일요일에 나왔던 내용들을 쫙 일요일에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쫙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우리말 하다가 살짝 틀려도, 너 우리말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틀렸나 보구나.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나 스스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Is that right? Okay. So the very thought will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All right. So today's What Mission Possible is waiting for you.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 월요일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이렇게 얘기했죠. 했더니 필요하면 할게. 자,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아시겠죠? 그다음에 set up another meeting. 바로 셋업인데요. SET, 그 다음에 UP 할 때 UP는 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뭘 하다 할 때 셋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한테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Frame someone. 이것도 set somebody up. Set up someone. 이렇게 쓰셔도 돼요. She set me up. 그 여자가 나를 음모로 몰아놓았어. 나를 모함했어 라는 뜻으로. 그죠? 예, 그래서 it was a setup. 그건 모함이었다고 해도 되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잡는 것도 set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ASAP이에요. 예, 됐죠? 자, 했더니 yep 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서 혹은 뭐 가까운 사이에서 알았어요. 우리말로 넵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yep if needed. If needed인데 발음이 빨리하면 if needed. 똑같은 말이 if necessary.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If need be. 이것도 정해진 표현인데요. If 이게 ed가 없고요. If need 다음에 띄고 비동사 be를 쓰잖아요. 그러면 if need be. If need be. 얼핏 보면 틀린 표현 같은데 필요성이 be 존재한다면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if need be, if needed, if necessary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표현은요.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우와, 나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자, 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옛날에 이미 많이 했었죠.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그렇죠? 그런데 뭘로써요? 로써란 뜻의 as a follow-up. 바로 이거죠. 그래서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Really? I really enjoyed. 강조해도 되고요. I enjoyed the previous one.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만, 리듬을 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저한테 쌤,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인토네이션의 출발점은요. 강하게 읽어야 되는, 강하게 말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부분은 버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인토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I를 크게 해볼까요? I, what? 뭐라고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I는 약하게 읽고 enjoyed, enjoyed만 크게 하는 거예요. Enjoyed the previous one. 그러면 아, 이전에 나왔던 걸 즐겼구나, 좋아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억양은, 인토네이션은 강조할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거는요. 막판에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야만 했다. 그래서 have to의 지난 이야기니까 had to. 그렇죠?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s. 그렇죠? 아니면 plan이 하나면 plan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Things happen. 이 표현도 꽤 많이 스티커로도 보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거는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할 거라니까. 그랬더니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자, 증명해 줄 것이다. This will prove.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He isn't. He is not. 뭔가요? 그렇죠? 바로 one hit wonder인데 한 명이니까 one hit

됐습니다. So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이게 만약에 prove란 단어가 부담되시면은요. 이게 보여줄 거야. 얼마나 쉬워요? This will show. prove 자리에다가 S-H-O-W. 아시겠죠? W 하지 마시고요. This will show. This will prove. 그렇죠?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재능을 믿어 역시. I believe in his talent too. 발음이요. T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his talent too 이렇게 안 들리고 his talent too. 잘못되면 탤런트가 두 개야? 두 번째 탤런트야? 왜요? 예, 그게 아니고요. I believe in his talent too. 자, 금요일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랑 함께 해달라고. 이거 말씀드렸죠? ever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wherever, 그렇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함께 있어줘. Stay with us. 자,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뭐, 더 이상 부르지 않더라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Stay with us. 자, 했더니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요. Behind you 해도 돼요. Behind you는 뒤에서 도와줄게. Beside you는 옆에 함께 해줄게 뜻이니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y with를 beside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여자한테 물어봐 나 말고. 자,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 하고 봐도 되고요. 뭐뭐 한다면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만 보시면 돼요. If a girl likes you.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때 you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sk a girl about it.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Not me.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이렇게 그런 말을 대신 이렇게 쓴 거죠. 됐죠?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그랬더니 Ask a girl. Ask a girl about it. Not me.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거 girl 이게 아니고요. Girl 한 다음에 뒤에 튀기면서 girl. Girl. 혀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girl. Girl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Girl. 됐죠? 자,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났다. The end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 음식을 먹었는데 중간에 와, 맛있어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드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청국장의 아주 구수한 냄새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배만 불러. 이러면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겠죠? 저는 인생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포트는 이거죠. 여러분, 자,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그다음에 서둘러서 훅 끝낸다. 막 달려서 나 몇 등 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맨 마지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은 무조건 힘든 거잖아요.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Life is not a race. 인생은요,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It's a gift. 예, 바로 선물인 거죠. So, enjoy it. 예, 바로 즐기세요. 그리고 and don't rush through it. 절대로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사라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을 다 매번마다 즐기시면 전체가 더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그 양이 더 많아지니까 참고 있다 맨 마지막에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자 나름대로의 멋진 행복론 다 갖고 계시겠지만 뭐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신문요.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족들이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산다고 하는데 농사를 누가 짓는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그 물? 그 소금으로 해서
1: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아하, 가족 전체가 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잡으셨죠? Okay, well done.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감자 안에는. Okay, listening point. Second, that is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바로 제가 들었던 질문의 핵심 부분이죠. 온 가족이 농사를 짓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0: 네, 잘 들어보셨죠?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각각의 감자 안에는요,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which is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일반적으로 3대가 함께 사는 이곳에서는요, 온 가족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들렸구나 인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2: 그 물? 그 소금으로 해서
1: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ithin each potato.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단어에 강세를 주고 within은 제외하고 within each potat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굉장히 짧네요. 한번 100% 도전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ithin each potato. 네, Google listening 2. Within each potato. 마지막 Google listening 3. Within each potato.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해보세요.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One more time.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The, on, 제한 나머지 모두 내 용어. Whole이에요. Whole family works. 자음의 소리로 끝났죠? On의 모음의 소리로 시작이 됐으니까 연결시켜서 발음하게 되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Works on. 이렇게 되죠. Works on farming. Farming 아닌 거 아시죠? F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모양

0: 모양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파, 페, 페 하면서 farming 이렇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Okay, Google listening 2.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All right, now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One more time.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하셔야겠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별 차이 없었네요, 이번에는요. 네, 비슷한 발음들 아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그 감자 안에는요, is there blank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일단 들어간 말은 mindset이라고 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들어있다는 거죠. Okay. Here where three blank blank live together 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여긴 어떤 여기냐? 3, 뭐뭐, 뭐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빈칸에는 generation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세대들을 가리키죠. 즉, 3대가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시 빈칸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3대가 사는 이곳, 함께 사는 이곳, 이곳은요.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이라고 했어요. 즉, 전체 가족이, 가족 전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라고 하는데 작은 농담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big laugh 라는 것은 큰 웃음이 되네요.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문양 재미난 농담, 재미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큰 웃음이 된다는 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놓친 부분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3: 그 소금으로 해서
2: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네, 오늘도 열대한 발음 없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보를 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듣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청취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서 향상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6: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0: 알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Okay.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예,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그녀는 머리가 좋지만 똑똑하지만 게을러.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네, 만약에 smart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급은 그냥 smarter. 하지만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eg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그래서 좀 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도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네, 정리해 드릴게요. intelligent. 이거는 총명함을 의미할 때 intellig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그 다음에 intellectual 할 때는 지적임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So this refers to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a lot.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오늘은 intelligent하고 intellectual 비교해봤습니다. Hope you guys found it helpful.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영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고 작업하면 상당히 이거 유용하게 여러분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보시면 좋은 감정들이죠.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뭐 약간 만족스러운 감정, 감동스러운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뭐 미안함도 누구한테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누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뭐 안타까움, 실망감, 뭐 노여움, 약간 이런 거, 불안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thank you, 고맙다는 감정인 것 같은데 자, 다양한 표현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정리를 해가죠. 일단은 우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thank you는 다 아시죠? 이걸 이제 문장에 넣을 때 than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thank you for 라고 넣어주시면 뭐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자, I want to thank you for 다음에 물결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야 돼서 그 뒤에 이제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1: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0: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양쪽에 살짝 강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어도 표현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thank you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동사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Appreciate Appreciate 우리가 계속 thank you만 쓸 수는 없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for 없고요. 이럴 땐 your help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 하나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다 표현해주는 아입니다. Appreciate. 강세를 여기다 주시고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고맙다는 걸 좀 길게 풀어준 건데 한국말은 짧은데 영어가 좀 기네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인데 I don't know, 모르겠다, 모를요. How to thank you enough. 얼마나 충분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두 번 갖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뭐 그런 어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무 고마울 때 O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0: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화하다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마움은 그냥 thank you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랬거든요. 이거 다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 꼭 잘해주시고 문장에 넣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아까 your help 넣으면 되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힘주시고 appreciate your help.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그거 쓰셔도 되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 다음에 거기다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런 거 붙여서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함의 어떤 감정이 그냥 thank you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현들이 쓰이면서 훨씬 더 아주 뭐 예? 풍족하게 전달이 되겠죠. 요거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0: 요건 뭐냐면 자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마움을 느껴. 참 감사함을 느끼지. 참 배려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요런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ank라고 하는 친구를 thankfu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 I feel thankful 이거예요. thankful 들어보세요.

0: Feel thankful. Feel thankful.
1: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상태. I feel thankful. 하나 더 있습니다. Grateful.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 그럴 때 I feel grateful. I feel grateful. 그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0: think she is very thoughtful. 그분이 너무 배려심 있게 날 도와줘가지고 I feel grat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is very thoughtful. She helped me a lot. So I feel grateful.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거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Be thoughtful. 들어보세요.
1: Be thoughtful. Be thoughtful.
0: Okay. 요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feel 동사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간단한 말도 방금 전에 배운 단어를 이제 조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Be thoughtful이죠?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요 조합을 잘 보세요. 요 케미를 잘 보세요. 요 문장 두 개의 케미. 너무 배려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들어보세요.
1: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기쁘다, 영광이다, 뭐뭐에게 보답하다. 자, 감사함을 느낌도 보답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해볼 건데 요거는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뻐요 그럴 때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그렇죠?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맙다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1: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0: Pleasure 대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honor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이란 얘기예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It is an honor to meet you.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볼게요.
1: It is my honor. It is my honor.
0: 아시겠지만 이 H는 묵음입니다. It is an honor. It is a pleasure. 이렇게 일상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보답하다. Pay someone back. 자, 이 payback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느낌인데 돈을 갚을 때도 쓰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답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요? Payback 한다고 합니다. Payback.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보답하다. 들어보세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문장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Oh, I feel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 이거.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다는 말에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었죠. 고마움에 관련된 단어들 정리해봤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이것도 많이 쓰는 말. 그 뒤에다 명사음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Feel grateful. 지금의 감정 상태죠. I feel grateful. 감사함을 느끼다.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보답하다는 pay someone back. 들어볼게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마움, 감사함의 감정이 좀 정리가 됐고요. 오늘 10분 요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셔서 꼭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축하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린 항상 congratulations 이렇게 해서 축하해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우 취직 정말 축하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ngratulations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우 축하해 라는 의미라면 여러분이 congratulations 뒤에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하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congratulations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요걸 줄여서 congrats 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가 독특하게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 on 축하할 것.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양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취직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서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당신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on your new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취직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사업 시작한 거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땐 job보다는 on your new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창업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취직 축하드립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해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승진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promo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의 프로모션이지만 여러분이 직급에 관련해서 회사 안에서의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되게 승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으로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해서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baby를 넣으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라고 해서 아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 그렇죠. graduation이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congratulation과 graduation 요게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에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요것만 알았다면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려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그 무엇자리의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를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하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Congratulations on ing 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직한 걸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et a job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On getting a new job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거를요. Pass the ex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통과하신 거 축하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Congratulations on ing니까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험에 통과한 거 축하드려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ing 라는 거는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패턴으로 제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해서 이런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축하하는 거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Send my congratulations to 대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우 제가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Send my congratulations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 대상까지 얘기를 하면 어우 그치 메이슨 씨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여러분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해 봤고요. 이 표현도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났을 때 까먹을 쯤 되면 제가 이거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해서 메이슨 씨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Congratulations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에 구체적으로 on 축하할 것을 넣어서 그 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and happy moments.
1: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도 찾고 그렇죠. 바로 행복감도 느끼는 시간.
0: 별거 아닙니다. 문장 딱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Try again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저희가 쭉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 예문의 느낌이요, 쉬운 구어체도 있고요. 이렇게 경제나 경영 혹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겁먹지만 않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재정 자문가는 뭐지? 그냥 단어예요. 음식 데려온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그렇죠? 강하게 권했다. 그게 뭐예요? 우겼다. 예, 네, 그게 고집을 폈다라는 얘기죠. 고집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뭐뭐 하는 걸 고집했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insist. I insisted. 내가 고집했다. 그러면 상대편이 뭔가 고집할 때에도요, if you insist,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진짜 구어체에서도 많이 써요. 아야, 그러세요. 그러세요. Okay, if you insist, 그러면 내가 이걸 할게. 이런 식으로요. 자, 발음은 insist고요. 이게 어떻게 예문에서 쓰일지는 확인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해보는 순서가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을 고집했다라고 한 표현은 아까 insis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라고, 그만두라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것을 고집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래서 다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내가 고집한 거니까 insisted, 그래서 발음이 insisted, 이렇게 됩니다. I insisted, 그 다음에 그거를 팔라고, 그 남자가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거니까 he's selling it, he's selling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 selling it 하셔도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selling처럼 들려요. selling. 마치 ing을 은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insist와 뒤에 어울려서 많이 쓰입니다. insisted on. 같은 구조로 다 쓰시면 돼요. 그가 그걸 그만두라고 했다. I insisted on.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on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on. He's quitting it. He's stopping it. 하셔도 되고요. stopping 할 때 stopping it. 아니면 quitting it. Q-U-I-T-T-I-N-G. quitting 이란 말고 안 들립니다. quitting. quitting.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여자가 라고 했으니까 I insisted on her coming back home. 간단하죠? 아니면 coming home 다 좋고요. 네 번째는요, 사과하기를, 그렇죠? I apologize 할 때 그 apologize. 자, 그래서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됐죠?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네 가지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그걸 팔라고 내가 우겼다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오케이. 맞습니다.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맞습니다. 그걸 그만두라고 라고 했으니까 your turn. I insisted on his quitting it. quitting. 발음이 Q 발음이요. Q, Q, quit. 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키링이 아니고 퀴. 퀴. 입술이 쭉 나왔다가 군무원처럼 like goldfish, 그죠? When they kiss each other, 들어올 때 왜 이런 식으로, 그죠? 단면도도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I insist on his quitting it. quitting it. quitting it. 됐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길 your turn.

네, I insisted on her coming home. 그쵸? 네, I'm coming home.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사과하기를 내가 고집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내가 안 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할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해서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요거 좀 더 let's find out more. Step 2. 바로 이거죠.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어. 아까 거는요, 단순하게 on 하고 뒤에 ing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다. 재정 자문가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advisor인데 충고해주는 사람인데 재정에 관련됐다 해서 financial 이런 나눠 쓰시면 돼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우겼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뒤에 on, ing 쓰지 마시고요. that을 쓰셔도 좋아요. 자, 뭐라고요? I sell the stocks. 두 문장 나누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판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라고 우겼다, 고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됐죠? 네, 그 다음 의사는 탐이 당장 금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의사는 the doctor죠. The doctor insisted. 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탐이 금연을 해야 한다. 탐이, Tom, 그쵸? Quit smoking. 당장은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왜 탐인데 뒤에 quit에 stop 같은 것이 나오면 s가 없습니까? 자, 주장한 내용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에 명령형처럼 quit에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내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다 전부 다 insist를 쓰시면 돼요. I insisted. 그 다음에 몸을 아는 사실을 그녀가 내 결혼식에 온다. She 원래 comes하고 s가 와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She comes to my wedding. 그죠? 그런데 comes라고 쓰면 그녀가 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와야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일부러 S를 뺌으로써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왜 그렇지?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장치로서의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특별한 동사 표지법을 쓰기 때문에 얘를 가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if의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 해결되셨을 겁니다. I insisted that she come to my wedding. So, Come to my wedd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I went to her wedding. 이런 식으로요. 자,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 한 문장만 해보세요.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재정 전문가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강하게 우겼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B의 반응은 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증권시장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그죠? 예, 바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everything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Timing is everything. 시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전부 다라고.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 격식 차린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자,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Bye!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집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집착마저도 우리를 고생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려서 행복을 찾아감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좋은 명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조금 길어 보이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요, 뜻이 살짝 헷갈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Get out은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것 of hand를 해석해 볼게요. of를 특히나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of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무엇의란 뜻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of hand 하면은 손의란 뜻이 됩니다. get out 나가다, of hand 손의, 나가다 손의, 손의 나가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of가 언제나 무엇무엇 의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from의 맥락으로 살펴봐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out of hand는요, 손아 귀를 벗어나다, 손에서부터 무언가가 멀어지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get out of hand의 이 뜻이 더 발전되게 되면요, 결국 어떤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다 라는 뜻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용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지만 그 속에서 아, 전치사 of가 언제나 무엇무엇의 라는 뜻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거, 그 힌트 하나 얻어가시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요,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John's lie made the situation get out of hand. John's lie 하면 존의 거짓말이죠. 자, 그것이 made the situation,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자,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get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make가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get out of hand.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슨 뜻이 됩니까? 존의 거짓말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그거 좀 이렇게 덮겠다고 거짓말했다가 상황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구나. 그리고 그때 get out of hand라는 오늘의 표현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lled the fire department because our campfire got out of hand.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We called. 우리가 전화를 한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The fire department.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즉 신고를 한 거죠. 왜요? Because our campfire. 캠핑 가면은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작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got out of hand.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났기 때문에, 즉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로맨틱하게 캠프파이어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불이 너무 커진 거야.

튕겨붙고 이럴 때 재빠르게 여러분들 소방서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었구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 살펴봤는데 이거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요, 물건들을 뜻하는 그 things가 맞지만 요 things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지칭한다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도로서 의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are getting out of hand. 내 손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까지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요즘에 일이 뭐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 Or 아니면 maybe 어쩌면 말하지 I'm discovering 내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거죠. 근데 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 그 things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내 손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즉 원래부터 내가 지금 아 내 맘대로 안 되라고 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내가 뭔가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슬퍼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일들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또 괜찮게 느끼는 게 맞을라나 라는 고민이 담긴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 아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삶을 바라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논쟁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침착해지자고요. 이때도 get out of hand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 침착해지자고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calm down. Let's calm down. 침착해지자. 자, 뭐 하기 전에? 전에니까 before, 그렇죠? 뭐 하기 전에 this argument, 이 논쟁이 get out of hand. Get out of hand 하기 전에요 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과열되다 이런 것도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나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한 표현이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Let's calm down before this argument gets out of hand. 좋아요.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별이 3개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말부터 봅니다. 제 일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좀 어색한데 결국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어떤 그런 매니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매니저, 실무를 막 진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문제 없는지 확실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고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먼저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It's my job. 내 일인 겁니다. 뭐 하는 게 내 일인 거냐?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죠. 요거 가주어가 사용된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또 시간 내서 가주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It's my job to make sure. 나는 확실히 하는 게 그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확실히 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get out of hand. 뭔가 get out of hand 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my job to make sure Nothing gets out of han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 전치사 of와 관련된 표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전치사 of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뜨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 오늘 배웠던 고양이 소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이 It's perfectly fine to blah blah blah예요. Perfectly fine. Perfect은 완벽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fine, 뭐 괜찮다, 좋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It's perfectly fine to 이러면 뭐뭐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It's perfectly fine to 뒤에 어떤 동사를 넣으시면은

나는 그래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wrists hurt, it's perfectly fine to make fist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엎드린 자세에서 손목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쥐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땅에다 내려놓으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갑시다. Oh my goodness, I'm so sorry I stepped on your foot. You're perfectly fine. Are you hurt? No, it looks completely fine.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Oh my goodness, I am so sorry. 그래서 저런 세상에, I am so sorry. 너무 죄송해요. I stepped on your foot. 발을 밟아서 너무 죄송해요. 실수로 밟았나 봐요. 그랬더니 you're perfectly fine. 이랍니다.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You're perfectly fine. 혹시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You're fine, you're fine. 이거는 괜찮아요. You're fine. 당신 참 괜찮아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You're fine. 괜찮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you're perfectly fine. 정말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Are you hurt? 혹시 다치셨나요? 다치신 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it looks completely fine입니다. No? 아니요. It looks completely fine. 역시나 perfectly fine 같이 쓸수 있는 겁니다. Completely fine. It looks 완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대화였어요. You're fine 하는 그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자주 써주세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I'm burnt out.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Yes, we should do that. Let's go somewhere. Oh, I've been slacking. I need to work more.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I'm burnt out 이럽니다. 나 탔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지쳤어. 정말 녹초가 됐어. 이런 뜻입니다. 녹초가 됐다. 이런 말 많이 쓰죠.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표현 나왔죠. 알죠?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당신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에게 좀 휴식 시간 줘도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그래도 된다란 표현이죠. 그랬더니, Yes, we should do that. 그렇지. 우리 그러자. We should do that. We should really give ourselves a break. Let's go somewhere입니다. 어디 좀 가자. 우리 진짜 좀 그러자. 어디 가서 쉬고 오자.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Oh, I've been slacking. 이럽니다. 친구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slacking.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조금 이렇게 미루고 이런 거를 slack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게으름 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I need to work more. 나는 일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놀러 가진 않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It's perfectly fine to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할게요. Yay! We did the cat cow poses together. You feel great? Great. Next time we will be doing one of the cat variations, so stay in tune. 오늘 고양이 소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거 허리 통증 있으신 분 병원에서도 재활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니까요.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 중 하나 같이 해봐요. 알겠죠? 영어 표현 It's perfectly fine to 진짜 그래도 돼 이런 뜻이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Good to see you as usual.
0: It's always great to 네. be here.
1: 이번 주의 주제도 재미있는데요, 바로
0: Ice breaking or breaking the ice.
1: Breaking the ice, break the ice, mm-hmm. 아니면 ice breaking, ice breaker라고 해서 mm-hmm.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mm-hmm.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얼음을 깨는 거죠. Mm-hmm. 그래서 처음 mm-hmm.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0: Alright.
1: 네, Perfect.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0: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or in particular, and it is. I learned a fun ice-breaking game in university.
1: 네, 오늘 핵심 내용은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ice-breaking 게임을 배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0: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가리타 씨입니다.
1: 네, 그럼 마가리타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0: Okay, 마가리타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1: 네,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Two Truths, One Lie라고 했습니다. Mm-hmm.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0: So, Margarita said,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1: 네, 먼저 이 게임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Two Truths, One Lie. Mm-hmm.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인데 mm-hmm. 굉장히 흔하게 하는 게임이죠.
0: Yeah, it's quite common. You just say two things that are true about yourself and one thing that's a lie, and everyone has to guess the
1: 네.
0: lie.
1: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체 이야기 속에서 oh, 들어볼 okay. 수 있을 텐데
0: Too soon.
1: I mean, it's fine. You don't have to apologize for anything. 사실은 이 게임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mm-hmm. TV에서 mm-hmm. 유명인들 데려다가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토크쇼 mm-hmm. 같은 데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중 하나는 was introduced to me 이 표현이 재밌어요. Mm-hmm. 저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라는 거니까 mm-hmm.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고
0: yes.
1: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went to college 뭐 그래서 mm-hmm.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이름은 Two Truths, One Lie.
0: One Lie.
1: Okay.
0: Alrighty,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0: Great! How about we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hings를 do 하거나 say 말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1: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0: 네, 문장에서 보통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some부터 activities까지예요. 길잖아요.
1: Right.
0: 아주 길어서 맨 앞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제가 제일 좋아하는 icebreaking 활동들 중에 일부는 I discovered them 이라는 의미죠.
1: Yeah.
0: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go to university라는 말이 go to the university, go to the school campus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학교에 입학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죠.
1: Right. So when you go to the university, you are actually attending it as a student. But if you just go to the university, you could just be visiting.
0: 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그 학교에 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가족을 만나러 그냥 방문한 거와 go to school, go to university, go to uni, go to college 이거는 다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1: She says,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0: In my freshman year, 1학년 때 저는 몇몇 단체와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I joined some
1: societies. A society.
0: 네.
1: Society.
0: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협회나 단체. 그리고 1학년을 가리키는 이 fresh하고 원래는 man이잖아요. man이라는 단어가 에 발음을 하죠. 원래. 그런데 이게 한 단어가 되면서 그렇게 freshman이라고 하진 않아요.
1: No, freshman.
0: man처럼 발음합니다. freshman.
1: freshman.
0: 이게 신사를 가리키는 gentleman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gentleman.
1: gentleman. Yeah.
0: 네.
1: gentleman. freshman.
0: 한 단어로 들어가면서 뒤에 나오는 man이 약간 약해지면서 man이 됐어요. freshman, freshman 아닙니다. freshman year. 네. 다음 줄 볼까요?
1: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0: 그때가 바로 when I first played 제가 처음으로 이 게임을 했던 때예요. 나머지 게임 제목은 아까 소개했었는데 발음만 잠깐 볼게요. Two 원래는 그냥 truth 발음이잖아요.
1: All right.
0: 그런데 two truths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Yeah, two truths.
0: 네, 그래서
1: truths.
0: 그냥 S가 더 강조되는 느낌.
1: Yeah. Two truths.
0: Two truths.
1: Two truths.
0: Truths. 네,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Two truths, one lie.
1: One lie.
0: Okay.
1: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1: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0: It's a game, 어떤 놀이 게임이죠. Where, 그 게임 속에서 어떤 걸 하냐면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write down 하는 거니까 받아 적는 거 아니면 생각한 걸 적어내는 걸 말해요. Write 한 다음에 그냥 write a book, write a novel, write an essay, write a poem 하면은 이거를 네, 뭐 paper 논문 같은 거를 쓰고 작성하는 쪽인데 write down은 들은 걸 받아 적거나 아니면 생각한 걸 적는 거라서 집필하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1: Yeah, it's definitely much different.
0: Yeah, it's simpler.
1: Yeah, much more simple. Something small. Just something, as you said, that you thought of or writing down something someone said.
0: 네, 그냥 write하고 write down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 two truths, 그러니까 뭘 적냐면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거, 적는 거죠. 하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obviously 붙인 이유는 아까 제목이 two truths, one lie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게임 제목처럼 거짓말 하나, 그다음에 진실 두 개.
1: Great. And next she says...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0: 그런 다음에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그 종이들을 모두 쌓아.

0: 두고, 여기 재밌어요. 페이퍼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papers라고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쵸, pieces of paper.
1: Yeah, pieces of paper. If you say papers, it's like a lot of essays, right?
0: 네. 그래서 논문 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한 것 같고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 have always been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항상 운동을 잘했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운동을 잘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이라는 뜻의 athletic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lways been athletic.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One more ti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학교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are so much more fun than in high school.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Neuralin says.
0: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대학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들은, 게임들은 are so much more fun, 훨씬 더 재미있대요. 무엇보다 than in high school,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하고 icebreaking activities in high school, 이 두 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icebreaking activities를 빼준 거죠.
1: Yeah. Just then in high school.
0: 네, 그리고 보통 더 재미있다라고 할 때 more fun 하면 되는데 much more fun 하면 훨씬 더 재밌다. Uh-huh.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 So Lucas says,
2: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부모님이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만나셨대요.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and they got married.
1: That happens a lot, though. Yeah. At least in America. Mm-hmm.
0: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이 on the field을 생각해 보면은 What kind of field?
1: No, just like a big open field.
0: 네, 운동장.
1: We have those a lot. 네.
0: School field.
1: Especially at school. Just 네. a big field.
0: 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 not in a like a stadium.
1: Yeah, not in a stadium outside. Or in a gym. It's an outside field.
0: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다 같이 단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activities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activities in university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는 at university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Yeah, in this case, I mean, they both mean exactly the same thing. Exactly.
0: 대학에서.
1: All right. Well, they definitely had a great icebreaker if they fell in love and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0: They broke the ice completely.
1: They completely broke i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Just,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and welcome to my kitchen.
1: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고소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Today we're going to make 달콤 떡갈비 떡볶이. Yes, delicious sweet 떡갈비 떡볶이. Are you ready?

0: 간 파프리카. We have 떡갈비. 떡갈비 영어 어떻게 해요? 바로 떡갈비요. 우리 김치도 영어 했을 때 그냥 김치 불러요. 그리고 떡볶이도 떡볶이예요. 그래서 떡갈비도 그냥 떡갈비 불러요. And we have rice cakes. 바로 떡입니다. Here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We have soy sauce. 진간장. We have minced garlic. 다진 마늘. And we have oyster sauce. 굴 소스 있습니다. Now, let's make 달콤 떡갈비 떡볶이. We'll make sweet 떡갈비 떡볶이. So we start with the 떡. 네, 떡 요리 하고 싶을 때 떡 바로 해야 돼. First, we add water to the rice cakes.
1: 우리 떡 위에 물 넣을 거예요.
0: 왜요?
1: 왜냐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0: We have to make them soft.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돼. Now, let's make the sweet tteokbokki sauce. 이제 그 달콤한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First, we add the oyster sauce, 우리 굴 소스 먼저 넣을 거예요. Next, we add the sesame oil, 우리 참기름. Next, 진간장, soy sauce. Minced garlic, 우리 다진 마늘. Next, water, 우리 물도 필요해요. 아주 달콤한 것은 바로 설탕. Sweet, sweet sugar. 네. And now we mix it up.
1: 우리 섞여야 돼. 그 설탕 없어졌을 때까지 믹싱해야 해.
0: We have to mix until all the sugar has dissolved. Now we can chop the other ingredients. First, let's cut the green pepper.
1: 우리 먼저 그 초록 피망 잘라요. 또 이렇게 좀 크게 탕 탕 탕. 이제 빨간 파프리카.
0: Now the red pepper.
1: 손가락 조심하세요. 한 번, 두 번. 이 젓가락으로 또 슬라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제 mushrooms. 우리 표고버섯. Shiitake mushrooms.
0: Like this, cut. Cut, 한 번 더. Cut. Let's cut. And cut.
1: 우리 다른 레시피에서 채소들 아주 작게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는 식감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잘라요.
0: Now, let's slice the onion. First, let's cut or slice this way. One. Two, three, and let's cut or slice. Cut, and one more time, cut.
1: 네, 됐습니다.
0: All done.
1: 이제 떡갈비 준비해야 돼요.
0: Okay.
1: 똑똑한 친구들, 어떻게 떡갈비 자르는 거 아세요?
0: Into bite-sized pieces.
1: 네, 이것도 한입 피스 만들 거예요. 항상 손가락 조심하세요.
0: Okay, and now we cut the other way. And we cut again, like this.
1: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0: Now, our 떡갈비 is ready to cook. Now, we can drain the rice cakes.
1: 우리 물 뺄 거예요. 여기 넣을 거예요. 그리고 좀 씻어야 돼요. 하지만 왜 이렇게 해요?
0: 왜냐면 안 했을 때 우리 떡들 아주 끈적끈적 할 거예요.
1: 그래서 우리 떡볶이도 끈적끈적 할 거예요. 그래서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씻어 깨끗한 달콤한 떡갈비 떡볶이 만들 수 있어요.
0: And now we put them in here.
1: Now it's time to fry the 떡갈비. 우리 이제 떡갈비 한입 부분들 요리할 거예요.
0: Let's add the 떡갈비. We're going to cook it for 4 minutes.
1: 우리 똑갈비.

4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말고 앞, 뒤 요리해야 돼요. So let's turn. 네. Okay. I think it's done, so let's put it in the bowl. 우리 완성된 떡갈비 빈볼에서 놓을 거예요. Now the sweet 떡볶이. 이제 달콤 떡볶이 만들 거예요. First, we put in the rice cakes. And now we put in the sauce. 이제 소스 넣을 거예요. 와, 그 냄새 너무 좋아요. 그 간장하고 굴소스 냄새 확 올라가고 that beautiful smell of the oyster sauce and the soy sauce. 이제 제 생각 3분 정도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 다른 재료 넣을 수 있어요. Now we add in our vegetables, our onion, our peppers and our mushrooms. 우리 양파, 초록피망, 빨간 파프리카, 하고 표고버섯, and 떡갈비. 우리 떡갈비도 들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고기 안 좋아하는 친구 있을 때 떡갈비 대신 뭐 두부 해도 돼요? 너무 맛있지만 우리 조금 더 기다려야 돼. 5분 정도 또 기다려야 돼요. Now it's time to serve. Let's put the 달콤 떡갈비 떡볶이 on the plate. 아, 달콤 떡갈비 떡볶이 on our plate. 이렇게 접시 위에서 놓을 거예요. One more thing. 아주 맛있는 거 하나 있어요. 참깨. 네, 그 참깨는 아주 고소한 맛이 이 떡볶이 줄 거예요. 이제 달콤 떡갈비 떡볶이, sweet 떡갈비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Now it's time to taste 맛보기입니다. 오호호. Okay. 파프리카, 떡갈비, and 떡. 오, 맛있겠다. Here we go. 와, 어머, 달콤해, 달콤해, 달콤해. It's so sweet. 아, sweet and savory. All the spices and herbs and marinade make something really delicious. 우리 재료들이 이렇게 섞었을 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폴 아저씨 진짜 행복합니다. I'm so happy. 우리는 달콤 떡갈비 떡볶이, sweet 떡갈비 떡볶이 완성 만들었습니다.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sweet or maybe something savory. 다음에 아주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해드릴게요. See you soon. Bye bye.

0: second word is to blast off. Blast off. 자, 발사되다. 뿅. Right? Spaceships usually, or spacecraft, blasts off. Okay, and the third expression is to drop by. To drop by. 잠깐 들르다. Okay? So, 오래 있지 않고요? 잠깐. Okay? And then you go.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or thre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So let's go ahead and finish this book. Okay, 자, 이 기계, this vacuum cleaner 같이 보이는 기계에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So let's take a look. Let's start reading. Buzz, XY5, and X climbed down into the Mac's attract. As Bud had suspected, XY5's spaceship wasn't the only thing caught there. Inside the machine, Buzz found a glittering belt, an enormous bone, and little bear.
1: Oh dear, said XY5's dad. I don't know where these things came from.
2: I do, laughed Buzz. Bingo and I will take them back to where they belong on our way home.
1: Thank you, said XY5's dad. XY5 and I will give you a lift in our family spaceship.
3: It's a people carrier, said XY5 proudly.
0: 네, 여기에서 우리 Buzz가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as Buzz had suspected, 네, 이렇게 나오는데 her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suspect는 의심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의심을 한 거예요. 혹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딱 보니 맞습니다. 여기에서 inside the machine, Buzz found a glittering belt. 자, 반짝반짝한 벨트, enormous bone, 엄청 큰 뼈다귀, 그 다음에 little bear, 작은 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 우리 별자리들이 다들 뭐를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찾겠다고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빠는 당연히 이게 무슨 물건이지? 근데 우리 버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거를 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 아빠가 XY5 and I will give you a lift in our family spaceship. 자, lift는 ride라고 태워줄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XY5가 it's a people carrier 여기에서 이러는데 이 우주선은 이 사람들 외계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태우는 우주선이에요. 특별한 우주선인 거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Buzz and Bingo said goodbye to XY5's mom and his brothers and sisters. Then they blasted off from the planet ICU with XY5 and his dad back into space. On the way home, they took Little Bear to Great Bear.
1: Oh, thank you!
0: They gave Orion his belt.
1: Oh, thank you!
0: And Sirius his bone.
1: Woof, woof, woof, woof!
0: Okay. 자, 역시 이 우주선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따로 이렇게 앉고 참 멋지네요. 자, they blasted off from the planet ICU. And here is our second vocabulary phrase. To blast off, 발사되다. 그래서 from the planet ICU. 자, ICU에서 출발한 거죠. 샤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택배 배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씩 주죠. 자, 우리 곰한테는 little bear를 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hunter Orion은 벨트를 반짝반짝한 벨트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가 있었죠, Sirius 그 뼈다귀를 주니까 엄청 이게 저번에는 이랬잖아요. Snarling, right? 이번에는 woof! Wow, very happy! 네, 그러네요. So cute. 네, let's go ahead and finish the book. At last, the spaceship arrived at Buzz and Bingo's house.

0: Goodbye, said Buzz. Drop by any time.
1: Maybe when I'm a bit older, said XY5. I wouldn't want to get lost again.
0: Bingo and I would love another space adventure, said Buzz. Wouldn't we, Bingo? But Bingo was already inside the house. He was back on Earth, and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tay. 자, Buzz, 잘 우리 외계인 아빠가 대다주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odbye 하는데 우리 Buzz가 drop by anytime, 네, 이런 표현을, 아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은 our third vocabulary expression인데요. drop by 친구들, 뭐 stop by, drop by 비슷한데 잠깐 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uzz가 외계인한테 네 다시 또 놀러 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 애가 그렇죠. 아 내가 조금 더 크면은 올게. 안 그러면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말을 하는데 Buzz가 야 Bingo 이제 강아지한테 야 우리 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주 모험하는 걸 좋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같이 가자 이러니까 Bingo는 반응이 어때요? 자, he was back on Earth and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tay. Bingo는 이제 그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 Bingo는 사실 우주 가면서 네 우주선에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죠. 싫어요. Buzz만 좋아합니다. Okay, so that is the end of our space adventure, Buzz and Bingo. 너무 재밌었죠, 친구들. 이런 아이 외계인이 도착해가지고 집을 찾아주고 또 별자리도 많이 배웠죠. That little bear, great bear, Orion, Sirius. 네, 자 정말 있는 거예요, 친구들. All right. So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hope you come back for more next time.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2: I need to go.
3: This atmosphere?
4: Is it protected?
3: Different atmosphere? If I follow?
5: This is a crisis.
6: Your crisis is
5: following.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논픽션 책을 이어서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논픽션이라고 하면은 비문학이잖아요. 아무래도 문학은 스토리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요. 막 기승전결 반전도 있고 확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논픽션은 어려워. 너무 단어들이 친숙하지 않아.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따분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읽는다면 논픽션도 괜찮네? 읽을만 하네? 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름은 무슨 맛일까? 라는 구름의

0: 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아, 이 책을 선정하면서 아, 구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겠다. 물론 말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은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름에 대해서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제가 콕콕 짚어서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non-fiction 책도 가볍게, 너무 무겁지 않게 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휘군들, 왜냐하면 픽션에서 안 보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읽기 좀 좋은, 평소에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책들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Chapter 4, Stormy Weather. 폭풍우 날씨입니다. 우르르 쾅쾅!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때때로 이따금씩 the drops, drops라고 하면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 이런 작은 물방울들, 어디에 있는 물방울이냐면 in a cloud,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join together, joi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쳐진다, 합쳐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합쳐집니다.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이 아주 작았는데, 정말 작았는데 합쳐지니까 조금 커지고, 또 좀 커지고, 또 좀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 물방울들은 combine into heavier drops. 그리고 이제 combine 된답니다. combine이 뭐겠어요? 결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bine. 딱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그 팁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아는 거네. 라는 느낌이 바로 그런 말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결합합니다. Into heavier drops. 더 무거운 물방울들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합쳐지니까요. The cloud grows dark. 그리고 나서 그 구름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구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이제 구름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Cannot pass through. 그것을, 그 구름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의 fun reading tips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이네요. fun reading gramma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의 사용법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어 쓰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는가, 말하기를 할 때 흔히 이렇게 나오는 실수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어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합니다. The pizza tastes delicious. The pizza tastes delicious라고 하면 피자는 맛있다가 되겠죠. 맛있는, 맛이 난다, 맛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pizza가 바로 delicious 한 게 되겠죠. 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것이 보어인데요. 저기 앞에 있는 저 pizza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 맛있다, 맛있는이잖아요. 그럼 뭐가 맛있냐는 거죠. 테이스트가 맛있는 게 아니라 바로 pizza가 맛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pizza,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도 한번 볼까요? She's a lawyer. 그녀는 a lawyer, 변호사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저기 앞에 있는 she라는 것이죠. 그래서 she가 곧 lawyer이다.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 준다.

0: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He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깼다. 그가 곧 창문입니까? 창문이 그를 보충 설명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깼죠. 그가 뭐 공을 던지든 이렇게 지나가서 쿵 부딪히든 아니면 일부러 깼든 일부러 깨는 사람 잘 없지만 어쨌든 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윈도우는 he라는 사람이 행동을 해서 나타난 그 대상, 그 동작이 미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윈도우가 he랑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그는 사람이고 윈도우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reak를 한, 즉 broke죠. 여기선 과거형이니까 broke를 한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문장이 또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는 창문을 깼다이지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창문이 깨졌다도 괜찮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를 제가 예전 강의에서 보여드렸었죠. 이 여기 있는 이걸 목적어라고 하죠. 이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창문이 깨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용상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물론 약간의 어감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delicious와 a lawyer은 보어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위치는 똑같아 보이죠. The pizza tastes delicious. 여기도 보니까 동사 taste 다음에 delicious가 왔네. 그 다음에 broke 다음에 the window가 왔네. 이 보어와 목적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유사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장을 the pizza tastes deliciou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보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쓰진 않았지만 마치 이게 뭔가가 수동태랑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보어가 있는 문장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PP 수동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것은 보통 지금 여기 있는 이두 문장 기준으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런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즉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was PP 같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이 점점 더 회색빛이 되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구름이 the cloud, 구름이 carry라는 것은 운반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운반하게 됩니다. 많은 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The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fall, 떨어지게 됩니다. When they are heavy enough. 그럼 언제 떨어지냐면 가벼울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름에 하늘에 둥둥 떠 있었는데 When they are heavy enough. 어떻게 될 때요? 그 물방울들이 충분히 무거울 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비가 오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y can fall as rain.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로써 떨어지냐면 비로 떨어집니다. 이제 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수들이 있겠죠. 비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구름 안에 있었던 물입자들이 너무 차가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충분히 차갑다면 they can fall.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As ice or snow. 얼음이나 혹은 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얼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박이 될 것이고요. 눈으로 떨어지면 눈이 되겠죠.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Clouds는 뭐냐면 구름들이 되겠죠.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As part, 부분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의 부분이냐면 of the water cycle,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의 일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물의 순환에 우리 자연에서 물이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그 한 과정 속에서 구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저절로 생

0: 생겨난다라는 것이겠죠.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이것은 is the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process라는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무엇의 과정이냐면 of water, 물의 과정이죠. 물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그래서 물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의 형태로부터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ater cycle, 물의 순환입니다. 물 순환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water evaporates, 이걸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보니까 water evaporates라고 되어 있는데 evaporate이라고 하면은 바로 증발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evaporates, 증발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증발하게 되겠죠. 쭉쭉쭉쭉 증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ater vapor condenses, condense라는 것은 응결되다, 뭉친다 라는 것이 되겠죠.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름이나 물방울을 서서히 형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제일 좌측에 있었던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이런 물방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나 아까 전에 나왔던 우박이나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mbine. Combine.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Cycle. Cycle.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Process. Process.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to form morning fog. Evaporate. Evaporate. Water evaporates faster on hot sunny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by라는 것입니다. by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라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 중에 숫자 2, 즉 by가 들어가는 단어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bicycle. bicycle이라고 하면은 by, 숫자가 2가 있는데 cycle, 즉 circle,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전거가 됩니다. 두발 자전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combine이라는 단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comb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combine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일단 come으로 시작해볼까요? come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together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 그러면 bind에 보니까 bi가 있죠. 그래서 함께 두 개를 뭉친다라는 거예요. 아, 느낌이 오죠?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걸 함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결합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combine, 결합하다, combine, 결합하다 10번씩 쓰고 20번씩 쓰고 그렇게 외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두 개가 결합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함께 두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결합하다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bilingual이라고 되어 있네요. bi는 숫자 2가 되겠죠. lingual이라고 하면 이 lingual이라는 것은 바로 language, 언어, 지금 저는 우리말 모국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 언어는 바로 영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언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약간 원래는 language인데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lingua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bilingual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책 속에서 접하는 교과서에서 접하는 그리고 단어장에서 접하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쩌면 그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나 이 단어 정말 안 외워져. 바일링고 이게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이거 매일 봐도 매일 난 잊어버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떨 때는 단어를 잘라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가 이라는 의미고 링고월이 언어이구나. 이 두 개의 언어를 하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들이 덜 헷갈리고요. 훨씬 더 이 의미가 더 와닿으며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아, 오,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네. 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쵸.
0: 아,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네.
1: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너.